척!

0: 안 됐지만 퀀텀코어는 절대로 못 가져가!
1: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란다, 애송이들아. 공기야! 점 앞에 가자!
2: 어떡하지?
0: 재민이 게임할 때처럼 필살기를 써보자!
2: 이건 게임이 아니야, 루시오.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0: 필요 없어. 그냥 콤피처럼 움직이면 돼. 챔피언의 실력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1: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0: 지금이야. 펜타엑스.

0: 안녕, 귀요미아가. 이제 안심해.
1: 안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 위치를 스캔해봤지만 퀀텀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았단다. 모양은 진짜 퀀텀 코어처럼 생겼지만 그건 그냥 트로피였어.
0: 이건 그냥 트로피가 아니에요. 제이민이 최고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증거품이니까요. 축하해.
2: 고마워, 루쇼. 별거 아니었어.
0: 진짜 멋있었네. 빙하 위의 제왕, 거대 메모드! 우와! 바다로 현장 학습으로 다니! 산사우리에서 학교 다니는 거 최고야! 그치, 루시오? 햇볕 쬐면서 해변에서 놀면 정말 재밌을 거야!
2: 햇볕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거야.
3: 너희 기대를 깨서 미안하지만 해변에서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조나단 박사님을 만나야 하잖아. 제이민의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분 말이야.
0: 그건 그런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걸?
3: 걱정 마. 박사님이 정보를 보내주셨어. 이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 계신데.
0: 아, 학교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라고? 기운내, 루시오. 재밌을 거야.
4: 비디오 게임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이노스터를 이기겠다는 거지? 그 트로피는 지구에 있는 퀀텀 코어의 위치를 찾게 도와줄 단서였어. 근데 그걸 손에 넣지 못하다니!
5: 근데 잠깐만요. 트로피의 퀀텀 코어는 가짜라고 했잖아요.
4: 가짜지만 그건 진짜 퀀텀 코어를 본뜬 거였어. 그러니까 당장 다이노스터를 추격해. 내가 새 부활을 구하기 전에 서두르란 말이야!
6: 어? 네, 알았어요.
4: 아, 한심하긴.
3: 박사님이 주신 정보에는 8층이라고만 적혀있어. 여기 조나단 박사님 연구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중에 어떤 방일까?
2: 문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0: 그렇다면 행운의 825호 도전!
3: 아무 숫자나 고르면 어떡해, 루시오!
0: 내 직감을 믿어봐.
3: 네 직감대로 이 방이 맞을 확률은...
0: 인정. 네 직감이 제대로 들어맞은 것 같긴 하네.
2: 이 모형, 퀀텀 코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0: 넌 누구니?
1: 으아! 조심해.
0: 지금은 학생들 안 만나. 근무 시간에 다시 찾아오렴.
1: 조나단 박사님이시죠? 레이저 임팩트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0: 아마도? 너흰 누구지?
1: 저흰 로라 박사님과 일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2: 에? 볼트 매트리스잖아. 로라 박사가 발견한 거니?
1: 저흰 퀀텀 코어라고 불러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0: 그래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 10대 시절이었다. 난 해변에서 동생이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내가 상상한 그 어떤 보물보다도 놀라운 거였지.
3: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게 대체 뭐지? 와,
0: 태어나서 본 물건 중 가장 아름다웠어.
4: 맞아요, 그게 코어예요. 지금은 어디 있죠?
0: 사라졌어. 내가 만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있었거든.
1: 당장 그 해변으로 가봐야겠어요. 데려가 줄 수 있으세요?
0: 가능은 한데 동굴이 무너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
5: 악당들이 코어를 쫓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야 해요.
0: 그러니까 지구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좋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모두 따라오렴.
6: 좋았어. 코어를 빨리 찾기만 하면 해변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7: 루시아와 칩튼 누가 산사우리오에 있었다고? 다이너스트가 그 꼬맹이들이었다니.
8: 코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꼬맹이들이죠. 쫓아가 볼까요, 대장?
9: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만 일어나렴.

0: 다 왔다. 이곳이야. 바로 여기였어.
1: 이렇게 큰 바위들이면 코어는 가루가 됐겠는데?
2: 그건 모르지. 얼른 확인해보자.
0: 괜찮니?
2: 네, 좀 창피한 것만 빼면요.
3: 어? 얘들아, 이것 봐.
0: 눈이잖아. 말도 안 돼. 산사우리오는 눈이 내릴 만큼 추운 곳이 아닌데.
4: 저기 봐.
5: 반갑다, 타이러스타. 코어가 너희들 손에 들어가게 둘 수는 없지.
0: 저 사람들이 너희가 말한 그 악당들이니.
2: 잠깐 피해 계세요. 다이노스터 변신.
0: 다이노스터? 너희가 다이노스터였다고?
2: 비밀이에요.
5: 메카 메모드에겐 한입 가리지. 각오해라. 공기야.
2: 님은 여기 숨어 계세요.
0: 조심해라.
2: 이건 아프다. 내 첩.
5: 이봐, 진정해.
1: 인력군들을 막아야 해.
6: 우리가 메모드의 시선을 끌어볼게.
2: 부테라 에로! 발사!
5: 하! 고드름 공기야!

0: 2단 합체를 시작하자!
1: 리액터 볼트윈! 액션 준비 완료!
0: 스테라 트론! 전투 준비 완료!
1: 볼세로 발사! 됐어, 성공이야!
2: 대장, 동굴 입구가 뚫렸어요!
1: 다이노스토보다 먼저 들어가야 해요!
3: 잠깐! 따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 메카 메모드 업그레이드!
1: 예감이 안 좋은데?

0: 곳이 얼어붙고 있잖아. 움직일 수가 없어. 기다려, 내가 갈게. 스밀러 미사일 발사. 고마워 지팅그. 왕따라.
1: 제이민, 약점이 어딘지 찾아봐.
2: 찾고 있어. 잠깐만. 등이야, 등 쪽을 노려야 해.
1: 스테고 트론이 활약할게요. 루시오, 물에 올려줘.
0: 아!
3: 힘을 보태줄게.
0: 좋았어. 그럼 얼음을 부숴볼까?
1: 쇼크웨이브 슬램.

0: 안엔 아무것도 없어. 유감이구나.
1: 이걸 찾는 거야?
2: 어, 안 돼!
0: 출발해!
3: 우리 가져갔어!
2: 쫓아가자!
0: 잠깐! 너희한테 줄 게 있단다. 해변에서 있었던 일 이후 다른 곳에서 찾아낸 거야.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2: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4: 절대로 악당한테 뺏기지 않을게요.
0: 부탁하마. 그럼 행운을 빈다.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 EBS와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이사지 무리다네.
3: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2: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3: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4: 즐겨서.
3: 아, 즐겨서. 가자, 가자.
2: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3: 어, 대길이야!
5: 코코와 빕, 깨르.
3: 깨르.
5: 깨르.
3: 자, 이쯤이거든?
2: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3: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2: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3: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2: 그래?
3: 여기 가면은 준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2: 아, 뭐 지난번처럼 찜질 이런 건가?
3: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2: 마사지?
3: 아니야! 그걸 하면은 바로 최후하게 돼, 최후.
2: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3: 자, 들어가자.

0: 뭐 하는 곳인데 이게? 코코와 난데스카?
1: 코코와 빅갸르 클럽 데스.
0: 히피 클럽?
1: 갸르.
2: 갸르.
1: 갸르.
0: 갸르?
1: 갸르 클럽. 아,
2: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0: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 올 걸. 안녕하세요. 오토코 데스케도.
1: 오토코노
2: 갸르. 오토코노 갸르.
0: 땡수 뭐 데키마스카?
1: 데키마스.
0: 너도 돼?
2: 나는 여자 갸르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빈이 남자 갸르 해야지.
0: 아.
2: 데키마스?
0: 아. 와.
2: 아 근데 생각보다 준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0: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2: 어 그럼.
0: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2: 자. 아 고르는 거다.
1: 민즈노 오요스케
2: 스보이.
0: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2: 어 그럼 그럼.
0: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2: 그래요.
0: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1: 야리타이.
0: 데키마센.
1: 아 데키마센.
0: 와타시와 나카 아그노스 안 된다가 뭐지?
2: 아 치사이 후쿠와
0: 데키마센.
2: 무리.
1: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니까 오나카가 이빠이.
1: 아유 아.
0: 와타시와. 아 하이 하이 고레 호피. 그리고 생수는 뭐 하고 싶어?
2: 어 나는 일단은
1: 가와이. 가와이. 오호.
0: 이마 펭수와 고도모데스.
2: 수사이제.
0: 각색한지 각색한지.
2: 각색한지.
1: 하이. 오케이 됐어.
2: 하이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이만해요.
1: 또.

0: 너.
1: 와.
2: 아니 잠깐만 멋있는데?
3: 핏이 괜찮네 이게.
2: 아니 잘 어울리는데?
3: 어우 잠깐만 옷 변했네.
2: 어, 네. 지금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3: 아 가오.
1: 이제 뭐 할까?
2: 와 이게 다 내 덕 아니야. 내 덕이 갸루도 되고.
3: 아 고맙다.
2: 그렇지.
4: Where are you from?
1: 필리핀.
3: 아 필리핀.
4: Why you fall in love 갸루?
1: 아. Because it's freedom.
4: Ah, yeah. Like. Oh. Okay, okay. How?
1: So look down.
4: Look, okay. Okay.
1: It's your first time?
4: Yeah, 본토니 first time. Small eye?
1: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2: 맥자스키.
4: One eye is okay? 블락이 없나?
2: 오!
4: 기대했어.
2: 오, 스키, 스키,
0: 스키.
2: 오, 오, 오! 나마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모토 마에 고자사이. 아 이네 이네. 아
5: 가발을 좀 벗어나면 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2: 진짜 분팡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6: 스타노마 쓸게요. 쓰게 되면서.
2: 아 하이.
6: 내가 모토 기아리.
2: 아 하이. 와.
3: 왜? 제대로 안 했어.
2: 와. 와. 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3: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펭수야?
2: 어. 난 이게 좋은데,
3: 아니,
2: 지금이.
3: 아니, 펭수야,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2: 난 이게 좋은데.
3: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어. 되게 좋은 샷 봤습니다.
2: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빈 살 진짜 많이 뺐구나?
3: 왜?
2: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3: 앞에서 보면?
2: 돌이야.

0: 치가 好きです。
1: あ、あん、これ。
0: これ。
1: うん。
0: オッケー。これはオッケー。
1: あ、これが好き。
0: オッケー。
1: めっちゃ好き。

0: 아, 나 잠깐만. 너무 펭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준빈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딨어, 어딨어?
0: 여기 뒤에.
1: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이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박하도?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두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데스. 깍두부 아니에요. 깍두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어 몰라요. 니혼진 데스.
2: 저도 자신 있었으면 이해되죠?
0: 아, 자신?
1: 어, 자신. 이거 진짜.
2: 또 하이게 아가루이. 그래서 사퇴해시마쇼.
0: 아, 오케이. 아까 가루 선배가 그러더라고. 가루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
1: 지금 어때? 자유를 얻은 것 같아?
0: 자유를 통제당하는 느낌인데?
2: 가루와 코, 조금 섹시 너 포스. 오케이.
1: 하이.
2: 한 번 더. 귀여 귀여 한 번 더.
1: 오케이.
2: 어때요?
1: 어, 이네.
0: 와, 혼돈이 가득해 지금. 야르.
2: 야르.
1: 아키.
0: 야르.
1: 야르. 아, 고니치와.
0: 미혼진 됐을까?
3: 일본이에요.
0: 아, 한국어 느끼ますか? 와타시타치노 야르.
1: 소데스.
0: 예! 아타시노 갸루, 또 됐을까?
3: 초갸루,
0: 초갸루.
3: 초갸루, 초갸루.
0: 아? 아타시아 오토코 됐어, 오토코.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다레가 이랬을까? 갸루.
3: 스키마 어려운다から.
0: 아, 스키모. 오케이, 오케이.
1: 겐팔 갸루.
0: 근데 청취해서 못 다니겠네.
1: 아니야, 즐겨, 즐겨.
0: 못 즐기겠어?
1: 오히려 지금은 그 관심을 즐겨야 돼.
0: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1: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야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다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1: 어, 알아봐?
0: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1: 어,
0: 나 지금 죽을 것 같거든.
1: 야, 야루. 자,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1: 아, 여기 분위기 좋네.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1: 아, 진짜로 갔었어?
0: 응. 그때 카더 가던 형이랑 갔었는데.
1: 응.
0: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4: 와!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5: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1: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1: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1: 오.
0: 말 사심이 있고.
1: 말 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1: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0: 미꾸라지 추어탕.
1: 아 그러네.
0: 스미마셍. 아. 아타시아 오보에테마스카?
2: 이츠카테마시타카.
1: 국민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가루잖아.
2: 아, 아침을 해야 돼.
1: 오, 뭐야.
0: 이마 카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다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음메 음메.
1: 그게 뭔데?
0: 음메.
1: 그게 뭐야?
0: 소.
1: 아, 음메.
0: 오.
1: 음메.
0: 하이하이하이. 미꾸라지도 먹을까?
1: 아, 궁금하긴 한 게.
0: 노조 노조.
1: 뭐야?
0: 노조가 미꾸라지야.
1: 아, 그럼 노조 노조 노조. 도조 도조 더조. 아 그래서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육아를 일단 일순위를 하면서
1: 아
0: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1: 어, 내 어떤 채널에 거 만들었어?
0: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1: 야 너무 좋다.
0: 어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1: 좋네 좋네. 어,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0: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1: 맞아 맞아 맞아.
0: 어, 이번에도 혹시
1: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0: 그럼 벌써 2집 가수네?
1: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0: 다 미니니까.
1: 어, 난 미니미니.
0: 그러니까. 정규앨범 어. 한번 하자.
1: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0: 정규로 하자.
1: 피처링 할 의향 있어?
0: 아니, JK 형이 피처링 했었던데.
1: 어, 맞아, 맞아, 맞아.
0: JB 형은 좀 아니잖아.
1: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오.
5: 댄스도 잘해.
0: 춤은, 어, 그치. 시켜주면 할게.
1: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0: 내가 화려한 피처링 문단 또 만들었어.
1: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내가, 팬사인회로 왔어, 여기.
0: 도쿄에?
1: 어!
0: 팬사인회를 했어.
1: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0: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1: 아,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0: 아, 일본에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주?
1: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0: 어?
1: 하지만, 어.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풀어볼 수 있진 않을까.
0: 팬미팅을?
1: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어,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0: 어.
1: 이거 봐! 미꾸라지. 홍치통조림이랑 비슷한데, 비린 맛이 없어.
0: 되게 고소한 맛.
1: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0: 비린 양도 없고, 그리고 어.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1: 어, 그러지. 어, 정확하다.
0: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
1: 이건 뭐야?
0: 이거는 말사시미.
1: 어, 말사시미. 어,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0: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1: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0: 말이 나왔어.
1: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기는 게 꼭 소강 같아.
0: 소간에 비린 맛은 없고. 조금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해.
1: 어,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펭수는 도쿄가 처음이잖아.
1: 아,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0: 어, 이번에 어땠어?
1: 뭔가, 어,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0: 어.
1: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0: 어,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1: 어 그래 그래요.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분장하고 시부야 걷기? 이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어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아, 나 아니야?
1: 아 질투하는 거야?
0: 내가 최초 아니야?
1: 아 너가 최초지.
0: 여행 크리에이터도 자이언트 팽팀인 나 아니야?
1: 아 너지.
0: 근데 뭔 놈의 무슨 어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어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어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TV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1: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0: 오늘 1일 가이드여가지고.
1: 아 진짜?
0: 응. 아 시간만 됐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1: 어 어딘데?
0: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1: 아 진짜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0: 어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1: 알겠어.
0: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1: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0: 갸르. 거기 가면 또 불꽃놀이도 있고.
1: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고니짜! 일본 시민들 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노 나마에 와
6: 펜스
1: 뽀이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시 가에테시마스 다음 편.
0: 진짜란 무엇인가?
1: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여기 어디야?
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6: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7: 또
6: 아이고. 세상의 모든.
8: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6: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8: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빠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QMS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보관도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6: 첫 성경.
5: 그녀 또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 네.
5: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이좋게 함께 하고는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아직도 남편을 이해 못하겠어요.
5: 지금?
7: 아, 그래요? 20년을 넘게 만났고 아이 5명을 낳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요. 모르는 사람 같아요.
5: 네. 남편은 혹시 주리 씨를 이해한다고 하던가요?
7: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5: 노력하러. 예, 그렇죠.
8: 저도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까지 해서는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간혹 보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5: 있습니다. 네. 네.
9: 베스트셀러 제목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5: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9: 네. 이게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번역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 맞아요. 네.
10: 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네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까요.
5: 저 행성 자체가 다르니까.
10: 그렇죠.
5: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7: 맞아요. 있죠. 분명 제가 제 뱃속으로 나왔는데.
10: 나왔는데.
7: 정말 모르겠어요. 이 외계인들, 5명. 이 5명이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11: 부모도 끊임없이 자신과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5: 맞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겠는데 자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12: 둘 중에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13: 뭐 포경수술 이런 얘기는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14: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15: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14: 무슨 생각이야?
5: 생각하는 게 안 돼. 생일에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에 들어가서.
7: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5: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테리가 이렇게
10: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5: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교육 누가 하면 더 잘할까? 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좋은 조합인 게 샘 씨 같은 경우는 아들 둘, 그리고 저도 딸 둘, 동성 부모죠. 네. 그리고 이성 부모인 정규 씨, 네. 정규 씨 딸 둘, 그리고 주리 씨는 이제 아들만 다섯.
7: 아들만 다섯? 네. 저 이제 남편 포함 6.
5: 진짜 많아.
7: 큰 아들 포함해서 6. 네.
8: 그냥 이제 우리 주리 씨를 그냥 주리 씨라고 부르면 안 되고 거의 뭐 정주 신이다.
7: 아, 정주 씨.
8: 네.
5: 진짜 어떻게 키워요? 아니 어떻게 키워요? 사실 둘도 힘들잖아요.
7: 너무 힘들죠.
5: 손을 어떻게 키워요? 네.
10: 완전히 리스펙.
7: 아니 저는 뭐 다 리스펙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했고.
5: 아니 저희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묻지 않은
7: 그래서 그 보물들이 저에게 왔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예.
10: 근데 주리 씨가 남자 여섯.
8: 여섯.
5: 혼자.
8: 그렇죠.
10: 그럼 또 성이 달라서 성교육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도 아무래도 아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7: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니까.

0: 보니까 이제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생리하고 나면 그 혈이 묻은 게 조금 이제 남아 있을 때가
1: 있을 수
0: 있어요.
1: 있어요. 예.
0: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이피 뭐야? 맞아.
1: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갑자기.
1: 야,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코피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0: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정신이
1: 근데
0: 없으니까.
1: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딸들이지만 딸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볼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나 주리 씨 같이 이성 자녀 성교육 이게 좀 유독 왜 입에 잘안 떨어질까요?
3: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1: 맞아요.
3: 말씀을 되게 많이
1: 처음, 처음.
3: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으면 저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하거나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꺼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4: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별보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그 선생님의 성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5: 사실 이제 이게 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몸에 대한 변화가 오니까 막 궁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조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가 아, 나 가슴이 좀 아파 이랬을 때 그게 가슴 멍울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얹혔나?
1: 체했나, 체했나.
5: 아니면 넘어졌나? 좀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아가지고 야, 이게 참 이성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좀 그때
1: 그럴 수
5: 실감했거든요.
1: 있죠. 선생님,
0: 아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쪼물딱쪼물딱하거나 뭐
1: 나와 있으니까.
0: 쭉 잡아당기기도 하거나 돌아다니는 팔찌를 거기다 걸다.
5: 근데 이게 뭐.
1: 이 게임처럼 이런 거 걸리고 있잖아.
0: 그거처럼 이것도 팔아라.
1: 그런 장난을 치는구나.
3: 그 부위가 좀 신기한 부위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0: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그렇게.
3: 맞아요. 실험을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이제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좀 타일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좀 필요하죠.
1: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엔 성교육은 동성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4: 꼭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 좀더 합리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아이하고 왜 친밀해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좀 좋겠죠. 그리고 동성 부모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험했다고 다 말을 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하고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쌤 씨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컸는데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6: 저는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그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게 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애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5: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6: 엄청 친해요. 성관계 뭔지 아냐고 내가 애들한테
1: 밀렵이다.
6: 물어봤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이리 와보라고 뭔지 아냐고. 뭐 대략은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 아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할수 있게끔
1: 그치.
6: 이 약간 문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1: 너무 잘 됐네요. 너무
5: 네.
1: 자연스럽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0: 이런 거 되게 떨려.
1: 네,
0: 그러니까. 되게 떨려.
7: 둘 중에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1: 엄마가 제일
7: 아빠는 여자가 아니라 가지고
8: 엄마요. 동성이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가
9: 확실히 엄마가 동성이다 보니까 좀더 편하지 않을까요?
1: 아빠들 속상하겠다.
10: 저는 아빠요.
1: 근데 또

0: 동성이니까
1: 아, 아빠가 편하군요.
0: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2: 가끔씩 너무 과하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히 안아주면 되는데 전과가 안아주거나 하면은
3: 아 이게 아빠한테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0: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해요.
1: 엄마가 싫어한다고?
0: 밥 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4: 아 애교 안 부리면 밥이 안 나와 집에서?
0: 아니 맛없는 거 이제 소중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뭐 폭경수술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안 하고 다 아빠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3: 공감할 수 있는
0: 두 번째는 보호자한테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2: 나중에 생리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4: 지아의 얘기도 이렇게 부모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5: 그건 생각을 해봤는데
4: 이렇게 다 여기
6: 네. 너무 알고 있었어?
7: 우리 나가 있었는데
2: 근데 뭔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
6: 솔직히 얘기 안 한 것도 있겠네
2: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6: 알겠어
1: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3: 감이 좋아요
1: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7: 누구야?
4: 굉장히 공손해지는 느낌
8: 말하고 하면서 경험 많이 쌓고 또 똑똑하고 예쁜 지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짜증나도 어려워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6: 다은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은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엄마 내가 좀 더 다가가게 해줘
1: 네. 아이들도 성이 다른 부모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0: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월경 얘기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1: 생리대 어떻게 했어, 아빠? 아빠, 생리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네.
10: 그런데 우리 정유 씨하고 주리 씨가 어떻게 해요?
1: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 같은 거나 장난이라던가 이런 건 저한테 다 편하게 해요.
11: 아까 이제 VCR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킨십을 어색해하거나 이제 2차 성징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도 좀 느끼게 되고요. VCR에서도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 시선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지고 언제나 누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얘네가 변하겠어? 얘네들의 성향은 원래 이런데 변하겠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섯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어서 이제 사춘기도
12: 차라리 와라 사춘기가
1: 그냥 조금 독립할 애들은 독립하고 알아서 혼자 할 애들은 혼자 하고 엄마를 내버려 둬라
12: 야 근데 많으니까 이런 게 좋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사춘기여서 독립해라
13: 사실 이 시기는 부모하고 성이 다르냐 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하고 이제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것이 그 시기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동성인 부모하고도 사실은 말이 많이 줄어요. 비밀이 생기는데 이 비밀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공유.
3: 진짜.
1: 친구한테.
11: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야 네가 자라가지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1: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11: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라도 야 그래도 지금 네 몸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정도로 중립적으로 반응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10: 호주에서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부분 성교육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12: 기회.
10: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 진행도 기회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신뢰 있기 때문에.
12: 맞아.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10: 그렇죠.
12: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네.
10: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12: 맞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회다

0: 싶어도 입이
1: 그게...
0: 입이 계속 침 바짝 바짝 마르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성 자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죠.
2: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오면 엄마는 눈을 어디다
3: 둬? 궁금해.
2: 듣기 싫어.
3: 내가 안 들어.
2: 듣기 싫어 이래게.
0: 야, 옷 입으라고. 이 녀석이 진짜.
4: 엄마, 받아줘.
3: 오, 이렇게.
5: 그 수건은 감고 나왔네.
3: 근데 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2: 던졌어. 던졌어요.
3: 난 타잔이다.
2: 근데 집에서 주리 씨네 집안 분위기는 어때?
3: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2: 그래요?
3: 저렇게 다 벗고 다녀요, 다.
2: 아, 그래요?
3: 저 빼고 다. 그나마 우리 첫째 있잖아요, 우리 첫 아들. 12살, 우리 5학년. 걔는 그래도 이제 나올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거나 나올 때 이제 그 갈아입을 옷을 들고 나가요.
2: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면 스스로 갔다?
3: 스스로.
2: 오, 세상에.
3: 걔는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그냥 다 벗고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 볼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참 눈치가 없어. 그냥 뭐 5시에 똥 싸면은 그냥 거기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똥 씻겨요.
1: 네.
3: 그리고 넷째도 따라 들어와.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우리 둘째가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들.
2: 저도 제가 볼일 볼 때 다 들어와요, 제 앞에서. 그리고 첫째는 막 빵 먹고 제 앞에서.
3: 그래서 진짜 집에서는 왠지 저만 좀 갖춰 입어야 되는 분위기?
2: 아, 오히려
3: 여기는 그냥 남탕이에요. 남탕이고, 이 남탕이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와서 막 뒤에서 막 몰래 이렇게
2: 속옷
3: 챙겨 입고. 저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죠.
2: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하고 홀라당 나오는 아들과 엄마. 예, 역할을 정주리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을 드리고 쌤 씨가 아들 역할을 할 텐데.
3: 쌤 씨가 아들이에요?
2: 네, 쌤 씨가 이제 아들 연기를 어디 가능하세요?
6: 아들 투리스트 보니까 자신 있죠.
2: 그래요?
3: 샤워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네가 그렇게 자신 있는 몸은 아니잖아. 엄마 말 듣고 있니?
6: 아, 또 왔어.
3: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눈을 어디다 두라고. 진짜. 몰라.
6: 봐봐.
3: 어머, 야. 팬티 입어. 아이고, 너 진짜 그게. 아빠 거 닮았네?
2: 야, 정주리 씨 딱이네. 정주리 씨 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일상이라서 정주리 씨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 그냥 일상이죠.
2: 그니까.
3: 우리 쌤 씨 집도 그러지 않아요?
6: 우리 애도 똑같아요.
2: 똑같아요. 아, 이거 어쩌지.
6: 거기 화장실 앞에 팬티 다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서 씻고 수건 이렇게 다 말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2: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닌가 저희 집도 딸인데도 그냥 다 벗고 다녀요.
7: 저희 딸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2: 다음 상황도 있습니다.
8: 우리 빨리 옷 갈아입고 슬라이드 타러 가자.
9: 응, 엄마.
8: 어머, 맞다.
2: 자세 이상.
8: 너 4살 넘었지? 너 아빠 안 계신데 혼자 잘할 수 있어?
2: 곤란하죠.
8: 수영복 앞뒤 꼭 구분해서 입어야 돼. 모르면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고. 알았지?
10: 불안한 상황이야.
2: 맞아. 누가 도와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 남편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뭐든지 다 제가 딸들로 데리고 뭐 사우나, 목욕탕, 워터파크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떤 곳에 그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0: 아, 그래요?
2: 네.
10: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고, 만 4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2: 네.
10: 사실은 이제 4살, 5살 넘어가고 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네. 이제 언니를 교육시켜 놓자.
2: 아.
10: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아빠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2: 아니 저희 남편도 놀이동산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딸이 한 5살 때가 6살인데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페리가 이렇게 빡 이렇게 남자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
2: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때부터는 아 이게 같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3: 그 1, 2, 3는 뭐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화장실 가거나 씻거나 하는데 우리 넷째 같은 경우는 5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자 화장실을 제가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은 혼자서 그 아직은, 처리가
0: 아직은 안 되죠.
3: 소변이 튄다거나 맞아요. 아직 그게 완벽히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근데 뭐 이렇게 남자들 왔다 갔다 해도 막 빨리 들어가. 빨리 가자. 엄마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얘가 좀 더 작아 보이면 조금 더
0: 저가 더 오랫동안 내려갈 수 있어요.
7: 저도 이성 자녀를 키우다
0: 샤워실도
7: 어떤
0: 샤워실도
7: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미리 아이들한테 혼자 용변 보는 거 뒤처리하는 걸 좀 가르쳐서 혼자 하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6: 근데 부모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정확하게 있죠.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5: 사실 이렇게 그 경험을 한 동성 부모가 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리대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경험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네.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3: 저도 알면서 그래. 머리로는 진짜 분명히 알겠어.
0: 용기가 안 나.
6: 그쵸.
3: 용기가 안 나서.
6: 그쵸.
7: 근데 이렇게 좀 어색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예를 들면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오늘은
0: 맞아요.
7: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0: 불편해. 이거 싫어하죠. 그럼 난 한 번에 숙제를 끝내려고 와다다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7: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이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성이 달라서 해줄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딸들한테 남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남자니까 그걸 더 잘 알잖아요.
6: 맞죠. 우리 와이프도 윌리엄 벤틀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 이성에게 이게 다가가는 그 태도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았으면 뽀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성 입장은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 잡았으면 손만 잡는 거다. 솔직히 그거 다른 시선에서 그 경험자로서 그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저도 뭐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제 여성 신체에 대한 존중을 또 이렇게 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0: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왜 많이 낳았는지를 설명을 왜 다섯이나 낳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아이들
10: 궁금하긴 해요.
0: 우리도 궁금해요.
3: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아이가
0: 너무 사랑했나요?
3: 아이가 사랑했나요?
6: 아니 여기 다 사랑해요.
3: 네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6: 다섯 명은 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0: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예.
3: 저 사랑한 거 비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0: 아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쵸? 진짜 엄청난 사랑이네요.
3: 네, 많이 사랑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10: 저희 첫째 진리가 지금 4학년인데 언젠가는 월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부끄럽고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전. 여러분 함께 가시죠.
0: 정기 아빠 오늘 도전을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10: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마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 떨려. 아 어떡하지?
10: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생리대가 혹시 어디?
1: 네, 저 오른쪽으로 가시죠. 끝쪽으로 가시면 돼요.
10: 아 끝쪽으로?
1: 네.
10: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여기 다 모여 있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5: 종류가 진짜 많아요.
0: 종류가 정말 많아요.
10: 어렵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돼.
6: 뭐 살지 모르겠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10: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0: 맞아, 진짜로. 와이프가 정확하게 아니까.
10: 민망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여보세요?
9: 아,
10: 이거 뭐 사야 돼?
9: 소형 날개 날개형.
10: 소형, 소형, 날개형. 날개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알았어?
9: 아무거나 쓰긴 하는데.
10: 아무거나 쓴다고? 아, 잠깐, 너무 무리 얘기했다.
9: 나 그냥 땡이라는 것 같아.
10: 아,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어? 오,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어, 잠깐만. 다 사보겠습니다.

0: 소형으로는
1: 아 이것까지 사보자.
0: 아 땀난다 진짜.
2: 역시 아빠들은 다 저러시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다 사든가.
1: 모르면 네. 제일 비싼 거 사라고 했어요.
2: 아, 맞아요. 역시 네. 아빠야 아빠.
0: 사장님 혹시 그 검은 비닐봉투 이런 거 있을까요?
3: 검은 비닐봉투 사용 안 하고요.
0: 예.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지 살짝.
2: 네. 예. 어쨌든 뭐 생계 구매 성공했습니다. 잘 샀을지가 궁금한데요.
0: 여러분 생리대 사는 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미션 성공입니다.
1: 그러면 내 친 김에
4: 집으로 네. 가는 건가?
1: 첫
2: 속옷. 야, 근데 제작진이 또 시켰네. 속옷 또 사보래요. 속옷 아, 사보래요.
5: 어려운 미션이 많네.
0: 좋아요.
1: 아니 외국에 사는 딸이 하시면 속옷 선물해주기도 아, 하거든요.
0: 속옷 세트. 아, 잘 살 수 있을까? 아, 여기 속옷 전문점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그 저희 소녀 속옷? 아, 그렇지. 브라도 사야 되겠죠? 아, 되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땀이 많이 나네. 아, 뭔가 또 이렇게 하트 사면 또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6: 문자도 있어요.
4: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2: 맞아요. 예. 여자친구 아내 속옷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사장님, 근데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혹시 막 까끌까끌하고 혹시라도.
6: 아니요, 순면이랑.
2: 예. 근데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소재를 체크하다니. 와, 처음 봤어.
0: 아빠들이 이렇게 좀 와서 사고 해요?
6: 아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그죠. 대부분 네. 엄마들이 네. 오시죠. 예, 일단, 예, 이걸로.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속옷까지 미션 완료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아, 깜짝 놀랄 것 같아. 어, 아빠, 나 울려! 막 이럴 것 같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7: 아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사오랬어? 예상했어요.
2: 예상했습니다.
0: 역시.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 아니 정규 씨 진짜 아니 사본 사람처럼 어떻게 잘 샀어요?
0: 제가 누나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누나들이
2: 심부름?
0: 너 이제 이거 해봐야 돼.
1: 야
2: 트레이닝.
0: 너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2: 근데 실제 도움 되네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딸들한테도 사랑받고.
0: 근데 진짜 아내 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4: 근데 네. 속옷은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4: 예,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2: 속옷? 와이프 속옷을? 오. 아 근데 아내가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은 제가 있는 스타일만 입어서 네, 처음엔 반품을 저는
1: 영수증 무조건
2: 네, 영수증 무조건
0: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2: 청부 교환권 청부
0: 그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8: 아니, 저도 아내 것도 사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청부 잘못 사오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2: 잘못 사서.
8: 근데 그 뒤로 확실히 정리 확인하고 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저는 성격상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생리성 심할 때도 폐에 따뜻한 물 충분히도 얼른 적도 있고.
2: 그렇게 해줘요?
0: 야, 따뜻한 멋있다.
2: 아,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윗해요. 아, 쌤 씨가 네. 보면.
9: 저도 초경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변 또래보다 조금 빨리한 편이었던 것
2: 5학년
9: 같아요.
2: 5학년 거예요.
9: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래서 초경을 시작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를 그대로 벗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요. 너 이제 시작하네. 이제 저희도 엄마도 너무 당연하게 반응을 해주셨고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저한테 줄이야 하더니 딱 목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한테 선물해줄 목걸이를 차고 계셨어요.
2: 그래서 최고자
9: 사고에 이제 그때 그 목걸이를 제 목에다 이제 걸어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씨도 아마 좀 딸이 곧 시작하면은 네. 그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진짜 잘 참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멋있다.
9: 네네.
2: 뭐 생리, 몽정, 발기, 브래지어 같이 성이 다를 때 좀 다소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부모가 어떤 태도와 단어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까요?
4: 뭐 월경이든 몽정이든 이런 얘기들.

0: 얘기를 그냥 과학적인 정보로 얘기하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브래지어도 뭐 여자의 속옷에 한 이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말이나 손수건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부모도 자꾸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1: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과학 수업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2: 우리 주리 씨는 어때요? 이제 아들 오영재의 사춘기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3: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몽정 같은 게 애들이 다 때로 하다 보면은
2: 계속 세상이 놀려요. 계속.
4: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3: 저도 최대한 진짜 담백하게 하고 싶거든요.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너 고추 털렸니? 그냥 이렇게 어 고추 털렸니? 그러니까 날 때 되지 않았니? 안 났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담백해 보여요?
2: 아, 지금 되게 떨리는 거 느껴져요.
3: 아, 떨렸어요? 나 지금 되게 최대한.
2: 느껴지는 게 느껴진다고.
3: 맞아, 눈도 못 마주쳤어. 아, 맞다.
4: 지금 많이 긴장했어요.
2: 실제 사실 우리 엄마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경이 털났니? 다섯 번만 연습해 봐요.
3: 은경이 털났니?
2: 다섯 번.
3: 은경이 털났니? 은경이 털났니? 알아서 네 방 네가 치워.
2: 갑자기 은경이랑 아이들 망치는 거.
3: 털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2: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 금지.
3: 요 계속 할 거
4: 벌써 재밌어.
2: 그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모가 당황해서, 글을 뱉는 순간 여지없이 땡 소리가 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4: 네. 네.
2: 자, 레디, 액션.
3: 아빠,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4: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3: 무슨 생각을?
2: 생각하는 게 아니야.
4: 안 들어가니까.
2: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4: 없어.
2: 그게 생각하는
4: 거예요. 응원 안 하려고
2: 하니까. 어려워요.
4: 아, 이게 생각할 수, 이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5: 맞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이게, 아빠가
2: 당황했구나.
4: 어떻게 될지 알았어.
5: 그렇게 이거 꺼내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위축되니까.
2: 망설이지 말고.
5: 같이 사러 갈까? 고르러 갈까?
4: 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았어.
2: 네.
3: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4: 와, 우리 주리가 정말 드디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큰 거야. 너무 소중하고. 말이 막힌다.
2: 본인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4: 정리가 안 되네.
6: 길어져.
2: 아까 쌤 알려주셨잖아요.
4: 아니 이거 쌤 형한테도 한 번만 시켜봐.
2: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리 씨가 엄마를 하고 아들 역할을 쌤 씨가 하는 거예요. 주리 씨가 아까는 이제 엄마였으니까. 아까는 이제 딸이었으니까.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모르죠.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4: 아니, 잠깐만. 아니, 이해는 있는데.
3: 진짜 화가 났어.
5: 일단. 아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3: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1: 운동 안 하고, 쉬기만 하고, 생리 한다고 하던데?
3: 아, 생리 현상.
2: 생리현상. 네네.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1: 엄마, 그 체육 시간에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가끔 운동 안 해?
2: 여자애들은 남자랑 다르게 한 달마다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 그럼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땐 좀 쉬게 해야 되거든.
1: 근데 가끔 나도 배 아플 때 그때 뭐 쉬지?
2: 우리가 변비라서.
3: 변비요.
2: 변비 고쳐줘. 물 많이 마시고 과자 먹지 말아요.
3: 맞아, 명답이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
2: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지금처럼 담백하게 여자애들은 사춘기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그 월경하면은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성장 과정 그냥 툭 얘기해 주는 거죠.
2: 주리 씨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3: 할 수 있어요.
4: 엄마, 아, 나 진짜 체육 시간에 보면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래. 왜 그래?
2: 여자들은. 여자들은.
4: 어, 엄마 왜 그래?
2: 여자들은.
4: 어, 엄마 왜 그래?
2: 여자들은? 네, 죄송한데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자, 본인이 기억을 아니, 못하면 안 되는
4: 거예요. 저 지금 엄마 무서웠어요.
2: 아니, 바로 들어가려다가 어떡하지
3: 말았어요.
5: 여기는 뭐 완전 성교육 캠프네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2: 오늘 연습을... 시간상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네. 그냥 안 보내는데.
5: 그런 것들을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리는 여자아이만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남자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2: 그런데 이렇게 부모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아, 내가 성별이 달라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시잖아요.
4: 만약에 내가 싱글 대디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넉살 좋은 이모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모들과 이미 좀 이렇게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1: 저 호주에서 그 이혼 가정 학교에서 늘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시선이 없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 한국도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0: 친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이거는 이제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뭐 육아 강좌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2: 자,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성교육을 받는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6: 안녕하십니까.
7: 우리 여성아. 손 씻고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예림아,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면 그렇게 좋아? 재밌어?
8: 스트레스도 풀리고.
7: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
8: 네. 아. 할머니, 오늘 제 친구 그 선영이가 그 오늘 생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생리를 언제 할까요?
7: 언제 할까요?
8: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4: 또 친구들이. 네.
8: 그거를 많이 먹으면 생리 더 빨리 해요?
7: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8: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에 배가 계속 아프잖아요.
7: 그래.
8: 그것보다 생리통이 더 아플지.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7: 생리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8: 왜요?
7: 그거는 이제 예림이가 좀 더 크면은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2: 예림이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군요. 네. 요즘 AI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X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네. 저도 남편보단 X랑 더 많이 하거든요.
8: 잘 물어보진 않고 가끔가다 X나 X에 검색해요. 할머니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7: 겁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내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2: 할머니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4: 그래도 이 배우려는 의지도 네. 있으시고. 네.
5: 의지가 있으셔.
0: 저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5: 네.
0: 양육을.
5: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니까 실제로 조부모님들이 다 많이 키우세요.
9: 애전 신내서 저런 대전서 왔시요? 근데 어쩜 이렇게 뚜껑만 입어요?
10: 성교육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9: 못 들어갔어요?
10: 누나를 위해서 한번 성교육을 받았어요. 올라가러 갑시다.
9: 예.
7: 선생님 안녕하세요.
11: 아, 어서오세요.
7: 네, 고맙습니다.
11: 이쪽에
7: 네.
11: 앉으세요.
7: 네.
11: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2: 할머니들 성교육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11: 저는
6: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성교육하면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지 떠오르는 단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12: 저는 잘 모르겠네요.
13: 부끄럽죠?
6: 부끄럽다.

0: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10번 가서 데이트 신청해.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1: 네, 지금도.
0: 지금도.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1: X예요? 뭐 네. X예요?
0: 자,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 사춘기를 위해서 저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림아, 할머니 오늘 교육 잘 받고 왔다? 예림이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할머니가 얘기해 줄 수 있다?
2: 진짜요?
1: 그래. 궁금한 거 한 번 물어봐.
2: 네.
1: 뭐 그래, 사랑.
3: 너무 예뻐해 주신다.
4: 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3: 진짜 손녀를 위해서 성교육하러 공부하러 가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
5: 이거 찐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찐심 있는 사랑은 다른 거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사실 이 사랑은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3: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다 통하죠.
6: 맞아요. 네.
3: 아들 다섯을 키우다 보면 솔직히 이렇게 신체 변화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너무 이제 힘이 붙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얘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림이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내보이는, 마음을 좀 내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7: 네. 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 아이들, 그 친구,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없으면 뭐 성교육 책 같은 거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의 각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3: 결국엔 보면 가족의 형태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한테 밥 먹으러 언제나 아빠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언제나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언젠간 이 성적인 뭐 질문이나 이렇게 궁금증 있으면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자유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퍼내는 거예요.
4: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리뉴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너 발랑 까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그 차이가 아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7: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최대 1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게 시한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 아빠는 나를 항상 응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것을 아이가 믿고 느끼면 사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3: 자, 우리 이성 부모인 정규 씨, 주리 씨 오늘 어떠셨나요?
8: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3: 저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했었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내가 비빌 언덕이니? 이 말을. 만만한 게 나고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치대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좋아했는데 또 오늘은 이 비빌 언덕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4: 아이를 지키는 건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충분히 안전한 관계이죠. 그걸 받침 삼아서 힘든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7: 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그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키우느라고 매 순간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마음만큼 당당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모든 양육자 여러분 힘내세요. 누구 한

0: 하면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여러분 곁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2: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선의.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3: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2: 거듭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4: 그럴 수 있어.
2: 나는 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5: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6: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7: 정보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별로 없어.
8: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12: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6: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9: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9: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게 됐어요.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2: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4: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5: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6: 꽉 차까지 살아야지.
5: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천 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반찬계의 미슐랭 셰프 민요한이 알려주는 든든하고 건강한 밥상. 우렁된장을 활용한 핑거푸드. 향긋한 케일에 돌돌 말아 한입에 쏙 먹는 우렁된장 쌈밥부터 무더운 날씨에 묵사발 한 그릇으로 더위 타파. 동치미 국물을 활용해 새콤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 묵사발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6: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계 아이돌 분이 나오신 줄 알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쫄깃한 우렁 된장 쌈밥. 여름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인데요. 무엇보다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6: 재료는 표고버섯하고, 네? 애호박, 양파, 그리고 감자, 네. 그리고 마늘종하고 고추, 우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오, 아주 신선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의 재료들도 한번 볼까요? 네.
6: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저희 재료는, 네, 이제 감자 간 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5: 오, 감자 간 거? 그 다음에 생감자 이렇게 두 종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우렁 된장 쌈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감자 비법까지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6: 네.
5: 자, 일단 채소부터 손질하실 건가요?
6: 네, 채소부터 간단하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자, 어떤 것부터 하실지.
6: 일단은 채소들을 다 한번 깍둑썰기를 제가 다 할 거고요.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물에 씻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키친타월로만 제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5: 네.
6: 물에 씻게 되면 사실 버섯에 물이 금방 먹기 때문에, 네, 이제 간단한 건 행주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월로 좀 이물질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5: 네.
6: 그리고 이제 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는 살짝 톡톡톡 쳐서, 네, 이렇게 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5: 네. 이런 식으로 자, 깨끗하게 표고버섯을, 네, 손질해주고요. 이 표고버섯이 향도 굉장히 좋고 씹는 식감도 좋죠?
6: 네, 맞습니다. 일반 버섯보다도 사실 식감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표고버섯을, 네, 사용하시면 좀 고기 같은 식감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맞아요. 지금 강된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6: 네. 그래서 깍둑썰기 할 때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썰어주시고 한 번에, 네, 옆으로 작게 썰어줄 예정이고,
5: 네,
6: 전 조금 더 빨리 끝내는 요리를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오늘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또 간단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먹는, 네, 걸 좋아하기 때문에,
6: 네,
5: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로. 버섯 향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 향, 그렇죠? 네.
6: 생으로 먹어도 지금 되게 맛있을 때라서.
5: 맞아요. 자, 이 다음 어떤 거 손질하면 좋을까요?
6: 네. 애호박 같이 손질 한번 해볼까요?
5: 해볼까요?
6: 저는 원래 한식을 되게 좋아했어서 예. 이제 미국에서 요리 학교는 나오긴 했는데 네. 한식에도 항상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5: 맞아요. 외국 친구들도 우리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6: 네, 맞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도 강된장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5: 너무 맛있대요?
6: 네.
5: 그렇죠. 우리의 맛이 최고죠.
6: 애호박도 이제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금 예? 썰어줄 예정이고
5: 지금 이제 표고버섯하고 크기를 맞춰주시네요.
6: 네, 맞습니다. 일단 채소가 익을 때 좀 균일하게 익으면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썰어주면 좋고 네. 한 번에 같이 넣으실 거면 좀 안 익는 재료들은 조금 더 작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자도 같이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익는 정도에 따라
6: 네. 저는 한 번에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감자는 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감자도 넣어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네. 그냥 생감자도 있고 저희가
6: 간 감자도,
5: 간 감자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네. 뭐 필요하실 때 또 말씀해 주세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6: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는 지금 다른 채소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줬습니다.
5: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네. 선생님 아까 애호박은 미리 네. 그 씨를 좀 발라놨죠?
6: 네, 제가 씨를 발라서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썰어줬고 네. 씨를 뭐 같이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씨를 넣게 되면 사실 좀 많이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해주고 썰어줬습니다.
5: 네, 이 재료들을 보면 저희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사실 우럭만 이제 저희 또 따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6: 네, 맞습니다. 양파도 이제 금방 익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제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5: 사이즈는 더 크게. 네.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면 뭔가 음식도 정갈하고
6: 네, 맞습니다.
5: 보기도 좋죠.
6: 담은새도 좀 더 이쁘기 때문에.
5: 네. 자, 다음은
6: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종 같이 잘라주겠습니다.
5: 마늘종, 네. 마늘종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6: 네, 사실 이제 우렁쌈밥 할 때 마늘종을 잘 넣으시진 않는데,
5: 네네.
6: 저는 어쨌거나 조금 더 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늘종 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 마늘종의 식감이 약간 오독오독한 식감도 네. 있고, 약간 알싸한 식감도 있잖아요.
6: 네, 맞습니다.
5: 알싸한 맛도 있고,
6: 네.
5: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요리도 그냥 꼼꼼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네. 것 같아요.
6: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할 때 좀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5: 예.
6: 좀 간단한 방법들로 오늘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네.
6: 이제 고추는 지금 이제 홍고추하고 일반 청양고추 두 개 준비해.

0: 있고 작은 사이즈로 같이 좀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작은 사이즈로. 그러게요. 이 강된장은 일단 그 강된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씹히는 맛이 또 좋거든요.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강된장이랑 밥만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고 좀 나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는 고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우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우렁이 신선한 우렁인지.
0: 네. 우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사이즈가 더 크고 통통할수록 조금 더 식감이 좋고 맛이 예,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질이 잘 된 우렁을 사용을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로만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데쳐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지금 우렁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손질이 된 이제 냉동된 우렁을 전 사용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주고 좀 비린맛도 먼저 좀 더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좀 붙어있는 점액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끓는 물에서 같이 데쳐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1: 오, 그럼 네. 한번 데치러 가볼까요?
0: 네. 한번 데치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한번 살짝 데쳐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0: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모르 불순 물과 그다음에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날려주기 위해서.
0: 네, 맞아요. 물이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우렁이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우렁이를 넣고 자, 물론 깨끗하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0: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네. 비린내를 조금 더 제거해 주기 위해서
1: 아, 살짝 날아가네요, 네. 지금. 예.
0: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비릿한 향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예,
1: 예. 이런 과정이 확실히 깔끔하게 네.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0: 이렇게만 하고 차가운 물에다가 바로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렁까지 저희가 살짝 데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봐야죠.
0: 네, 우렁이까지 이제 같이 데쳐졌으면 사실 요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이제 바로 이제 조리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모든 재료를 갖고 와서 한번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0: 물을 조금만 올려놨고,
1: 예.
0: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를 한 장만 넣은 다음에 육수를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강된장에도 그냥 물이 아닌 육수로.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더 맛있겠어요. 정말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다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들이고 육수까지 되니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0: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뭐 끓기 전에도 넣으셔도 괜찮은데
1: 예?
0: 육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차가울 때부터 같이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1: 오.
0: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끓고 한 2, 30초 정도 지나면 바로 다시마를 빼주셔도 좋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서 오래 끓였을 때 사실 점액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간단하게 육수만 뽑고 바로 빼주셔도 됩니다.
1: 네.
0: 이제 여기다가 준비됐던 채소들을 같이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요, 이제 들어가는 순서들이 네. 궁금한데 어떤 네. 것부터 넣어야 하나요?
0: 일단은 감자가 가장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네. 넣어주 도록 할 거고요.
1: 감자 넣어주시고
0: 네. 이제 표고버섯하고
1: 네 표고버섯
0: 그리고 애호박
1: 애호박
0: 그리고 양파
1: 네
0: 그리고 마늘총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1: 마늘총까지 아, 정말 이 외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혹시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넣어도 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근이 항상 조금씩 남아요.
0: 네, 당근도 넣으셔도 예, 괜찮고 예. 아니면 뭐 대파라든지 아. 사실 어떤 것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고춧가루하고
1: 고춧가루
0: 그리고 설탕
1: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약간 설탕 넣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짠맛 같은 경우는 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라든지 간장은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된장을 저희가 네. 네,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1: 맞아요.
0: 이제 기본 밖에서 파는 시판용 된장하고 집된장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이유가 뭔가요?
0: 네, 사실 염도라든지 맛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1:1로 같이 섞어서 넣어줬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집된장으로만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1: 네?
0: 집된장이 사실 집마다 염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염도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을 조절을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가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참기름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물엿인가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물엿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한
1: 네.
0: 10분 정도 내외로만 끓여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채소가 이제 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네.
0: 한 중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사실 10분 정도만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네. 나머지 재료들이 다 익을 것 같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네.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0: 네, 이제 사실 10분 다 끓어서, 나머지 아. 재료들은 다 익었고
1: 예.
0: 농도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아직은 묽은 상태.
1: 아직은요. 저희가 네. 그래도 10분 끓였는데도.
0: 네, 맞습니다.

0: 채소는 다 익은 것 같거든요.
1: 네, 채소는 지금 다 익은 상태고
0: 예, 예.
1: 이제 나머지 재료들만 같이 넣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0: 자,
1: 이제 이 상태에서
0: 물어.
1: 조금 전에 데쳐놨던 바로 우엉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0: 네.
1: 이제 우렁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질겨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추후에 조금 우렁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렁 넣은 후에 몇 분 정도만 네. 이렇게
1: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농도만 잡히면 바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농도를 전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잡곤 하시는데
0: 예?
1: 저희는 이제 감자가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감자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농도를 예. 맞춰줄 예정입니다.
0: 아, 그래서 이 간 감자를 준비하셨구나. 네. 아, 전분도 좋지만 이 감자가 들어가면 농도가 잡히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거 어느 타이밍에 넣으면 돼요?
1: 지금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0: 네.
1: 감자 전분으로 하실 때는 물에다가 이제 한 1대 3, 4 정도 비율로 이제 섞어주시고 한두 숟갈씩 넣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감자 전분을 바로 넣고 농도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감자를 활용해서.
1: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0: 네.
1: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사실 익은 감자를 조금 더 으깨 주신 다음에 좀 더 묽게 되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0: 그러게요.
1: 근데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으면 이 상태로 바로 드셔도 되고요.
0: 이야, 진짜 푸짐하네요.
1: 네.
0: 참기름은 어느 타이밍에 넣는 거예요?
1: 네, 이제 불을 지금 다 껐고
0: 네.
1: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고 그냥 향으로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참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한 번에 다 넣었다가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향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네.
0: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1: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놔두고
0: 네.
1: 옆에서 이제 케일쌈을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케일쌈 준비해볼게요. 자, 셰프님 오늘 특별히 쌈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케일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1: 네, 사실 케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면 다 만드셔도 괜찮은데
0: 네.
1: 이제 케일로 쌌을 때 사실 모양이라든지 색깔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이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오늘 케일로 준비를 했고 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게만 데쳐줄 거기 때문에
0: 예.
1: 물이 끓으면 물에다가 케일에 살짝만 간이 밸 수 있도록
0: 예.
1: 소금을 또 넣어주고
0: 맞아요. 생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쌉쌀한 향이 너무
1: 맞아요.
0: 강해서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 네. 한번 데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1: 바로 이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니, 데치니까 케일 색이 더 네.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아요. 네,
1: 데치자마자 이제 색이 조금 더 밝아졌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숨이 살짝만 죽고 이제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냥 바로 빼셔도 됩니다.
0: 오,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쌈밥을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1: 네. 밥에는 간단하게 이제 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제가 간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소금은 이제 한 꼬집 정도만 제가 같이 이제 준비했고요. 일반 맛소금이나 꽃소금 고운 걸로 같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밑간을 살짝.
1: 네. 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을 지금 같이 넣은 상태고
0: 네.
1: 밥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면서 같이 제가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밥 간이 끝났고
0: 예?
1: 이제 장갑 한번 끼고 살짝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한 입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양만 제가 할 거고
0: 네.
1: 이제 케일이 쌌을 때 바깥면이 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조금 밝은 쪽을 바깥쪽으로 갈 거고
0: 예?
1: 이 입 안쪽으로 제가 밥을 넣어서 한 입 사이즈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이제 밥은 사실 손으로 그냥 한 입 사이즈로만 오히려 말아주시면 괜찮고
0: 한 입 크기
1: 네.
0: 예.
1: 가운데다 넣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0: 예.
1: 그다음에 나머지 사이드를 잡으면 사각형이 되는데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모양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0: 예.
1: 만드실 수 있습니다.
0: 오, 진짜 되게 아니, 초록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채우비 하고 있으면 항상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 막 들어가지고 이럴 때 함께 해봐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제가. 저 이렇게 해서.
1: 네.
0: 예.
1: 이렇게,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일 쌈은 다 준비가 됐고
0: 네.
1: 이제 바로 플레이팅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덮밥처럼 먹어도 맛있겠어요.
1: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쌈밥하고 하나씩 같이 떠서 그러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쌈채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김에다 같이 감자도 넣고 밥이랑 쌈 먹어도 맛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쌈밥만 같이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초록초록할까요? 이야, 너무 예쁘네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렇죠? 이 케일 쌈밥이 우렁 된장과 잘 맞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싸서 해놓으면 네. 밖에서 먹기도 좋고 이 핑거푸드처럼 한 입에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놨던 고추를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줄 예정이고요.
0: 네.
1: 됐고
0: 우리가 먹던 쌈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1: 네.
0: 분위기가.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우렁 된장 쌈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는 깍둑 썰고 마늘종은 송송 썬 뒤 홍고추,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우렁이살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우렁이살은 끓는 물에 데쳐야 불순물과 점액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1, 2분 정도 끓인 뒤 표고버섯, 애호박, 양파, 마늘종을 넣어 끓여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집된장, 시판용 된장, 물엿을 넣어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렁이살, 간 감자를 넣어 섞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케일을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케일 위에 밥을 한 입 크기로 뭉친 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우렁 된장을 담고 쌈밥을 올린 뒤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얹고 통깨를 뿌려주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살얼음 동동 띄어 먹는 도토리 묵사발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요. 이 더운 날 밥하기 귀찮은 날 정말 좋은 요리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료를 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동치미 육수하고 네. 도토리묵, 오이, 그리고 상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는 김가루하고 그리고 김치, 참기름, 설탕, 참깨 준비했습니다.
0: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어렵게 육수 낼 필요 없이 시판 냉면 육수를 이용하면 이 더운 날 아주 간편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1: 네, 저희는 사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0: 네.
1: 손질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재료 손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재료 오이가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1: 이제 오이를 간단하게 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상추도 썰어서 위에 고명만 얹어줄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간단하게 채썬은
1: 네.
0: 일단 오이는 여름 음식에 정말 최고죠. 예.
1: 네. 근데 이제 재료를 써실 때도
0: 네.
1: 묵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썰어주셔야지 사실 드실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사이즈도 비슷하게 같이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재료들의 크기를
1: 네.
0: 그다음에 무슨 상추예요?
1: 이거 이제 로메인 상추인데
0: 네.
1: 이제 집에서는 뭐 일반 꽃상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쌈채소들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울리는 쌈채소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0: 네.
1: 묵인데요.
0: 도토리 묵. 예. 네.
1: 이제 묵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예. 드셔도 되는데 식감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0: 예, 맞아요.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도토리 묵의 이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오늘 먹을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일반 칼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저는 오늘 묵 전용 칼이 있어서
0: 맞아요.
1: 모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본 다음에 같이 준비를 했고
0: 이 도토리 묵은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무엇보다 이 여름철에 칼로리가 낮아서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넣으셔도 괜찮은데 면처럼 드실 수 있게끔 사이즈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면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1: 네.
0: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지금 이제 묵 상태에서
0: 예.
1: 드셔도 되는데 조금 식감이 쫄깃쫄깃하지가 않기 때문에
0: 네.
1: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0: 데친 다음에 먹어볼게요. 하겠습니다.
1: 정말 탱글탱글하고 지금도 탱글탱글한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0: 이 상태에서 지금 물이 살짝만 이제 끓을 예정이고 살짝만 그냥 씻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넣어줄 거고요.
1: 예. 뜨거운 물을 살짝 끼얹어주듯이. 네. 근데 확실히 아까랑 달라요. 네.
0: 지금 넣자마자 이제 네. 바로 이렇게 휘는 그런 촉감을 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1: 더 탱글탱글하고 약간
0: 네. 목도 바로 뜨거운 물에서 건지자마자 차가운 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래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네. 식혀줄게요. 이 김치를 준비했어요.
0: 네. 이제 김치는 좀 신김치를 준비를 했고 네. 신김치 같은 경우를 좀 올렸을 때 좀 네. 너무 식거나 아니면 그런 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사실 국물에 섞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위에 김치의 양념들을 살짝만 걷어주고 그 다음에 좀 잘게 썰어줬습니다.
1: 이거 더 안 써실 거죠?
0: 묻혀, 네, 묻히겠습니다. 저쪽에다가 그리고 설탕은 이제
1: 약간의 단맛이 네, 들어가야 돼요.
0: 약간만 넣어줘서
1: 예.
0: 신맛을 잡을 때 사실 설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줬고 네? 그리고 고소한 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참기름도 살짝만 넣어서 네. 김치의 간을 기본적으로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재료들은 다 끝났고 네.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서 네? 묵사발을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데쳐서 식혀놓은 도토리묵을 같이 넣어줄 거고
1: 자 우리가 늘 먹는 오이 들어가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0: 오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네. 좋아하시는 그냥 채소를 위에 고명으로 같이 얹으셔도 좋습니다.
1: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이렇게 찬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상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예. 그리고 준비해놨던 신김치
1: 예. 요럴 때도 신김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0: 네, 그래야지 네. 이제 다른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도 또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김치만 올려주고 이제 마무리로 깨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육수만 바로 부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1: 먹기 전에 네. 한번 육수 한번 부어볼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 그냥 한 사발 쫙 들이키고 예, 맛있게 도토리묵도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던 육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얼음이 낀 상태로 같이 준비를 했고
1: 이야.
0: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됐습니다.
2: 도토리 묵사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는 채 썰고 로메인 상추와 도토리 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도토리 묵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김치에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때 김치의 양념은 조금 걷어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도토리묵을 담고 오이, 로메인 상추, 김가루, 김치, 통깨를 올린 뒤 동치미 육수를 부으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상가말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현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0: 청바지에 새로 고친 백세, 금병 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생과물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가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우유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보다 더 좋은 거야.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거는 뭐?
2: 오히려 공부하면서 겁나 좋대요.

0: 하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1: Vale, gracias. Sí. Esto es el gozo.

0: 에메랄드빛 바닷물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곳. 유서 깊은 축제 안에서 전통을 함께 즐기고 순수한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곳.
1: 대단합니다, 진짜.
0: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로 떠납니다.

스페인령이지만 아프리카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 우리에겐 다소 낯선 여행지이지만 유럽인들에겐 꿈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작년 한 해 1,400만 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0: 카나리아 제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카나리아 제도는 7개의 주요 섬과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지형과 기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란사로테에서는 독특한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에르타벤투라는 아프리카 가까워 사막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카나리아 해류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그란카나리아는 다채로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화산을 품은 테네리페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항구가 들어서 있어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여행자가 모여드는 섬이었습니다. 테네리페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항구가 있는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는 카나리아 제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푸에르토스 데 테네리페라고 적혀있는데 테네리페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테네리페 섬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테네리페 항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에 들어왔고요. 현재는 수많은 크루즈들, 다양한 관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무역 중심지가 이곳 테네리페 항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카나리아 제도에서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섬은 테네리페입니다. 1년 내내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온화한 기후와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섬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부는 항구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섰는데요. 알록달록 꾸며진 거리에 여러 개의 탁자가 놓인 걸 보니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1: 올라, buenos días. Buenas tardes. Ahora qué está preparando esta mesa?
2: Ahora fiesta, estamos preparando las mesas de esta noche.
1: Ah, fiesta.
2: Esta noche hay el baile tradicional de la cruz.
1: Ah,
2: fiesta canaria. Sí, fiesta canaria.
1: Fiesta canaria.
2: Entonces a las 8 ya empieza todo el mundo a venir.
1: 오늘 또 이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축제 이름이 십자가 축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Entonces nos volvemos a la aprete a la 8. 오늘과 내일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 도시 건설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꽃과 과일, 채소부터 모자까지 지역을 상징하는 것들로 거리와 발코니가 꾸며져 있는데요.
3: Todos son colores naturales.
0: 주민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4: De conmemorar el aniversario de la conquista de Santa Cruz. Los conquistadores llegaron y pusieron la cruz y aquí pues, por eso se llama Santa Cruz. Entonces, nosotros los ciudadanos desde el principio al principio no se hacían estas grandes, sino unas pequeñas que se colocaban en las casas, en la pared. Entonces ya después empezamos a hacer ya los concursos hace 54 años. Empezamos a hacer los concursos de las cruces grandes.
0: 1494년 5월 3일, 카스티아 군대를 이끌고 테네리페에 상륙한 정복자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루고가 이곳에 십자가를 꽂고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1: 와, 여기 정말 많은 십자가들이 쫙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0: 이후 매년 5월 3일 주민들은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축제로 발전됐답니다. 올해는 100여 개에 달하는 십자가가 세워질 예정이라는데요.

0: 머리에 십자가를 장식하기 위해선 테네리페 시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1: 네,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0: 올해로 건설된 지 530주년을 맞은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들이 기념일을 축하하는 화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질 무렵이 되자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녁에 있을 전통 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가 본데요. 닮은 듯 조금씩 다른 옷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주민들이 한데 모이니 꼭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1: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축제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3, 4, 5월 모여서 이렇게 지금 전통 복장을 다 착용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0: 바엘레 데 마고스, 마술사의 춤이라는 뜻을 가진 이 행사는 야외에서 음악과 춤, 전통 요리를 즐기는 것으로 테네리페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고는 마술사 이외에 시골 사람, 농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제도 각 섬에 시골 의상을 입는 거라는데요. 여행객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더라고요. 결국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 딱 맞네요. 어떤가요?
3: 제일 멋지십니다.
4: 너무 현지인 같으시네요.
5: 그 복장 전혀 안 어울리는데.
0: 다행히 근처 가게에서 옷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 축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옷이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옷을 급조해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감독님도 구매해서 바로 이제 축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서. 올라.
6: 테네리페.
1: ¿Y qué tal? ¿Te parece meca bien?
7: Bien, bien, bien. ¿Sí? Falta gorrito.
6: Este es el de los indianos. Sí.
1: Sí. ¿Perdón?
6: Este es el de los indianos.
1: ¿Indiano? Sí. Indiano. Ah, hay un concepto.
6: Sí.
1: 셋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복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 섬마다 대표하는 복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입은 복장은 이제 빨마라는 섬 복장이고 이 두 개는 여기 테네리페 전통 복장이라고 합니다.
8: 네. ¿Flor típica de Tenerife?
9: Violeta del Teide.
1: Y podemos mirar qué has comprado.
6: Ah, sí, pero a ver, esto no es nada tradicional, ¿eh? Estos son nachos.
1: Sí, de México.
6: De México. Sí. Regañada y salsa, pero aquí lo típico son las peñas de gofio.
1: Sí.
6: Vino. Están hechas con gofio y con miel.
8: Vino canario, este sí es canario.
6: Y papas con mojo.
1: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다 하나씩 비닐봉투에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다 하나씩 들고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었으니 이제 축제를 즐기러 떠나볼까요? 참여자들의 의복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Gracias. Gracias.
0: 축제를 통해 카나리아 제도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척들이 한데 모여 민속 음악과 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견고히 다진답니다. 10년 가까이 스페인에 머물며 크고 작은 축제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전통 복장을 입어야 하는 축제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축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카나리아 제도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섬에서 살아온 원주민 관체족과 섬으로 이주해온 스페인 사람들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말이죠.

0: 그리고 테네리페 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가 이 도시 산타크루스에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1: 매일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실 만큼 커피를 즐기고 좋아하는 제가 원조 커피 명소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2: 나 그냥 안 먹으면
0: 돼. 안 먹으면 돼. 하대하기. 어제 저한테 음식 주신 분이 이 아주머니셨습니다. 저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1: 바라키토는 테네리페에서 촬영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커피입니다. 레몬 조각과 에스프레소, 연유를 넣은 잔에 우유 거품을 올리고 약간의 술을 곁들인 후 그 위에 계피 가루를 뿌려 완성하는데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랍니다.
3: Esto se hizo por un señor que lo llamaban el barraco. Y él empezó a pedirlo en el año 59, 60, el siglo pasado, siglo 20. Sí. Y entonces lo empezó a pedir y se extendió por toda la isla. Y es el nombre de él, que es el barraco, como él es el apodo era barraco, pues le decían un cortado para el barraco, un cortado para el barraco. Lo del barraco, lo del cortado se eliminó y se llamó barraco.
0: Ah. 너무 이제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박수를 또 쳐줬습니다.
2: ¿Te gusta dulce? Hay personas que sí, hay personas que con esto tienen. Entiendo, me gusta dulce.
0: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이미 연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부터 단맛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그냥 먹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섞어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탕을 바꿔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그냥 마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시면 안 되고 섞어서 마셔야 된다고. 네, 베르던 베르던.
1: 커피 마시는 법을 몰라 헤매는 여행객이 안타까웠는지 모두들 한마디씩 조언을 건네주십니다.
0: 맞다. 무이 뭐야. 바닐라 맛이 나는 커피인데 살짝 술 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한 잔 먹으면 술이 있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든든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1: 커피의 달콤함이 천천히 입안에 번집니다. 넉살 좋게 말을 건네주는 주민들의 얼굴이 바라키토를 마실 때마다 떠오르겠죠? 동네 사랑바처럼 다정했던 카페에서 달달한 추억 하나를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십자가 축제가 열리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구경 나온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어제보다 한층 더 거리가 북적입니다. 완성된 십자가들은 아름다운 빛깔과 꽃향기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과연 어떤 십자가가 1등을 차지할까요? 천천히 거리를 둘러봐야겠습니다.
0: 특별히 성스러운 십자가의 날을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에서 자신들의 십자가들을 쭉 꾸며놓았습니다.
1: 눈과 코가 즐거운 산책길입니다. 십자가를 꾸미는데 사용한 꽃 대부분이 섬에서 나는 봄꽃이라는데요. 테네리페 섬의 풍요를 시감합니다.
0: 숙소공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신기하네요.
1: 관광객들은 예술 작품 같은 십자가를 담느라 분주합니다.
0: ¿Qué tal es la cruz?
4: La cruz de la fiesta de la cruz es todos los años se hace y es muy bonita. Es una cosa típica de aquí de la isla. Está muy bien.
1: 드디어

0: 올해의 십자가를 선정하는 시간이 됐나 봅니다.
1: 여기 특별히 여기 또 테네리페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점수를 내겨서 최종적으로 1등을 가린다고 합니다. Hola, ¿cuál es mejor?
2: Bueno, todas son.
1: Todas. ¿Qué tal? ¿Todo bien?
2: Todo muy bien, gracias.
0: 여행지에서 지역 축제를 만나는 것보다 큰 행운이 있을까요? 우연히 마주친 축제 안에서 그들의 옷을 입고 음식을 나누며 전통을 함께 즐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 섬이 한층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0: 이제 한 곳을 떠나 테네리페 섬 중앙에 위치한 테이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품고 있는 테이데 국립공원은 테네리페를 찾은 여행객이라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관광 명소인데요. 테이데봉을 오르기 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화산을 감상해보려 합니다. 해발 약 2100m에 위치한 숙소에서 말이죠.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호텔이 국립공원에 있는 유일한 숙소이기 때문입니다. 화산지대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테이데봉은 어떤 느낌일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1: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풍경입니다. 저 앞에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테이데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해발 3,700m에 위치해 있는 봉우리가 저 꼭대기 봉우리입니다. 대단한 영화를 하나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 자연을 숭배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0: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대자연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0: 오늘 머물 호텔은 스페인에서 운영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경 호텔이에요. 파라도르라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도시에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만 이렇게 파라도르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기업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가격도 저렴하고 전망도 좋은 구경 호텔. 스페인 여행하실 때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와,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1: 1960년에 문을 연 호텔은 긴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기가 크진 않지만 내부에 수영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2: 정말 여기는 5성, 6성, 7성급 호텔 뷰입니다. 너무 좋네요.
1: 수영을 하며 화산을 감상하는 호설을 누립니다.
2: 수영장은 들린 느낌이에요.
1: 창문에 담긴 풍경이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고요 속에서 태이대봉을 바라보니 하늘에 닿을 듯 치솟은 화산의 위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느덧 해넘이의 시간, 어둠의 장막을 움켜쥐고 찾아든 운해가 이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어둠의 자리를 내준 하늘에 수천 개의 별이 빛을 발합니다. 시시각각 주인공이 달라지는 대자연의 향연, 잠들기 아쉬운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0: 두눈 가득 담았던 테이드 화산을 오늘은 직접 만나러 갑니다. 테이드 화산을 오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저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0: 체력과 시간이 부족해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테이드 화산을 즐길 수 있죠. 해발 2356m에서 출발해 단 8분 만에 1000m 이상을 이동하는데요. 생각보다 케이블카 이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2: 갑자기 막 뜨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 걸 보니 거의 다 올라온 듯한데요. 해발 3555m 라 람블레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망대로 향합니다. 한눈에 담기도 벅찬 거대하고 황량한 화산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래에선 볼 수 없었던 화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발 아래 테이드 국립공원은 물론 테네리페 섬의 모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테네리페 동쪽에 위치한 그란 카나리아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엘 이에로와 라 고메라 그리고 라 팔마까지 모든 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테이드 국립공원은 30개가 넘는 트레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무서운데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네, 여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죠. 지금까지 이 테이드 공이 활동하고 있다는

0: 증거고.
1: Pues hoy es un día muy especial para mí porque la violeta del Teide florece durante muy poco tiempo al año. La violeta del Teide es emblema del Parque Nacional del Teide junto con el Tajinaste Rojo. Y la tenemos aquí, tenemos la gran suerte de poder verla hoy.
0: Sí, tenemos suerte.
2: 프람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땅에 돋은 보랏빛 꽃. 위대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곳은 테이데 화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랍니다. 어두운색 화산 쇄설물은 5,600년 전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요. 용암이 둥글게 뭉쳐져 굳어진 독특한 모양의 화산탄은 테이데의 달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0: 스페인 본토에서는 이런 풍경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으로 이루어진 이곳 테네리페 섬에서만 이런 멋진 풍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화산이 터졌던 흔적들, 뒤쪽에는 아름다운 대서양이 이 섬을 쫙 감싸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품고 있는 테이데 국립공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걸음을 돌려야 할 시간. 아쉬운 마음에 주변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너무 평온하고 바람도 오늘 적고 날씨가 무엇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곱 개의 카나리아 제도의 모든 섬을 여기 테이데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하늘과 바다 사이 구름에 실린 듯 떠있는 섬들을 한 번 더 눈에 담아봅니다. 테이데 화산 끝자락 대서양과 만나는 북쪽 해안가에 자리한 마을 가라치코로 갑니다. 1496년에 건설된 가라치코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중요한 무역항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706년 화산 폭발을 겪으며 마을 대부분이 파괴돼 그 역할을 잃게 되었죠. 당시 흘러내린 용암은 자연 수영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곳이 마을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테네리페 섬의 또 다른 유명한 마을, 이곳 가라치코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모두 자연수영장 엘 깔레톤을 찾은 여행객들인데요. 용암이 만든 수영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1706년 뒤쪽에 아레나스 네그라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마을이 모두 소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은 이런 모습들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향하는 길도 아기자기합니다. 저기 뒤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도 즐기고 해수욕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영장처럼 바닷물이 가두어져 있었는데요. 파도가 들이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니 풀의 깊이가 다양해집니다. 허벅지 정도는 얕은 풀.

0: 부터 2m 깊이의 풀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짙푸른 바닷물을 보니 풍덩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는데요. 아쉽게도 수영복을 챙기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을 구경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1: Es bonito, es agradable. Es como a nosotros nos recuerda un poco a Huelva porque es como muy, muy marítimo, muy pesquero, también así,
0: mucho. 삶의 터전을 앗아갔던 화산은 재앙이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을 빚은 이들에겐 자연이 준 선물이 되었습니다.

0: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산밀겐성을 지나 가라치코 마을로 들어섭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건물이 바로 이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따뜻한 색감의 건물과 골목이 소개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1: 네, 앞쪽에 해변 때문에 이 골목을 생각 못했는데 들어오니까 또 너무너무 예쁘게 골목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0: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골목을 따라 나선 길. 건물 바다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Solo he preguntado de terraza. Terraza de madera. Terraza madera.
2: Típica, balcón canario.
1: Balcón canario. Ah.
2: Pero lo típico balcón canario son estos así, de madera. Ah. Típico balcón canario.
1: 여기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나무와 그리고 식물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발코니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진 이유는 내후성이 강한 카나리아 제도의 소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종 발코니의 재료와 조각의 정도를 달리해 집주인의 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는데요. 발코니의 주요 기능은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 와, 저기 저쪽으로 이제 해가 촥 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제 배가 슬슬 고파가지고 여기 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석양이랑 지금 이 파도랑 어울려져서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듭니다.
0: 낮에 만난 푸른빛의 바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엔 넘실대는 황금빛 물결이 가득합니다.

0: 저녁은 카나리아 제도의 전통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염장한 대구를 물에 불려 소금기를 뺀 후 토마토, 양파, 올리브, 월계수잎 등을 넣고 함께 끓여줍니다. 양념이 생선에 적당히 스며들면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소금물에 삶은 감자를 곁들입니다. 다음은 염소 치즈 요리인데요. 치즈를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운 뒤 구운 옥수수를 갈아 만든 고피오 가루를 뿌려 완성합니다.
1: 라 última, sí.
2: Sí, el último, el bacalao confitado, encebollado.
0: 모두 테네리페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군침이 도는 비주얼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돌아다녔는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대구 요리와 감자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1: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방 소스인 모호 소스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호 소스에는 올리브오일,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고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잡내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0: 짭조름한 감자와 향긋한 소스가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1: 대구 요리. 대구가 너무 부드러워서 칼을 대자마자 다 살이 부서졌어요.
0: 대구 요리는 생선의 짠맛을 토마토의 달콤함이 잡아줘 맛의 조화가 딱 좋았습니다.
1: 치즈는 이제 염소 치즈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짭짤할 수도 있는데 이 고피오 가루랑 꿀이 그 잡아주면서 약간 균형이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루가 너무 맛있는데?
0: 원재료의 맛을 유지하면서 풍미를 더해주는 소스가 어우러져 입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흥겨운 축제와 다정한 사람들, 장엄한 대자연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테네리페. 모든 순간이 눈부셨던 그 섬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0: 어마어마합니다.
1: 상담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0: 어? 보장기시?
9: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0: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11: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3: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6: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15: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6: 1년이면 뭐 금방이네.
11: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3: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8: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7: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9: 계약일로부터 91일?
17: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3: 1577-1704.
2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7: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2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7: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2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0: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2: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3: 1577-1704.
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6: 우와! 여기가 어디야? 흙 냄새!
7: 이런 공간이 있었어?
6: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8: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7: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6: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을 계기로 학교 안에 퍼진 혐오와 조롱 문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와 혐오 표현이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전문가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만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교실 안에서 토론과 민주주의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신동하 교사. 최근에는 5.18 민주화 운동처럼 교육과정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민원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지역,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3: 5.18 같은 경우가 교육과정상에 나온 목표대로 가르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왜 가르치느냐, 혹은 다른 쪽 주장도 같이 교육해야지 편향된 것이 아니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은 되게 만연해 있는 것으로.
2: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논란 역시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라기보다 온라인에서 소비되던 혐오와 조롱 문화가 학교 안으로 옮겨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혐오, 차별 표현을 경험했고, 학생 10명 중 8명은 소셜미디어에서 정치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걸러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 한80% 정도가 학교에서의 정치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뭔가 짝퉁 대화만 하고 있는 거죠.
2: 전문가들은 사실에 기반한 토론 문화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찬반이 엇갈리는 주제를 서로 입장을 바꿔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이 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5: 아이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찬반이 걸리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토론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같은 것. 그나마라도 제일 안전하고 그나마라도 그 방법론적 가치를 납득시킬 수 있는 토론의 형식이 될 것이다.
2: 현장 교사들은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교실 내 논쟁적 토론을 가로막는 제갈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6: 정권이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려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원칙이 교사의 입을 막는 제갈이 되어 학생을 아무 규칙도 보호장치도 없는 온라인 정치학교로 내몰고 있습니다.

0: 일상적인 혐오와 조롱이 교실 안까지 스며든 지금 위기를 돌파할 해법 역시 교육과 대화, 토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네, 과거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하며 무려 35시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상담과 의료,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2: 20년이 지난 지금, 센터는 어느새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전선이 됐지만 갈수록 다양해지는 피해 유형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의 24시간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서울의 한 골목. 평범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곳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관 서울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4: 외국에서도 이렇게 심리,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할 시스템이 없어요.
3: 피해자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갈 필요 없이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는 물론 경찰 조사와 국선 변호인의 법률 조력까지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녹화실은 낯선 경찰서 대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 번의 녹화로 수사를 이어가고 성폭력 피해의 핵심 증거인 응급키트 채취도 이곳에서 즉시 이뤄집니다. 채취한 의복과 체모, 타액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한 뒤 경찰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5: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멍, 소재성, 찰과상, 그리고 혹은 정말 경미한 압박흠 등 신체 손상 혹은 상해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3: 지난해 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24,700여 명.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지만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 역시 전체의 17.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여건은 제자리입니다. 현재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는 41곳. 대부분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되는 구조로 병원에서 공간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센터당 연간 약 6억 원에서 8억 원 수준. 현장에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6: 처우가 낮기는 너무 낮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그나마 조금 낮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바라기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죠. 예, 어제까지 소명감으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 네,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극장가에 대형 뮤지컬들이 잇따라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2: 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유미의 세포들부터 천재 작곡가의 고뇌를 담은 베토벤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세포로 무대 위에 구현됐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바로 사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현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8: 유미는 완벽하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7: 2015년 연재를 시작해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기록한 동명의 웹툰, 드라마를 넘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무대에선 원작이 없는 109번 세포를 새로 추가해 캐릭터의 성장을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9: 웹툰이나 드라마하고는 다르게 또 스핀오프 성격의 그런 또 주인공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유미와 세포들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좀 벌어지는 그런 자충우돌한 그런 이야기를
7: 이번 재연에선 초연 당시 비중이 컸던 로맨스 서사를 덜어내고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철학을 더 짙게 녹여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과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등 베토벤의 명곡들이 박효신, 홍광호 등 주연 배우들의 깊은 음색과 만나 압도적인 울림을 선사합니다.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큘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초연 이후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번 공연에 배우 고은성이 새롭게 합류해 더욱 강렬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들을 위해 대장 뮤지컬들이 연이어 출격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네, 이상으로 7월 13일 EBS 뉴스 12일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숙박을 하면 삼시세끼는 공짜라는 민박.
5: 60인이 넘게 넉넉하니 한 70인.
4: 한 끼에 적게는 50인에서 100인분까지 준비해야 하는 작업자들.
6: 지금 내가 다 돼가네요.
4: 제때 식사를 내기 위해 열기 가득한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는데요.
5: 파란 간물.
7: 아, 하얗게.
5: 네, 그게 하얗게 됩니다.
4: 새끼 식사를 위해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5: 나중에 되면 미리 가지고 바로바로 해요.
8: 와, 엄청 크네요.
9: 이게 저희 장수국 장어입니다. 장수국 장어.
4: 제철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붕장어 잡이를 위해 매일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는 어부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의 조업.
10: 이런 북쪽에서 사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4: 초보 붕장어 잡이 어부들에게 바다는 조심해야 할 것 투성인데요.
11: 조심해야 해.
4: 야행성인 붕장어를 잡기 위해 졸음을 쫓아가며 매일 밤을 새우는 어부들.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6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거제 앞바다. 이곳에 약 38만 제곱미터 면적의 작은 섬 이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면적과는 달리 섬을 찾는 이들이 1년에 13만 명이나 된다는데요. 육지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이곳에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2: 이수도 쪽에서도 1박 3식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루 오셨다가 새끼를 먹고 쉬었다가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보통 한 2, 3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4: 하룻밤 묵으면 밥 세 끼를 모두 주는 숙박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민박이라는 건데요. 그걸 1박 3식이라고 부른다네요. 현재는 76가구가 사는 이수도에서 1박 3식을 하는 민박만 16군데나 됩니다.
13: 누구랑 오셨어요?
14: 아, 우리 친구들이요.
13: 친구들하고 놀러 오신 거예요? 개 모임에서?
14: 네네. 전에도 한번 왔었어요.
13: 전에도 한번 왔었고요? 그럼 또 오신 거예요?
14: 네.
13: 아,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15: 저 못 가겠더라고요.
13: 그럼 비가 와서 어떡해요?
15: 아, 비 와도 뭐 잠을 잘 쉬면 되지.
16: 딴 데보다 뭐 도산을 보니까 가슴도 좋고 그래서 왔습니다.
17: 이거 한 달 전에 잡으면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전에 잡은 게 나를 잡아놓으니까 오늘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1층, 2층. 안녕히 계세요, 대문이.
4: 밀린 예약 때문에 보통 두세 달 전에 약속을 잡다 보니 당일의 날씨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17: 네 번째 와요.
7: 네 번째나 네. 오신 거예요?
17: 모임이 다른 모임으로 이래가지고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이 모임 저 모임 이래갖고 지금 네 번째 왔어요. 아, 인터뷰하는구나.
4: 한눈에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민박. 그런데도 이 작은 섬에 네 번이나 오게 되는 매력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17: 음식 잘 나오고 하니까 먹고 놀고 뭐 우산 쓰고 요 가까운데 한번 걷고 하면 괜찮아요.
4: 주말 아침 새로 오는 손님들의 첫 끼인 점심 준비로 바쁜 이곳. 8년 전 1박 3식 민박을 위해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방이고 거실이고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을 펼칩니다.
13: 오늘 몇 인분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18: 60인. 60인이 넘게 넉넉하니 한 70인.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더 들어가고 하면 더 줘야 되니까.
4: 주말이면 50인분 이상은 기본. 보통 100인분이 넘는 밥을 5명이 준비하는 건데요.
18: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밥을.
13: 한 번에 100명 차릴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18: 예.
4: 가정집을 개조한 거라 주방이 좁아 보조 주방까지 마련했다는데요. 보통 점심 식사 준비는 해산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섬 밥상답게 제철 바다에서 얻은 식재료들을 쓰는데요.
13: 이거 점심 메뉴에 올라가는?
18: 예.
4: 바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지간한 건 섬에서 얻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18: 전복은 해녀들이 잡아오는 겁니다.
13: 아, 여기 이수도 섬에 해녀들이요?
18: 예. 고등어는 이제 저희 신랑이 잡아먹고.
4: 언제 어떤 해산물이 잡힐지 모르니 손질도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하는 상황. 뭐든 미리 해둘 수가 없어 준비하는 시간이 늘 촉박합니다.
17: 해산물 여기서 다 씻는 거예요.
13: 일일이 다 손을 다 네, 씻어야 돼요?
17: 네, 손을 다 봐갖고 저리 갖고 가는 거예요.
4: 깨끗하게 손질한 해산물은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데요.
18: 소란 한 10분.

0: 10분간 싸면 됩니다.
1: 가요.
2: 김치나 젓갈 같은 저장 음식을 제외하고 모두 식사 시간에 맞춰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데요.
3: 이 물이 빠지라고. 이게 찔 때에 이 안에서 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 놓으면 물기가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빠지라고 이렇게 간지러운 일이 세워놓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2: 신선한 전복이지만 계절에 따라 조리법이 다릅니다.
3: 여름철이 돼서 이렇게 쪄가지고.
4: 아, 여름이라서요?
3: 예, 예.
4: 이거는 무슨 생선이에요?
3: 대구 볼대구.
2: 대구의 부위 중에서도 별미로 꼽히는 대구 볼은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이걸 달콤하고 칼칼한 양념에 묻혀낸다고 합니다.
3: 이게 생초, 마늘, 후춧가루, 생강가루 해갖고 대략 기술을 조금 섞고
2: 찌고, 삶고, 튀기고 맛있는 밥상을 위해 온갖 요리 방법이 총동원되는 주방. 가스레인지 불이 꺼질 틈이 없는데요. 뜨거운 열기가 빠질 새가 없어 주방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3: 해가지고 옷에 소금물 있다. 간물, 파란 간물.
4: 아, 하얗게
3: 있게. 네, 그게 하얗게 됩니다.
2: 온몸은 땀범벅에 덥고 힘들지만 손님상에 오를 것들이라 어느 것 하나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맛있어야 손님들도 기분이 좋고 저도 기분이 좋고. 문하고 손하고 다 됐다 빨리 가져가라.
2: 바깥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하는 사이 안쪽 주방에서는 마무리 작업과 생으로 먹을 해산물 손질이 한창입니다. 오늘 상에는 멍게가 오를 모양이네요.
3: 오이 안 쓰러지 너. 언니 아까 오이 썰리는 것 같은데. 오이 안 썰릴 썰리야.
4: 오이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3: 낙지, 닭강이나.
2: 지금까지 본 해산물들이 몽땅 점심상에 오를 것들이라는데요.
3: 오이는 푸시락 했죠.
2: 밥상은 인원수에 맞춰 준비됩니다.
4: 전복은 한 사람에 한 마리예요?
3: 예, 한 사람 1인 한 마리, 한 마리.
2: 점심시간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남은 상황. 음식 준비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3: 아니, 콘점식이 두 개 있네, 야.
5: 그래, 그 두 개밖에 없다.
3: 아, 두 개 있어, 그래. 두 개 남아 있어. 아, 몽땅 들어와라, 몽땅.
2: 본격적으로 상차림이 시작되는데요. 반찬까지 포함해 점심상 위에 오르는 음식 종류만 15가지 이상. 음식을 놓고 담는 것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3: 이 그릇이 너무 크잖아요. 이 알맹이는 적고. 그러니까 고기가 싫어요. 사람 속이는 것밖에 안 되고 사진 찾을밖에 안 되니까.
4: 딱 맞는 크기의 그릇으로 넣는데요.
3: 그렇죠.
2: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 마무리를 위한 손길이 더욱 분주한데요.
4: 이 갈비는 냄새를 왜 맡으시는 거예요?
5: 아, 혹시나 당했나 한번 확인한다고.
2: 여름에 어패류는 쪄서 준비하지만 상한 것이 섞여 있을까 싶어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3: 가리비하고 그릇 내놔.
5: 예.
4: 무슨 그릇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5: 아, 그거 이제 국그릇, 국그릇. 국그릇, 낚시 또 당당히 기른 거들만.
2: 음식 종류가 많으니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마음이 급하니 자연스레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이제 10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점심상의 화룡점정은 싱싱한 회입니다.
3: 일치, 하모, 강어, 도다리, 네 종류입니다.
2: 중간에 나오는 튀김과 매운탕을 뺀 한 상이 푸짐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때만 기다린 손님들도 시간에 딱 맞춰 몰려드는데요. 이러니 종용거리며 준비를 하는 겁니다.
6: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자!
2: 밥상 소문을 듣고 이수도에 놀러 온 사람들. 수저 놓을 새 없이 선밥을 맛보는데요.
4: 아니, 음식은 맛있어요?
7: 예?
8: 음식 맛있어요.
7: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 음식이야.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온 줄.
9: 음식을 대충할 줄 알았는데. 이게 대충하는 음식이 아니네. 진짜 맛있게 잘하네.
10: 집 나오니까 좋고. 내가 밥을 안 해먹어서 좋고. 차려주는 밥을 먹으니까.

0: 서울 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해.
1: 방아라고 불리는 배추향이 들어간 매운탕은 별미라고 하네요.
2: 맛있네.
3: 국물이 끝내서요.
4: 예, 식사하시고 뭐 하실 생각이세요?
5: 저희 이제 비가 와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다 한 대화를 해야죠. 그 그림도 좀 맞춰보고. 네. 네, 그럴 생각이죠. 비가 안 오면은 산책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1: 이수도에 밥 주는 민박이 생긴 건 10년 전. 낚시꾼에게 밥을 해주던 이가 1박 3식 민박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섬 토박이들이 하나 둘 밥 주는 민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둘레길도 조성돼 이제는 둘레길 산책은 필수 코스가 됐다네요.
2: 점심 먹고 낮술 한잔하고 이제 지금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4: 와보시니까 경치가 어때요?
6: 또 오고 싶어요. 우리 또래들 좀 나이 든 사람들도 다니기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한 바퀴 돌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딱 우리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1: 전쟁 같은 점심이 끝난 시간.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여전히 주방은 분주합니다.
4: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7: 치나물. 아침 반찬입니다.
8: 이거는 내일 아침이에요.
4: 내일 아침 반찬이요?
8: 네, 내일 아침에. 저녁에 따듬어갖고 데치 놔야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물이 작게 나와. 손에도 물로 많이 써서.
1: 작은 섬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식사 준비도 물 사용량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8: 지금 그 작은 상자에
9: 여덟 명이다.
8: 여덟 명이다. 어른 8명밖에 안 되더라. 작은 상자에 배다.
1: 점심 먹고 돌아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시작된 저녁 밥상 준비.
4: 형님, 주말에 쌀을 몇 킬로 정도 써요?
8: 한 포. 20킬로.
4: 20킬로 쌀이 한 포요?
8: 네, 네.
1: 밥도 매 끼니 새로 짓다 보니 쌀 사용량도 꽤 많습니다.
10: 시간 없어요. 3시, 4시, 5시, 반에, 2시간 반반에. 또 모든 걸 또 소개팡에, 멸치쌈, 나물 4가지. 내가 가오리 찌야 되지요. 가오리 무침을 해야 되지요.
1: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수도에서 잡은 멸치로 만든 멸치 쌈밥 한상이라는데요.
11: 이게 안 녹은 건데.
4: 이건 멸치 조림 국물이에요?
11: 예. 이거는 국물이 좀 많아야 돼.
10: 야, 이 멸치로 가는 게.
1: 해산물이 풍부한 이수도는 멸치와 대구잡이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두툼한 멸치를 조려 쌈에 곁들이는 건 섬 사람들의 소울푸드. 이수도에 오면 꼭 맛을 봐야 한다네요. 김치 빼고는 점심때와 같은 메뉴가 하나도 없는 저녁밥상. 모두 다 새로 준비하는데요.
4: 아니, 이렇게 할 일이 많으면 미리 그냥 만들어두면 안 돼요? 뭐 나물이나 뭐...
8: 아니죠. 고기대기. 미리 만들어놓으면 맛이 없어 안 돼요.
4: 아, 그러면...
8: 맛이든가 제때 나가야 돼요.
1: 모든 메뉴는 식사 전에 바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원칙. 그래서 음식 준비가 힘든데요. 하지만 이 밥을 먹기 위해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드립니다.
8: 포장 하나 주세요. 많이 들은 거.
11: 포장 주세요.
8: 지금 가오리 해무침.
1: 향 좋은 미나리를 넣고 초장에 무친 가오리.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8: 사장님, 간 좀 봐주세요.
1: 주방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직원의 음식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8: 맛있습니다.
12: 간이 딱 맞아요?
8: 네.
1: 새콤달콤한 가오리회 무침과 푹 쪄서 야들야들한 가오리에 양념장을 듬뿍 올린 찜까지. 저녁 메뉴도 기대가 됩니다.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인 백합탕까지. 저녁 밥상도 뚝딱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역시나 점심 못지않게 푸짐하네요.
2: 점심 때 먹어도 소화도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산에 갔다 왔는데 소화시키려고.
13: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요런

0: 아이템에 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7, 8, 10, 8, 90?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1: 그죠.
0: 근데 요 정도 이렇게 1박 하면서 요 정도의 아이템을 먹는다는 거는 진짜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수 있는.
2: 밥 주는 민박집들이 생기면서 마을 슈퍼에는 효자 상품까지 생겼다는데요.
3: 일단은 여기가 거제도니까 거제도 특산물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건 명스? 소화제요?
2: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동이 난다네요.
4: 지금 꽉 차 있다가 다 나간 거예요?
3: 네. 아이고, 가루입니다.
2: 손님들 저녁밥까지 챙긴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하는 직원들. 이제야 편히 자리에 앉습니다.
5: 토요일 날이 별로 힘들다고.
4: 사람이 많아서요?
5: 네, 그렇지. 평일에는 별로 힘 많이 안 들어. 평일은 수월해. 네.
2: 직원들 대부분은 거제에서 오는데요.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섬에서 하루 묵으며 식사 준비를 합니다.
6: 거기에 참모들은 며칠씩 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참모 있고.
4: 참모? 참모가 뭐예요?
6: 그러니까 음식하는 사람 보고 참모랍니다.
4: 새참할 때 참에다가 그 이모 할 때 못 자.
6: 그 이모 이렇게 부르느니 이제 음식 이 집 아까 알다시피 전부 다 책임을 짓고 하들 아닙니까? 일을.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음식 하고 일하니까 참모라 갑니다.
2: 직원들 식사까지 끝나면 고단했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민박집 주방은 새벽부터 부산합니다. 일찍 섬을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전 7시 30분까지는 아침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6: 가지는 쫙쫙 찢어가지고 무칩니다. 이제.
2: 점심과 저녁상에 비해서는 다소 소박한 아침상. 여러 가지 나물에 달걀말이까지 그야말로 평범한 집밥처럼 준비를 합니다.
7: 낮에 일반식이 나가면 와 이렇게 안 해요. 아무래도 일반식은 좀 상이 좀 나거든. 해정식은 많이 나가더라니까 그거를 차리면 와 이러는데 일반식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4: 식사하고 나가시는 거라 지금 다 챙겨오신 거예요?
7: 네.
2: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1박 3식의 마지막 끼니인 아침밥을 놓칠 수가 없어 서둘러 오는데요. 반찬만 10가지가 넘어서 아침상도 푸짐합니다.
0: 반찬이 이렇게 많이 넣을 줄 몰랐네. 완전 집밥 있을 거야. 집에서도 이렇게 안 먹어요. 집밥보다 더 좋아.
8: 잘 먹겠습니다.
2: 민박집에서 주는 세 끼 중 가장 빨리 끝나는 식사가 아침이라네요.
0: 잘 먹었습니다.
9: 이모님 저희 잘 먹고 갑니다.
10: 잘 먹었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0: 네, 안녕히 계세요.
6: 가는 길이 바빠서 빨리 끝나요. 나 가야 되니까.
4: 아, 이제 섬에서 나가야 되니까요.
6: 예, 예, 예.
2: 손님들에게는 그야말로 즐겁고 배부른 1박이었지만 일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는 전쟁 같았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7: 이번에도 또 손님들이 또 잘 드시는 건 그만큼도 안 좋습니까? 예, 또 우리가 또 끊은 맛으로 또 우리가 또, 예, 이번에도 또 등수도 날아가고,
5: 맛있다 가면은 그 기운에 합니다, 솔직히. 맛있다가 가면은. 열심히 하더라 아닙니까? 아까 맛있게.
2: 거제 최동단에 위치한 장승포항. 아름다운 항구로도 유명한 이곳이 여름이면 더욱 사람들로 북적인다는데요. 바로 한여름이 제철인 붕장어 때문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새벽에 잡아올린 힘좋고 싱싱한 붕장어는 보양식으로도 많이 찾는데요.
11: 지금 제철입니다. 지금 이때가 붕장어가 지금 우리 삼산보다 더 높아갑니다. 붕장어 자체가.
2: 봄 도다리, 가을 전어만큼이나 여름 붕장어를 쳐준다고 하네요.
11: 우리 봄장어하고 장어하고 같이 1:1 비율을 해가지고 한 판 같이 나가요.
2: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가 제철인 붕장어.

0: 장어. 이때가 가장 살이 올라 통통한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A가 많아 스태미너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장어부터 먼저 드세요.
2: 네.
0: 양념이 잘 밴 두툼한 장어를 채소에 얹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은데요.
3: 너무 맛있고 비료가 싹 불리는 거.
4: 비료가 싹 불리는 거.
5: 저희가 애가 세 명인데 하나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요거는 소금구입니다.
0: 보통 붕장어는 신선한 회나 구이로 많이 먹는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과 채소가 들어간 볶음으로 즐기는 것도 별미라고 하네요. 아, 맛있겠다.
7: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6: 이건 질리질 않아. 얼마든지.
0: 붕장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 중 하나다 보니 붕장어를 활용한 음식들도 다양합니다.
8: 장승포 장어를 활용해가지고 장어묵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로.
0: 생선살에 장어살을 섞은 장어 어묵과 장어 액기스를 활용한 묵 또한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색 음식. 아이디어를 낸 이가 마을 주민이라는데요. 직원들 또한 마을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9: 장어를 한여름에 사갖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0: 장승포 붕장어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마을을 살리려는 일환으로 시작했다는데요. 그 붕장어를 잡으러 장승포 항으로 왔습니다.
10: 장어 잡으려고 지금 미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어리가 좀 기름기가 많아서 장어가 좀 잘 타는 편입니다. 효나 좀 두드려봐.
0: 단단히 얼어붙은 정어리를 빠르게 떼내려면 망치질은 필수. 선장을 제외하고 선원이 3명뿐이라 조업 준비는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12: 남.
11: 남이에요, 남?
12: 네, 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11: 아,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선장님, 이분은 한국인이세요?
12: 아들.
11: 아,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12: 네, 네, 네. 아들입니다, 아들.
10: 한 2년 정도 배를 탔어요.
11: 아, 아드님이요?
10: 예, 예.
0: 조업 한번 나갈 때 사용하는 미끼의 양만 140kg.
10: 통발 개수는 한 2,400개.
13: 소위 대포통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장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1: 아, 한쪽으로 들어가도
13: 네.
11: 반대로는,
13: 네, 반대로는 못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0: 그러니까 요리 깔고, 요리 깔고.
0: 선원들 대부분이 초보라 출항 전 작업 지정과 분배는 선장의 필수 업무입니다.
10: 작은 거 두 개.
13: 두 개.
10: 작은 거 두 개. 네. 큰 요거 한 개. 네.
13: 알았어요.
10: 알았어.
13: 네, 네.
10: 서로 일에 중복성이 있거든요. 안 겹치라고.
0: 선원들 가르치는 모습만 보면 수십 년 경력의 선장 같지만 사실 장어잡이 3년 차인 초보 선장입니다.
10: 법인 택시 14년, 이제 개인 택시 한 13년.
11: 아니 어떻게 택시 하시다가 이게 바닷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10: 뭐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뭐 크게 로망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11: 그러면 아드님하고 경력차가 1년 차이에요?
10: 네, 1년 차이.
11: 아버님과 아들 다 초보분이시네요.
10: 네, 초보.
0: 야, 참 대단하시네요.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생각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 싫어 결단을 내리고 어부가 됐다는 임창원 선장. 하지만 막상 해보니 힘든 일도 많다고 합니다.
13: 여기 있는 통발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0: 어장까지 거리는 장승포 항에서 약 1시간.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 통발에 미끼를 넣고 정리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선장.

0: 신호와 함께 시작된 투망 작업. 약 25km 길이에 매달린 2,400개의 통발을 어장으로 던져야 하는데요.
1: 난 올 때 속도 낮춰주고 7로트 맞춰주면 된다. 7로트 6.5에서 7. 그러니까 다 구부칠 때 다 해주고.
2: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 아들 일정 가르치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0: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투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발의 간격. 일정하게 던져야 통발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던지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보인 선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아, 짧아, 짧아, 짧아. 네, 너 잠깐만. 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봐. 더 길게. 오케이.
0: 일 가르치다 말고 어딜 가나 했는데 수신호를 주기 위해 배 뒤쪽으로 이동했네요. 번거로울 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이 없습니다.
1: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말이 안 통하니까 행동으로 자기네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하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다음 오케이? 오케이?
0: 작업 방법도 알려줬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멈춘 작업. 어장줄이 엉켰네요.
3: 줄이다 보니까 터지면 이 주위에 있는 줄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항상 주의 깊게 줄 확인하고 항상 이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작업에 임해야 돼.
0: 그대로 작업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1: 하이트!
0: 조타실에서 꼼짝 못하는 아버지 대신 갑판에서의 일은 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줄이 꼬인 건 금방 발견했으니 이제 풀리기만 하면 됩니다.
3: 어장줄이 느슨해지면서 갑자기 팽팽해지면 꼬이거든요.
0: 줄이 25km나 되니 제대로 풀어두지 않으면 어구 손실까지 날 수 있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줄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닻을 달아주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대형 선박. 서둘러 통발 대신 무게추를 달고 있는 선원들.
3: 줄을 빨리 가라앉히려고 돌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0: 하필이면 투망한 어장줄을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의 항로. 어장줄이 선박의 스크루에 감기면 줄이 끊어지거나 배가 휩쓸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원 모두가 초긴장 상태. 숨죽여 대형 선박의 움직임과 어장줄의 상태를 예의주시합니다.
3: 무사히 잘 지나갔네요.
1: 그 장소도 항이 국제항이다 보니까 여러 배들이 좀 왕래를 많이 하는 지역이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어장을 오면서.
0: 우여곡절을 겪으며 투망한 지도 벌써 3시간 남짓.
1: 파이팅!
0: 이제 투망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1: 장어 이것들이 이제 밤 되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녁 한 9시나 돼서 이제 나가서 어장을 빼고 그러고.
2: 아, 장어가 야행성?
1: 예, 야행성이다. 서박 끝났어. 집에 가자. 고기 많네, 많네.
0: 통발 가득히 붕장어가 들기를 바라며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4: 가세요.
0: 밤에는 양망 작업을 나서야 하니 쉴 시간은 이때뿐.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1: 이제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제 한숨 자고 그러지요. 내일 중에 저녁 한 8시나 오늘은 8시쯤에 나가도 될

0: 임창원 선장의 집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다울 곳에 있는데요. 차로 딱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 오늘 별일 없었어?
2: 별일 없었어. 이 집에서는 보통 점심이 이 시간대예요?
1: 네, 보통 이 시간에 점심을 먹어요.
2: 밴일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1: 네, 밴일 맞춰서. 근데 평소는 이렇게 차지 놓으면 신랑 혼자서 차지 먹어요.
0: 어부가 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개인 택시와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사를 온 건데요. 항구와 가까웠으면 해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3: 뭔데? 제목이 뭔데?
4: 짱옷탕. 이제 날 더워지면서 어머니가 한두 번씩 이렇게 보양식으로 해주더라고요.
0: 어부가 되고 5개월 정도는 임창원 선장 혼자 배를 탔었는데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반도체 회사를 다니던 아들에게 부탁. 2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밴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 좋다네요.
4: 이제 살 저한테 해유를 하더라고요. 오면 네가 원하는 조건 세 가지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차 한 대 사줘. 그 다음에 내 혼자 지낼 방 구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 이상 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두 가지는 지켜줬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켜줬거든요. 그 한 가지가 이제 월급.
3: 뭐 남편이 안 맞았나.
0: 남편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아들까지 밴일을 하게 됐으니 아내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택시할 때도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조선소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손을 넣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 뭐 하면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배도 저희 친정이 배를 하기 때문에 배에 대한 반감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해갖고 해보겠다면 해봐라고 된 거죠.
0: 이 집은 사실 장승포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항구 가까이 있는 집을 구한 건 아내의 뜻이라고 합니다.
4: 저기 앞에 저희 아버지 배가 바로 보이거든요. 어머니가 감시하려고 여기 좀 뷰 좋은 데로 잡았습니다.
2: 무슨 감시를 해요?
4: 아버지가 이제 배 나간다고 거짓말 치고 딴 데 샜는지 안 샜는지.
1: 하든지 말한 거는 반은 농담이고, 이게 바로 바다 배가 보이니까 이제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되고, 이제 애기 아빠도 이제 배가 안전한지 안 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그만하고 빨리 주무셔요. 잘 자.
0: 1년 내내 조업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어 붕장어 잡이를 선택한 임창원 선장. 조업 특성상 낮과 새벽에 잠을 쪼개서 자야 하는데 낮에 자는 게 익숙치 않아 고생 꽤나 했었다네요.
5: 잠 좀 잤어요?
4: 3시간.
5: 3시간 잤어요?
4: 3시간. 피디님은 좀 주무셨어요?
5: 예.
4: 원래 적응 안 되면 잠 잘 안 올 건데.
2: 정말 올리는 건 내리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죠?
3: 예, 한 4시간?
2: 4시간 정도?
3: 예, 4시간에서 4시간 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 이동하는 거리 빼고?
3: 예.
0: 만선을 꿈꾸며 힘차게 어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6: 봐봐, 밑에 보이나? 보인다.
3: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그때가 잘 안 보이는가 봐요.
0: 어장 근처까지는 왔는데 부표를 찾지 못하는 상황. 주변을 헤맨지 30분째인데요.
6: 그때 있어요.
0: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 발견.
6: 오른쪽!
0: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작된 양망 작업. 한 시간이나 일이 지체된 만큼 선원들도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다렸던 통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다행히 통발마다 붕장어가 들어있네요.

0: 중간중간 씨알이 꽤 큰 것도 보이는데요.
1: 와, 엄청 크네요.
2: 이게 저희 장수폭 장어입니다. 장수폭 장어.
0: 이렇게 크기가 큰 게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2: 이제 35cm 미만은 이런 작은 사이즈는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0: 붕장어는 활어 상태여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올리자마자 곧바로 어창으로 보냅니다. 통발 조업을 하다 보면 붕장어 말고도 다른 어종들도 꽤 올라오는데요.
2: 이게 곰장어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받으면 이렇게 진액을 뿜어요.
0: 요새 보기 힘든 국산 먹장어. 그만큼 몸값이 올라 붕장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하네요. 거제 주변 바다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문어잡이는 금지입니다.
2: 오늘 맛있어도 비싸 비싸 비싸.
0: 아무리 비싸고 맛있어도 금어기에는 미련 없이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양망이 시작되면서부터 텅 비어있는 조타실. 임창원 선장도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1: 선장님 나와 계시면 배 조종은 누가 해요?
2: 이거 레이더 보면서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1: 이게 조종기예요?
2: 예, 예.
0: 갑판 천장에 설치해둔 선박 레이더를 보면서 배 운항과 양망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1인 2역을 해내느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1: 근데 선장님 제일 힘든 일 하세요.
2: 여기 제일 편해요.
1: 여기 제일 편하다고요?
2: 네.
1: 제가 볼 때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요.
2: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해야 다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
0: 작업으로 한참 부산하던 배 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력 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배의 불빛.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 배와 충돌한다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임창원 선장 서둘러 선실로 돌아갑니다.
3: 부산 앞바다에 있는 어선 6호성호, 어선 6호성호 이런 북쪽에서 상하늘 끌고 있습니다. 주의 접근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배가 뭐 접근해요?
2: 배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접근해 보여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0: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계속되는 양망 작업. 벌써 4시간째인데요. 고작 서너 시간 쪽잠 자고 일하다 보니 이 시간이면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2: 계속 반복 작업하다 보면 조금씩 졸리긴 합니다.
0: 통발 하나에 붕장어가 두세 마리는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2: 이것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쉽네.
0: 깃발이 달린 부표까지 올리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입니다. 조업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어창 두 개에 붕장어가 꽤 들어찼네요.
2: 오늘 잡은 게 한 100kg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가격으로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4: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일당하고 깃값하고 기름값 오늘은 뭐 이리들이 경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붕장어를 최대한 싱싱한 상태로 가져가려면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2: 이런 입값자리, 입값자리.
0: 미끼로서는 정어리 가시에 긁혀 상처가 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길었던 조업도 끝이 나는데요. 잠을 쫓아가며 긴장 속에서 하는 조업. 일이 끝날 때면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2: 어깨 아파. 졸려요.
1: 졸려요?
2: 졸려요? 이제 팔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깨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0: 육지를 떠나 바다를 누빈 지도 이제 3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깨달은 것도 많다는데요.
4: 어떨 때는 곰도 많이 잡을 때는 또 기분 좋고 또 작게 잡을 때는 작게 잡는 대로 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

0: 있더라고. 그래서 받은 이유 자체가 또 나름대로는 또 묘미가 좀 있어요. 만약에 받은 일을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다고 내 추천하고 싶어요.
1: 새벽 5시가 돼서야 드디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는데
0: 너나 크레인 올린다.
1: 붕장어는 두 가지 크기로 선별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크기를 골라서 꺼냈는데요.
0: 59. 아, 이게 중간 사이즈입니다.
2: 중간 사이즈요?
0: 예, 예.
1: 붕장어가 죽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산시장 안으로 이동. 이곳에 부자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위판을 하다가 지금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여기 있는 장어들은 오전에 저희가 이제 따가지고 이제 택배로 나가야 될 물건들이거든요.
1: 당일 조업한 붕장어를 손질해 거래처는 물론 전국으로 보냅니다. 근 60kg이나 되는 붕장어 손질은 오로지 아들의 몫인데요. 혼자 이걸 다 해야 하니 가게를 열면서 쉴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3: 손질까지 오전에 마무리해야지 이제 작업이 이제 다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10시에 다시 나가고.
1: 그런데 이제 2년 차인 뱃사람이라고 하기엔 붕장어 손질하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2: 그 장어 손질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3: 장어 손질을 좀 오래 하신 분한테 잠시 이렇게 따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연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1kg에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한 4마리 정도 되거든요. 1kg 기준으로 손질할 때 제가 처음 했을 때는 30분 걸렸거든요. 한 달쯤 되니까 그게 15분으로 줄고, 6개월쯤 되니까 10분으로 줄고, 이제 1kg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1: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실력. 그 노력의 시간은 다 달아 홀쭉해진 칼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 나이가 27살이었다 보니까 그냥 패기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이렇게 손질된 장어는 세척을 거쳐 포장하는데요. 포장은 어머니가 맡고 있습니다.
4: 네, 세척은 바닷물에 한 번, 예, 님도 한 번 세척을 해줘야 되는.
1: 바닷물에 한 번 세척한 다음 남은 짠기를 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척, 두 번 씻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남은 물기를 제거한 후 보기 좋게 정리해 줍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진공 포장까지 하는데요. 손 갈 일이 많으니 혼자서는 역부족, 도와줄 사람까지 쓰고 있다네요.
2: 옆에 분은 직원이에요?
4: 네, 직원이에요. 알바생. 급할 때 보세요. 부르는 알바생.
5: 딸이라고 해줘.
1: 이제는 붕장어 잡이가 가족의 생계 수단이 된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또 가족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을 준 붕장어가 효자네요.
3: 남 일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 실적으로도 편하고 물론 몸은 반복 작업으로 이렇게 고되긴 하지만 서로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면 뿌듯하더라고요.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이러니까 그 맛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3: 자, 무스킴, 무스킴. 자, 우리 케빈 차오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4: 부장님이랑요?
13: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4: 아유,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편안해.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5: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14: 어디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는 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16: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17: 정말 많이 쓰는 말인 게 XXX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8: 성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9: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차디찬 냉국 한 그릇이 간절해지는 계절.
4: 뭐 이런 날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 특히 여름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 맛이요? 맛이 좀 고소하고 되게 맛있죠. 면도, 면발도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저 같은 경우 한 거의 40년 먹은 것 같은데.
6: 보세요. 색깔이 다르죠?
3: 오랜 세월 하동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시원하고 구수한 여름의 맛을 찾아 떠나왔습니다. 무더위 사르르 녹이는 인생 콩국수 한 그릇 맛보러 가실까요? 섬진강 물줄기를 품에 안은 경남 하동군. 찌는 더위 탓에 입맛까지 달아나는 이맘때면 손님들 발길 끊이질 않는 곳이 있습니다. 크림처럼 걸쭉하고 꾸덕한 콩국물이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랍니다.
7: 소금파, 설탕파 얼른. 소금, 소금.
3: 소금이든 설탕이든 취향대로 마음껏 넣고
8: 지게면이야.
3: 한입 가득 후루루.
9: 요수도 맛있고 목포도 맛있는데 하동께 제일 맛있더라고요.
8: 일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더울 때 몸의 체온을 쫙 다운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 최고의 음식.
3: 이 순간만큼은 여름도 달갑다죠.
9: 장군이 화공이 화공이
10: 좀 국물이 다릅니다. 아주 진국이니까. 국물이 맛있어. 그래서 오는 거지.
11: 50년이지. 전에 흠을 했는데 지금은.
12: 우리 때는 안 먹는 거. 위에는.

0: 유리창이었는데 이렇게 찡 열고 여닫이라나?
1: 그 오랜 세월의 주인공.
2: 어머니 여기 가게가 몇 년 됐어요?
0: 50년. 너무 덕으로 살아. 하던 손님 저기 뭐 손맛이라 그 없이 손님들 고마웠게 돼. 맛있게 잘 봐줄게.
1: 50여 년 전 아픈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콩국수 장사.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의 비결은 콩국수의 기본이 되는 콩이라는데요.
2: 이 콩은 왜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세요?
0: 그래도 잠시 먹고 또 창고에 또 많이 있어요. 요 악양 팽사리 콩을 한 집씩 100가방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쌀보다는 콩이 제일 문제라 좋은 것만 해요.
1: 쌀이 좋아야 밥이 맛있듯 콩이 좋아야 콩물이 맛있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
0: 아, 네.
1: 예나 지금이나 콩은 어머니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랍니다.
0: 놀장한 콩이 콩물을 갈면 찰기고 맛있다고. 콩에 따라서 좀 희게 나온 거 있고 놀장하게 나온 거 있고 다 고시고 맛있는데 그 중에서 노린 게 더 좋다고.
2: 어머니가 근데 요 안에 들어가면 되게 부자된 느낌 드실 것 같아요.
0: 그래 콩 이제 한 방 채이면 이제 마음이 푸근해. 단단하지. 마음이 단단해.
1: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다짐했던 지난날, 남편 병간호하며 홀로 4남매를 키워내기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생과 인내의 흔적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 약국에 가서 손을 울렁거려본 게 아는 아저씨가 그런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라고.
1: 50년 세월을 버틴 고마운 손.

0: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하루.
1: 이 일을 해야지 먹고 자야 돼.
0: 옥두 새벽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콩 삶기.
1: 많이 삶을 때는 10개 정도?
2: 어머니 근데 이미 돌을 얹어 놓으세요?
1: 저도 뚜껑이 내렸죠? 뚜껑이 내렸죠?
0: 숨 돌릴 틈도 없이 무언가를 또 바삐 준비하시는데요. 소금물로 뭘 하시려고요?
1: 밀가루 반죽을 찬물에 싱거워 간이 맞아야지. 간이 맞아야 간간하지 국수 때려.
2: 아니 어머님을 찍나더니 아들도 엄청 찍나왔네요.
1: 여름에는 3시간 떠도 먹자. 여름에.
0: 면은 아들 택수 씨의 담당. 타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손을 거들기 시작한 지 벌써 13년째랍니다.
3: 이렇게 해야지 손이 되죠. 손으로 움직이는 게.
2: 이게 좋은 거 많이 나왔던데. 맛있으시지?
3: 혹시 나 맛이 변할까 봐.
0: 조금 불편해도 옛맛 그대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처음 아들이 뒤를 잇겠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좁은 주방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바랐죠.

0: 학교 갔다 들어오는 거면 책부터 펴놓고 빨리 막 심부름 해야 되고. 항상 짠해. 항상 혼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 가슴에 걸리.
1: 매주 곱창 많이 삶아버리면 죽이 되고. 그래서 삶는 시간이 중요해.
2: 이젠 뭐든 믿고 맡길 만큼 든든한 구원투수가 된 아들.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고마울 뿐입니다. 정성껏 껍질을 벗긴 콩. 다른 재료 없이 오직 100% 콩만 넣어 곱게 갈아내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하루 세 번 이 과정을 반복한답니다. 새벽부터 정성으로 만든 만큼 맛을 확인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죠.
3: 우리 오늘 어때요? 국물이 괜찮아요?
0: 달라. 맛이 쌍기어이 맛있어. 쌍기어이 맛있어. 맛이 없어. 싱거워. 케미도 없어. 맥주 먹다 놔둬. 맥주를 놔둬다 내일 먹으면 싱겁지요.
2: 완성된 콩물이 향하는 곳은 냉동실. 얼음 대신 콩물 그 자체를 얼리는 게 진한 맛의 비결.
1: 주변에서 돌아가는데 이런 건 종일 해놔도 안 되는구만.
2: 새벽 4시부터 시작한 작업. 동이 튼 지 한참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데요.
4: 그나마도 요새는 이제 6시까지 마감 시간 정해놓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게 여기서 자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자기 전까지 여기서 손님 받았으니까 9시, 10시까지.
2: 해보다 먼저 일어나 달보다 늦게 잠들던 삶.
0: 전에는 이렇게 하고 월세도 보냈는데 이제는 다 나갔어.
1: 누가 이제 관절적으로 요만큼 쓰는 것처럼.
0: 옛날 손이 죽었었어. 그래, 이제 나갔어. 반죽을 많이 해줘. 이제 반죽이 산 게 한 10년밖에 안 돼.
2: 고된 시간 버텨낸 힘, 그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3: 아들은 언제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니?
0: 애기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1: 장사관이라고. 아버지하고 다닌 기억이 있으니까 소풍 때나 이럴 때도 아버지가 왔었거든. 어머니는 가게하고.
0: 할머니가 바쁜 게 손잡고 나가지를 않았어. 우리 큰딸 그거이. 큰딸 거의 무슨 그림자라 한지 가도 그림자에 밟히고 그것만 애쳤으면 우리 살 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폐 놓고 살자. 그거의 힘들었거든.
1: 돼. 이제 앞에도 돼.
0: 항상 내가 잘못했고 강원을 키우고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
2: 큰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잠시라도 잊어보려 어머니는 더 일에 매진했는지도 모릅니다.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50년 동안 정성도 한결같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을 다시 붙잡아준 고마운 콩국수.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장사지만 지금은 손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는데요.
1: 들어보고 아까
2: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0: 손맛 살려 반죽한 쫄깃한 면발에 차갑게 얼린 콩물까지.

0: 자꾸 맛이 있으라고, 자꾸 맛이 있으라고. 많이 얼으면 콩을 제가 얼어야 돼.
1: 엄청 가득 주시네요.
2: 예, 많이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지. 또 많이 오시고.
3: 78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콩국수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0: 화려하진 않아도 정직한 맛이 좋아 찾아온다는 손님들.
1: 네, 작은 소금동 넣으셔야 됩니다. 오,
0: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속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진다는 뽀얀 국물.
2: 저 같은 경우 한 거의 40년 먹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먹었습니다.
3: 예전에 군대 갔을 때도 휴가 나올 때는 여기 들렸고 막 몇 개월마다 내려올 때 이럴 때 군국수 생각나죠.
0: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입니다.
4: 여름은 이제 날이 덥고 하니까 시원한 것만 덥더데 이제 따신 거는 무거워 막 덥기만 덥고 막 그래서 훨씬 이제 공부가 시원한 게 이제 정신이 좋았습니다.
5: 여행 가가지고 항상
6: 여행가 가보신 거 같은데요?
5: 여행 가서
6: 이분은 어느 나라 갔는데 산 거예요, 아버지?
5: 중국.
6: 어?
5: 중국.
6: 와, 멀쩡해지네. 아,
7: 괜찮습니다. 항상 고맙게 그렇게 해줘도 손님이 또 오는 거 보면 항상 고맙게 밥을 많이 해놓고 항상 밥 챙겨오는 사람 바깥에 잡지 마.
6: 아니, 뭐가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어머니는?
7: 또 올게. 또 오실게. 네.
6: 저희 갈게, 이제요.
8: 예, 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6: 어머니.
8: 안녕하세요.
7: 네. 또 하다 보면 놀러 와. 하동이 또.
0: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어머니의 콩국수입니다.
9: 바다가 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뭐.
10: 날치 있잖아요. 날치 알. 알밥. 그 날치.
11: 진짜 가요, 날치.
12: 아, 또 무슨 야채보다 오징어가 더 많이 들어갔네. 맛있다.
13: 시 포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DB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4: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4: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4: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4: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입원 첫날부터?
14: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4: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4: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4: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14: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DB라면 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1: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은퇴를 바라지만 비결은 딱 뭐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전에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하죠.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주변의 롤모델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은퇴를 실제로 겪지 않으면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 이전에 실천 방법을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8강에서 재미있는 은퇴 준비 잘하는 법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인간도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죠. 특히 은퇴를 앞두면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절실하고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다양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가장 큰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요?

아닐까 싶네요.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과 사람으로 엮여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판에 홀로 남겨진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과 온전히 만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난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나는 자화자찬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나요?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인정한 자의식은 두려움이 비집고 두려울 틈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로 시도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할 거야 하거나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의욕도 점점 약해지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점점 접합니다. 먼저 저질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이죠. 부족하지만 시도하려는 작은 용기로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 지금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그려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할때 어색하고 낯설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실수도 하고요. 꾸준히 하면 익숙해지고 잘하는 모습에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과정을 겪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리 커다란 걸림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도하기 전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혼자 걸림돌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우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만약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슬픔보다 해냈다는 기쁨이 크다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은 시작 후 한참 지나서 나타납니다. 27년 수감 생활 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대통령까지 지낸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은퇴는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죠. 그러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두려움에 맞서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면 두려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겁니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을 살펴보면 희망 은퇴 연령을 물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평균 은퇴 희망 나이는 모두 59세였습니다. 40대는 이보다 높은 64세였고요. 50대, 60대의 경우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각각 66세, 72세로 점점 늦어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은퇴에 필요한 경제적 자산을 갖췄을 경우 조기 은퇴하고 싶은지 물어본 결과는 달랐는데요. 20대의 58% 그리고 30대가 67%가 자산이 충분히 되면 40대 혹은 그 전에 은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자산을 충분히 갖췄더라도 조기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에 다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50대 회사 다니며 일정한 수입이 있고 만족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문제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은퇴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손해와 직장이라는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안주하면 새로운 시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죠. 나이가 적을수록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제가 조기 은퇴해보니 이런 점이 좋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빠른 은퇴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할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지금 잡은 줄을 놓아야만 다른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잡은 줄을 놓기가 왜 이리 힘들지요?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행동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에 빠르게 적응하며 서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은퇴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죠.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죠. 마지못해서 타의에 의해 은퇴하게 되면

열정보다는 의욕이 꺾이고 자존감도 추락합니다. 은퇴라는 신세계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적응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스스로 결정한 은퇴는 적응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스릴 넘치게 서핑까지 신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노후 준비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 정도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21.2%만이 노후 준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44.6%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은퇴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준비를 하면 은퇴 후 충격 완화와 적응 기간을 단축해 줍니다. 은퇴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간접 배움과 직접 배움을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간접 배움으로 제2의 인생과 인문학 관련 책 읽기를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강연을 듣거나 관심 있는 소모임에 참여하는 직접 배움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 분야를 좀더 깊이 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은퇴 후 충격 완화와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은퇴 준비가 은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대체로 주저주저하죠. 미적미적하다가 타의에 의해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의적 은퇴냐, 타의에 따른 은퇴냐 여부는 은퇴 후 살아가는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의 차이가 생기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은퇴 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라는 행복한 길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은퇴 준비가 열렬한 지지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로 인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은퇴자의 천국이 되고 있죠. 한 지인이 1년살이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즐거웠고요. 근데 좀 지나면서 지루해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은퇴 전에 좋아했던 분야를 좀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고, 마침내 월급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아예 수도권 집을 팔고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좋아하던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온 덕분에 은퇴 후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실질적인 은퇴 준비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 준비가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이외에는 향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 전에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와인과 부동산 강좌를 들으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재테크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거기까지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죠. 은퇴 후 힘든 것중 하나가 내가 뭘 좋아하지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서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지속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은퇴 준비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자기에 맞는 적정한 경제적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그 기준에 가까워지면 경제적 요건에서는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속성이 일정 목표에 달성되면 만족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클이 계속되면 행복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은퇴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 은퇴를 온전히 즐기기가 어렵기에 중요합니다. 은퇴, 이 단어만으로 재정적 불안, 외로움, 건강 쇠퇴, 두려움 등을 떠올리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에 재미있는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후에는 재미를 찾아 꾸준히 시도하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8강 강의가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가량이 수면장애를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불면증은 심장과 위장 등 장기를 망가뜨리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자, 이렇게 불면증은 호르몬 분비에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천연 허브들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블렌딩 티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을 꿈나라로 데려가줄 오늘의 주인공, 바로 베드타임 캐모마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들어가는 레시피부터 살펴볼게요. 앞에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캐모마일, 오늘의 주재료예요. 캐모마일 있고 루이보스, 스피어민트, 발레리안 루트예요. 그런데 발레리안 루트가 많이들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발레리안 루트가 없으시면 옆에 있는 레몬밤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허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만드는 이 셀프 블렌딩은요. 오늘 마시는 한 잔 분량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캐모마일은 1.2g, 두 번째 루이보스는 0.8g, 세 번째로 스피어민트는 0.6g, 마지막으로 발레리안 루트는 0.4g입니다. 자, 발레리안 루트는 제가 뭐로 대체 가능하다 그랬죠? 맞아요. 레몬밤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한 잔 분량으로 밤에 잠 잘 오는 베드타임 캐모마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블렌딩해서 만드는 불면증 치료제 베드타임 캐모마일. 블렌딩하기에 앞서서 개별 허브의 특징을 짧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재료입니다. 캐모마일인데요. 이 캐모마일은 심신 안정 허브의 대명사입니다.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향기는 느긋한 기분을 갖게 해줘서요. 취침 전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캐모마일의 뛰어난 진정작용으로 초조, 긴장, 불안을 완화시켜서 긴장을 릴렉스 해주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캐모마일 기억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는 루이보스예요. 루이보스는요, 18세기 불로장생의 허브로도 알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허브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이 무카페인인 거죠. 오늘 모두 다 무카페인이긴 하지만 특별히 루이보스라고 하는 허브는 무카페인이라서 수험생이나 또 임산부나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허브 중에 하나예요. 이 루이보스는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서 풍부한 미네랄과 무카페인 덕분에 불면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 만드는 베드타임 캐모마일 블렌딩에서 아주 중요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허브로는요, 스피어민트입니다. 스피어민트의 장점은요, 여러분,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허브 중에 하나예요. 이 스피어민트는 달콤하고도 시원한 향미가 매력적인 허브인데요. 이 상쾌함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허브 중에 하나예요. 복부에 찬 가스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허브로는 발레리안 루트입니다. 발레리안 루트는요, 어우, 플레이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서양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에서도 엄청난 강한 향을 막 물씬 풍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서양 쥐오줌풀, 발레리안 루트는요, 얼마나 좋은 허브인지 들어보세요. 자, 발레리안 루트는 기원전부터 신경 안정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엄청난 오랫동안 발레리안 루트가 사용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신경과 및 불면에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발레리안 루트는요, 긴장으로 잠들 수 없는 밤이나 신경성 두통, 위통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민트나 루이보스 같이 아주 흔한 편에 속하는 허브는 아니라서 만약에 구하기 어려우시면 레몬밤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잊지 마시고요. 레몬밤 역시도요, 심신 안정 허브의 대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컴다운하고 평온한 마음, 그래서 심지어 수험생들에게 막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안정시킬 때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레몬밤 허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블렌딩을 시작해 볼 거예요. 하나하나 그람수에 맞춰서 소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테이스팅 컵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게에 있으신 컵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이스팅 컵 사용할 거고, 저울 준비했고요. 소분 접시 준비해서 하나하나 소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캐모마일 1.2g 소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2g 소분해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0.8g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0.8g 넣어주시고요. 요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맞아요. 블렌딩도 요리예요. 세 번째로는 스피어민트인데요. 스피어민트 0.6g 소분하겠습니다. 0.6g 넣어주시고요. 발레리안 루트예요. 향이 이게 표현이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온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하루 종일 다니셨다가 집에 오셔서 양말 벗을 때 나는 그런 향이 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서양 쥐오줌풀이에요. 몇 그램? 몇 그램? 0.4g. 그런데 이렇게 향이 강하지만 어디에 좋다고요? 불면증의 대표로 좋아요. 그래서 이 발레리안 루트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얘를 우리면 이 고약한 향은 싹싹으로 들어요. 그것이 신기한 블렌딩의 세계예요. 우선 발레리안 루트 향은 살짝 눌려지긴 했어요. 여러 가지 허브들이 어우러져서.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블렌딩의 활용 점점 착향을 할 겁니다. 착향은 티 전용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향은 제일 먼저 라임 향을 한 방울 넣고 올 거고요. 라임 향한 방울. 또두 번째로 라벤더 향을 한 방울 넣어 볼게요. 라벤더. 자, 여러분은 대개 이티 전용 에센셜 오일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그냥 멋을 좀낸 거예요.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 사과향이에요. 사과향은 캐모마일이 사실은 돼지 위의 사과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모마일이 사과향으로 블렌딩된 게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시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죠. 자, 이렇게 착향을 해서 살살살 돌려볼게요. 그럼 안에 있는 허브들의 원물들과 착향이 잘 어우러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셔서 향을 맡아보면요. 발레리안 루트의 그 강한 향은 하나도 안 나요. 너무너무 싱그럽고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자, 저는 오늘 발레리안 루트를 넣어서 블렌딩을 했지만 발레리안 루트가 없으시면 레몬밤을 응용하셔서 여러분은 블렌딩 하시면 돼요. 레몬밤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성된 베드타임 캐모마일의 건엽 외형입니다. 완성된 베드타임 캐모마일 우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열된 티팟에 거름망 스트레이너 넣고요. 찻잎 넣겠습니다. 95도의 뜨거운 물 붓도록 할게요.
3번 누르겠습니다. 자, 완성됐네요. 완성됐으니까 어우, 수색이 너무 예뻐요. 베드타임 캐모마일 완성인데요. 어떠세요? 수색이 너무 예쁘죠?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우, 은은한 향이 나요. 캐모마일과 루이보스가 아주 잘 섞여져서 부드러운 향미를 줍니다.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연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캐모마일과 발레리안 루트, 그리고 스피어민트와 또 뭐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루이보스예요. 이렇게 네 가지 허브가 아주 좋은 밸런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향긋함이 입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저만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싱글티로 드셔도 좋지만 나는 조금 더 달콤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싶으신 분들 있죠. 우리가 왜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처럼요. 우유를 드시면 잠이 잘 오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 여기에 따뜻한 차에 달콤함을 한번 더해보자고요. 요거는 티 전용 슈거인데요. 차를 싱글로만 꼭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달콤하게 차를 즐기시기 위해서 티 슈거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한 슈거인데요. 이 슈거가 처음 이렇게 넣으면 금방 녹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싱글티처럼 드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틱이 녹으면서 달콤한 티를 선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맛있는 베드타임 캐모마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동안 8강의 재미있는 티 수업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차는 뜨겁게만 드시는 게 아니라 차갑게 냉침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블렌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저하고 함께했던 수업 기억하셔서요. 재미있는 티타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8강 들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운동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유연성,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낙상은 심한 경우 척추, 고관절, 손목 등의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골격근 기능 저하를 꼽습니다. 골격근 기능 저하는 근육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력, 유연성, 균형감각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워지기 쉬운 바닥으로 인해 낙상이 발생합니다. 평소 욕실 바닥에 물기가 없게 잘 닦아주시고 걸을 때도 미끄럽거나 젖은 곳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행 기능, 근력 평가, 균형 기능을 평가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 기능 평가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길이의 선을 따라 걷고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보행 기능 테스트 측정 시간이 12초 이상이면 낙상 위험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평가입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하체 근력을 평가합니다. 이때 연령별 평균 횟수 이하일 경우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64세는 30초 동안 남성은 14회 미만, 여성은 12회 미만이면 낙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균형 테스트를 통해 균형 기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단계별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3단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낙상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10초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잘 되면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10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단계가 잘 됐다면 3단계 균형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한쪽 다리를 뒤꿈치 위치한 상태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발서기를 10초 동안 할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10초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하고 특히 3단계에서 할수 있는 가능 유무를 통해서 균형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 낙상 유형 평가를 통해 자신의 균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평가마다 부족한 부분을 운동으로 보충한다면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균형 운동을 위해서 체중 이동과 발가락 벌리고 움직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쪽, 뒤쪽,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체중이 실리는지 양쪽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치가 있는 안쪽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은 다시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동될 수 있도록 바깥쪽에 양쪽으로 체중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신발을, 작은 신발을 신거나 웅크리거나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발가락이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 특히 새끼발가락까지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 네 번째 발가락까지 잘 벌어지는지, 벌린 상태에서 좀 유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모은 상태에서 약간 모아주기도 하고, 다시 벌리고. 벌리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벌린 상태에서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잘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조금 만지고, 마사지하고 움직여서 해주시면은 또잘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발가락 벌린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 네. 이 동작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목 관절 운동인데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들어올리거나 밑으로 하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안쪽으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것부터 일단 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다시 반대쪽.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왼쪽을 만약에 들게 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리겠죠. 네. 그래서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좀 느끼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가볍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계속 쓰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에서 각그 발목 움직임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는데,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각도는 보통 20도에서 24도.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동작에서는 뭐 50도까지 일어나는데,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 더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형태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발목 관절이 열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삐는 염좌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벽을 대고 하거나 옆으로 이런 식으로, 네, 뒤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다리를 11자로 만든 상태에서 앞쪽으로 기울이면은, 네, 뒤쪽에 있는 펴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요. 잘안 되는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를 해보실 건데요. 종아리 근육을 이제 잘 풀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서기를 하거나 무게중심이 이제 이동할 때 이렇게 발을 떼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요.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이렇게 살짝 벌려서 서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너무 최대로 들면 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들었다가 유지하고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앞에 의자를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살짝만 들지만 무게 중심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최대로 천천히 늘리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종아리 이 운동을 통해서 너무 뻣뻣하거나 좀 짧아진 느낌이 드시면은 다시 서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서서 발등 들기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방금은 이제 뒤꿈치를 드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등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놓고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서서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뒤꿈치로만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든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 자세를 유지해서 앞쪽에 이제 이 정강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네, 다음은 의자 옆에 놓고 한발 서기를 할 건데요. 네, 이렇게 한발 서는 거를 이제 앞으로 들어 올려서 연습을 하셨다가 잘 되면 이제 떼는 거죠.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또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도, 네, 이렇게 든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손을 떼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발 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의자 잡고 있다가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 올리고, 네, 오른쪽으로 들어 올리고, 또 반대쪽도, 네, 앞쪽 했다가, 바깥쪽 했다가, 뭐 뒤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도 한발 서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이제 체중 이동부터 해서 발가락, 발목,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 운동을 통해서 네, 한발 서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균형 능력이 좋아지게 충분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뒤에 벽 또는 의자를 두거나 잡고 해야 안전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건강입니다. 앞으로 균형 운동도 하루에 10분씩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리셋이라는 주제로 시니어를 위한 생활 습관 및 운동을 알아보고 함께 해봤는데요. 한 번의 시청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해서 생활 습관이 된다면 노쇠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안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2: 오마르드.
3: 아이고.
1: 세상이 보는.
4: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4: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 이제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카메라 보고 말이야.
2: 오히려 공부하다가 뭔가 좋대요.
4: 최연소,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이제 만으로 28살.
4: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5: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6: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4: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5: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7: 여기에 방이 또 있어요?
4: 아내 방이 있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7: 아버지 오펀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6: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8: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5: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
6: 맞아요. 해결해줘.
9: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10: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11: 봐도 가르치 조끼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12: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13: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12: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0: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뼈는 신체 어느 부위에 해당이 될까요? 생긴 모양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입니다. 어떻게 해서 발이냐면요, 우리 뒤꿈치, 이렇게 보면 손에는 없는 뒤꿈치가 있죠. 뒤쪽으로 뼈가 길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아킬레스건이 부착되어 있는 발만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 대한 운동법을 오늘 배워보실 텐데, 발은 아주 크기가 작지만 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은 체중을 지탱하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신체 부위인데요, 크기가 작지만 온몸을 떠받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체중 증가와 더불어 잘못된 신발 사용, 걷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나쁜 생활 습관으로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이 쉽게 경직되는데요. 그로 인해 아침에 발을 딱 디딜 때 심한 통증이 생기고 발바닥이 불편한 발바닥 근막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을 딛기 두려울 정도로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발의 기능을 살리고 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지압할 거예요. 발을 지압하는 부위가 있는데 발의 아치를 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발을 이용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저는 왼쪽 발을 오른쪽 손으로 지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압해야 되는 부위는 첫 번째 아주 쉬운 부위인데 발볼 쪽 가운데 부분을 지압할 거예요. 발 앞볼 쪽 가운데 부분,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횡아치. 횡아치가 뭐냐면 가로로 된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부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볼 가운데 부분을 양쪽을 눌러주시는데, 이때 양쪽 네 손가락으로 발등 쪽을 잡으신 다음에 발을 오목하게 만들면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면서 둘, 살짝 벌려주는 움직임까지 주세요. 셋, 발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면서 넷, 다섯, 이걸 자연스럽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양쪽 발을 잡으시고 바깥으로 벌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발 허리뼈들을 펼치고 모아주는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10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모았다가 펼쳤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의 아치를 만드는 부위 중에 발을 세로로 된 아치를 만드는 뼈가 있어요. 발 배뼈라고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안쪽 면을 만져보시면 복숭아뼈 아래에서 앞쪽으로 복숭아뼈 아래에서 앞쪽으로 만졌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발 배뼈입니다. 자, 오른발인데요. 복숭아뼈 안쪽에서 아래쪽 앞쪽을 만져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뼈를 발배뼈라고 하는데 발배뼈는 세로로 된 아치를 만들어주는 핵심 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배뼈가 안쪽으로 무너져 있으면 평발이 되는 거고요. 발배뼈가 위로 잘 세워져 있으면 아치가 살아나 있는 정상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배뼈 바로 아랫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뼈에서 아래로 내려서 앞쪽을 만져서 튀어나온 부위 있죠? 그 튀어나온 부위에 해당되는 발바닥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10회 정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파요. 괜찮습니다. 발바닥 쪽에서 위쪽으로 가볍게 자극을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횡아치와 관련된 부분을 지압했고요. 종아치, 세로로 된 아치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지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가락을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 대부분 신발 안에 발이 갇혀 있어요. 뼈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아집니다. 발 허리뼈들을 발가락을 벌려주면서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세요. 일단 가장 간단한 운동은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발등 쪽을 가볍게 잡으신 다음에 손으로 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리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펴줍니다. 이 움직임을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세 번째, 하나, 둘, 네 번째, 하나, 둘, 다섯 번째, 하나, 둘, 여섯 번째,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자,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는 움직임을 첫 번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이 움직일 때 안쪽으로 모아지고 바깥쪽으로 펴지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모음 벌림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끼우신 다음에 발목 쪽으로 손을 잡으시고요. 아래쪽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쪽으로 당기면 모음. 아래쪽으로 내리면 벌림. 모음, 벌림. 모음, 벌림. 모음, 벌림. 이렇게 10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음 벌림 움직임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엎침 뒤침 방향으로 운동을 할 텐데, 엎침 뒤침?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을 비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비트느냐? 자, 이렇게 해서 당기는 방향을 뒤침. 이렇게 해서 새끼발가락이 발등 쪽을 향하고 발목이 꺾이는 방향으로 꺾어주는 걸 엎침. 뒤침, 엎침. 이런 식으로 비틀면서 움직여주는 게 엎침 뒤침 스트레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을 움직일 텐데요. 엄지발가락이 걸을 때 그렇게 중요해요. 체중이 엄지발가락으로 다 실립니다. 그래서 인체의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 뼈가 다른 발가락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냥 두꺼운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두꺼워요. 체중을 많이 싣고 걸으라는 뜻입니다. 이 발가락의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은요. 발등 쪽을 손으로 왼손으로 감싸 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으세요.
엄지발가락을

0: 잡았죠? 그러니까 발 쪽으로 꽉 압박시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등과 발가락을 살짝 늘려준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잡고 늘려준 상태에서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굴곡 신전. 굴곡 신전. 발등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폐를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구부리고 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은 안쪽, 바깥쪽으로도 움직임을 줄수 있어요. 자, 손으로 엄지발가락 잡은 다음에 엄지발가락 꺾이는 부위 있죠? 그 바로 아래에 손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일단 첫 번째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런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자, 이거 10번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엄지발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발등 쪽을 손으로 고정시키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위, 아래, 발등, 발바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엄지발가락 움직이는 관절 부위가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 벌렸다가 모았다가 해보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발 지압부터 해서 스트레칭 여러 가지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는 손바닥으로 발볼 쪽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뒤꿈치를 잡은 다음에 발목을 한번 살짝 꺾어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5초 그대로 머물러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을 쭉 늘려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시 힘 뺐다가 뒤꿈치 내리고 발 앞꿈치 끌어당기면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발을 딱 바닥에 딛잖아요? 그러면 발이 무슨 느낌이 나냐면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맨발 걷기 전에 이런 스트레칭 하시면 너무 좋죠. 발이 경직된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발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주고 발가락을 벌려준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훨씬 느낌이 부드럽겠죠.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충격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걷기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발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아침이죠. 아침에 발을 한번 딱 딛고 일어서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그러면 전날에는 딱 딛는 순간, 약간 조심스럽고 뭔가 긴장이 되고 불편함이 컸다면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 날에는 딱 딛고 섰을 때, 오, 발이 편하네. 움직임이 좋아. 가벼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을 생각날 때마다 꼭 한번씩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운동법, 바른 자세 실천법, 마사지법, 이런 것들을 배워보셨는데요. 어떻게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셨나요? 스트레칭과 마사지, 바른 자세 훈련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내 몸에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와 스트레칭, 바른 자세법들을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뀝니다. 부정한 자세보다는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 열심히 실천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차들도 있고 좋아서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오래되어서 남겨진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로 염색을 해볼 텐데요. 이런 티백 차도 있고 또 다양한 차들도 있습니다. 차가 남게 되면 탈취제로 냉장고에 쓰기도 하고 또 입욕제로 목욕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런 차들은 또 멋진 색을 낼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염색이 아주 잘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되어 먹을 수 없는 차를 갖고 염색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실에다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니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 염색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도 천과 마찬가지로 염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팅용 실을 염색해 보겠습니다. 보통 실들은 이렇게 말려 있거나 둥근 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염액에 넣는다고 염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실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을 풀러서 실타래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실뜨기 하는 실처럼 두 분이 손을 맞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실타래로 만들어야 염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타래가 만들어졌으면 이 실타래도 정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천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소재는 삶거나 따뜻한 물에 불려서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염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넣어서 염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를 넣고 끓이면 뜨거운 물에서 한 20분 정도 계속 끓여주십니다. 차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은 천의 무게에 비례해서 넣는데요. 집에 있는 차가 많다면 많이 넣으시면 좀더 진하게 염색이 될 거고요. 조금밖에 없으면 천을 많이 넣으시지 않으면 됩니다. 다 끓은 염액을 체와 면보에 받쳐서 넣어주겠습니다. 1차 끓여진 차는 다시 본염을 위해서 재탕을 해주고요. 차 원액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천이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차 염료에 실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타래를 두개 준비했는데요. 이 실타래는 하나는 백반으로 하나는 철로 염색해서 두 가지 색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타래를 연결할 때 와이어나 끈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엉키지 않고 염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초염은 15분 동안 따뜻한 물에서 진행해 줍니다. 사이사이 염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염이 다된 실은 꺼내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한번 공기 중에 펼쳐주시고 발색하신 다음에 찬물에 가볍게 헹궈줍니다. 이제 1차 백반 매움을 하겠습니다. 백반을 실 무게의 5% 정도의 양을 넣고 뜨거운 물로 녹여줍니다. 더운 물을 부어서 실이 충분히 잠길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만들어줍니다. 염색된 실을 1차 매염을 하겠습니다. 매염액에 잘 넣어주시고요. 백반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실 깊숙이 백반이 스며들 수 있도록 꼭꼭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15분 동안
백반

1차 매험을 진행합니다. 1차 매험한 실은 꼭 짜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깨끗한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주십니다. 그리고 본염을 준비합니다. 다시 보충된 차 염액에 1차 매험한 실을 넣습니다. 꼭꼭 주물러 주시고요. 본격적인 염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30분 정도 염색해 줍니다. 실 사이사이를 잘 펼쳐서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차 염색하실 때는 차의 종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요. 어떠한 차든 넣으셔도 됩니다. 홍차나 녹차나 다양한 차를 다 넣으시면 되고요. 본염이 끝났습니다. 실을 꺼내서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 줍니다. 자, 2차 매험으로 하나는 백반 매험을 할 거고요. 하나는 철 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반 매험은 그동안 배웠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철 매험하는 것만 이번 시간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 매험을 하려면 전용 그릇과 전용 장갑으로 바꿔주시고요. 먼저 소핑할 물부터 만들어 볼게요. 중성 세제를 2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마구 휘저어서 거품을 만들어 주세요. 철 매험은 뜨거운 상태에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가 중성 세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위에 막이 생겨서 물이 식지 않게 보온을 유지해 줍니다. 자, 소핑액이 만들어졌으면 철 매염액을 만들겠습니다. 철 매염제는 실 무게의 3% 정도의 양으로 녹여주시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야 철 입자가 다 녹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물로 부어서 녹은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철 매염제가 다 녹았으면 전용 그릇에 담고 살며시 부어주세요. 이때 주변에 튀지 않게 조심하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운 물을 부어서 물을 더 보충해 줍니다. 물을 부어주신 후 손으로 젓지 말고 그릇을 돌려서 물과 철 매염이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기름막이 생기면 이제 철 매염을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철 매염할 실을 하나만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넣고 조심조심 주물러 줍니다. 철 매험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안에 맞춰 주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색은 오베자의 색과도 비슷한데요. 오베자에 있었던 탄닌과 마찬가지로 차에도 탄닌 성분이 염색을 하기 때문에 오베자와 비슷한 색을 볼수 있습니다. 철 매염이 끝났으면 꼭 짜주시고요. 바로 수세를 거치지 않고 소핑액으로 들어갑니다. 소핑액에서 남아있는 철 매염제를 떼어주시고요. 잘 세척해 줍니다. 시간은 1분 안에 진행해 주시고요. 실 사이사이에 철 매염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잘 닦아 줍니다. 자, 잘 헹구었으면 건져서 맑은 물에 헹궈 주겠습니다. 비눗 물이 모두 씻기도록 맑은 물에 서너 번 헹궈 주도록 합니다. 맑은 물에 여러 번 세척한 후 실에

0: 색깔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쁜 회색이 나왔네요. 은은한 기품이 있는 회색입니다. 차에 백반매한 것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매험재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얘는 백반으로 염색한 것, 얘는 철로 염색한 것. 참 오묘한 색이지요? 이 실은 잘 말려서 다시 타레로 만들어서 예쁘게 뜨개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색한 천연 염색 제품들은 언제나 중성 세제로 세탁을 해주시고요. 염색할 때처럼 그늘에서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있으니까 삶거나 비벼 빨지 마시고 단독으로 세탁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천연 염색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을 만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천연 염색의 세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강좌를 통해서 자연 속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색들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천연 염색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주였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기본 동사로 입이 트이는 영어,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동사 중에 정말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work라는 동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work 하면, 일하다. 일하다지, work.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신 동사죠? 맞습니다. work은 기본적으로는 일하다의 뜻도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다의 work의 뜻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work 한다고도 해요.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죠. 그래서 my son works very hard 하면 내 아들이, 학교 다니는 아들이라 했을 때 돈을 열심히 벌어. 그게 아니라 그런 뜻도 될 수도 있겠죠. 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 근데 아들이 만약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그러면 my son works very hard. 그럴 때는 work이 공부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work이 일도 되고 공부도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래서 일이든 공부든 간에 본인의 본분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할 때 work란 말을 쓰죠.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맞습니다. 두 번째 뜻이 중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전화기가 잘 안 돼요. 먹통이 돼요. 마우스가 잘 안 돼요. 예? 요즘 뭐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거 많이 또 활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보드가 막안 먹어요, 갑자기 키가. 그죠? 그 다음 TV 리모컨이 잘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기계가 잘안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영어로요? 그냥 broken 뭐 이렇게만 좀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is not working. 내 휴대폰이 일을 안 하네? 내 리모컨이 일을 안 하네? 내 노트북이 일을 안 하네? 거기서는 work이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작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ork은 크게 두 가지로 일하다, 작동하다. 일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큰 프레임을 잡아주시면 현실에서 정말 활용 빈도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 이 작동 쪽의 이 동사가 오히려 일하다 쪽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work도 마찬가지로 뒤에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구동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관용구도 파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예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도 파생돼서 또 다양하게 뻗어나간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하다. 어디에 근무하다. 이쪽부터 이제 좀 예문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어디 회사에 근무하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work 다음에 as이 나올 수도 있고 for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 이제 요 뒤에 친구들 이제 전치사를 부르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work at 회사, work for 회사 하면 어떤 회사에 일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고용돼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임직원으로서. 그렇죠? 자, 그럼 두 가지로 다. 나는 큰 기업에 일한다 그러면 I work at a large company. I work at a large company. 그렇죠? 지금 현재 근무를 한다는 얘기고.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work에다가 ed 붙이면 되죠? I worked at a large company. 그러면 난 예전에 큰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대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work을

한번 바꿔서 ed 붙여서 worked. work은 다행히 규칙 동사에서 ed를 붙입니다. 오케이? 자, as을 붙여도 되고, 그는 전자제품회사 일한다 라면 he works for an electronics company. 여러분이 뭐 회사의 크기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하다 어디 근무하다는 얘기를 회사의 업종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그냥 car company 하면 되고 electronics company, 뭐 chemical company.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성향의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 얘기해주고 그런 회사에 근무했다. large까지 붙일 수 있어요. He works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하면 그분은 굉장히 큰 전자제품 회사에 근무한다. 이렇게. 그래서 work 다음에 for가 나와도 되고 work 다음에 as 나와도 되고 둘다 뭐예요? 어디 어디에 근무하다, 어디 어디에 일을 하다. 현재 그런 일을 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할때 work을 동사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거기 그 다니고 있다 회사에 혹은 과거 시제로 바꾸면 다녔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work을 또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일하다와 더불어서 그냥 누구나 다 일은 합니다. 근데 나 그냥 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 퇴근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지 못 가. 야근을 하면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근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work 한 다음에 좀 늦게까지 한 거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겠죠? 늦게가 뭐예요? 늦게. late. work late. 이렇게도 쓰고 늦게까지 일했다 해서 work until late 이두 가지 다 씁니다. 원어민 사용비는 5대 5예요. 비슷비슷해요. 자, work late, work until late 둘다 됩니다. 아, 나 어젯밤에 야근했잖아. 해볼까요? I had to work late last night.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I have to 가고 I had to work late last night 하면 아, 어제 퇴근을요 거의 10시 넘어서 했어요. I had to work late last night.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가고 until을 붙여서 어제 야근했어? 어제 야근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 Did you have to work until late? work late 해도 되고 work until late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늦게까지 근무를 했어요? 어제 야근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work 자체에다가 late이나 until late을 붙이면 뭐가 된다? 야근이 된다. 그쵸? 근무하다, 일하다에다가 늦게까지 붙여본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붙여볼게요. 일하는 것 쪽에 여러분이 이왕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 쉬지 않고 일하다. work all day. 제가 이걸 예로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응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한달 내내 일했다. work all month.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있었잖아. work all week. 근데 그 뒤에 week나 month가 붙는 경우보다는 하루 종일 우리가 뭐한달 내내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할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면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하루 종일이에요.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했다. 아침부터 work all day. 자, 붙여볼게요. We worked all day today. 오늘 하루 종일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We worked all day today. 자, 그러면 worked 과거죠? All day. 하루 종일 today까지 붙이면 오늘 하루 종일 일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때 이 work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말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프리랜서가 집에서 일한 것도 work가 될수 있겠고 학생이 이 얘기란 뭐예요? 엄마, 나 친구와 오늘 we worked all day today 한 뭐예요? 공부했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we worked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집안일 하거나 김장을 했거나 뭐 그랬다는 얘기 됩니다. 이 work이 비단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어디 뭐 공장에서 근무하거나 뭔가 어떤 특정한 근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다는 의미로 보는데 그 일이 그 사람에 따라 다른 일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학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주부라면 가사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하다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하다 해서 여기 일단 방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작동하다. work은 기계장치에 여러분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일하면 기계장치도 일을 해야 되죠? 기계장치 일하는 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work 다음에 properly라는 부사를 붙여볼게요. 제대로 작동하다. 문장에 넣어보면, Is the microwave working properly? 자, 뭘 데웠는데 안 뜨거워져. 야, 이거 저 전자레인지 되는 거 맞아? 되다인데 여기선 되다의 뜻이 뭐예요? 작동하다죠. 야, 이거 전자레인지 되는 거 맞아? Is the microwave, 전자레인지 microwave working properly? work의 뜻이 뭐예요? 작동하다죠. 야, 이거 왜안 돼? 왜안 뜨거워져? 뭐 해동을 했거나 잘못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work properly가 무슨 뜻? 제대로 작동하냐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work의 뜻이 기계장치의 작동의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장났다 할때 여러분, broken이라든가 이런 out of order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원어민들 사용빈도 1위는 뭐예요? Not work well입니다. 저랑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Not work well.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시계 왜 이래? 시계 약이 없나? My watch is not working well. My watch is not working well. 그러면 시계 이게 자꾸 갔다 안 갔다 하고 좀 문제가 있네.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작동 안 하니 약간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든 기계에 다 쓰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기계 고장 났거나 기계 잘안 되면 is not working well. 그냥 ing로 그냥 형태도 ing로 많이 써요. is not working well. 전화기 왜 이래? My phone is not working well. My phone is not working well. 리모컨은 리모컨이라고 하는 remote라고 그래요. remote control을 줄여서 그냥 remote. The remote is not working well. 이거 왜 이렇게 잘 눌러지냐? 약이 없나? The remote is not working well. 그래서 not work well 자체가 고장이 나서 잘안 되다, 작동을 잘 제대로 잘안 하다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작동 쪽두 가지만, work properly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 not work well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고, 기계장치 작동과 고장에 쓰시고, 자, 관용구와 부동사 확장을 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work 같은 친구가 일하다와 작동하다와 아예 동떨어져서 새로운 세계로도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운동이에요. workout. 들어보셨죠? workout. 이게 뒤에 힘을 준다 했죠? 부동사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need to work out more often. 운동을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운동을 좀더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I need to work out more often. 그럼 운동하다 선생님 exercise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있어요. exercise 해도 돼요. I need to exercise more often 해도 되는데 exercise가 운동하다 할 때도 있지만 이걸 두 단어로 분리해서 하면 workout입니다. 이때 work은 일하다, 작동하다의 뜻이 없고 out이 붙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파생되는 거죠. workout, workout, workout 이렇게요. 그래서 최근에 혈색이 좋아 보여. 살도 많이 빠지고 요즘 운동해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recently? Have you been working out recently? 이건 이제 진행시제인데 최근에 운동을 해 왔냐 그럴 때 Have you been working out recently? Workout 뒤에 대면 줍니다. 최근에 운동해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recently?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상대방이 약간 건강해 보일 때할 법한 그런 질문이긴 해요. 그렇죠? So workout 그런 얘기. 그다음에 work things out 이란 말도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workout은 운동이라면 work things out은 운동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중간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면 사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씁니다. 그래서 workout이 운동의 뜻과 해결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 때.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Let me work things out with him. 내가 그 친구랑 가서 일을 좀 해결할게. things는 그냥 이것저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친구랑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서 뭐가 문제인지 오해 좀 풀고 다 해결할게. Let me work things out with him. work things out. things를 그냥 넣어서 써보세요, 여러분. things. work things out. 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도 do you think you can work things out? do you think you can work things out? 세 가지를 그냥 덩어리를 써보세요. work things out. things는 상황, 문제 이런 뜻이에요. things s를 붙입니다. 그러면 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와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지? Do you think you can work things out? 이렇게 workout이 운동이지만, work things out 하면 운동과 관련 없이 문제 해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work도 뒤에 out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다양한 구동사와 관용구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확장성 표현들은 이제 앞으로 영어를 꾸준히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다, 작동하다, 그 밖에 구동사라든가 관용구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work 동사들 여러분이 아주 훌륭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의 기본 동사들은 원래의 뜻과 2차적인 파생, 그 다음에 3차적인 파생, 그 밖에 활용을 잘만 이해하면 훨씬 더 영어를 접할 때 문해력도 올라가고요. 여러분이 영어를 말을 하거나 쓰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 동사 앞으로 나올 때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문장에서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방송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또 그런 방송이나 그런 콘텐츠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현석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선을.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2: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1: 어둡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3: 그래, 그렇지.
1: 나는 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4: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5: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좀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6: 정보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7: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8: 아니.
7: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9: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됐어요.
7: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9: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10: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11: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2: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3: 막차까지 살아야지.
12: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것이 내용이 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0: 답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1: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2: 봐도 갈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3: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4: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3: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0: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에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잡는다든지 발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정교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 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둔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둔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둔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둔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중둔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둔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측면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자, 10번만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면 중둔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리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중둔근이 하는 운동을 몸통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몸통도 완전히 고정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뱉어지면서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리가 앞쪽으로 가면 중둔근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측면보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엉덩이가 좀 뻐근해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시는 크램쉘 조개가 이렇게 벌렸다 모아지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중둔근의 운동입니다.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고요. 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대략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위쪽으로 벌려주면서 중둔근이 자극받을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할 때 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최대한 높게 벌리되 골반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쭉 쥐어짜는 느낌을 갖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운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루프밴드라고 해서 허벅지에 밴드를 동그랗게 걸고 하시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하는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둔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요. 자, 오른쪽 무릎을 측면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손에 위치한 여기가 발달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중둔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항상 고정하는 것과 몸통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려서 근육에 자극이 생기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90도를 위치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 몸의 일직선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정과 수평이 된 상태로 최대한 올려서 엉덩이의 후면부가 자극받으면 좋고요. 아까 중둔근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몸통은 호흡으로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발달됩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최대한 더 높게 올려볼게요. 엉덩이 떨리는 느낌 보이시죠? 중량을 꼭 많이 준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동작을 했을 때 운동이 잘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후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있는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서
압박과 전단력이 생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또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중둔근의 약화는 보행 시 골반이 흔들리게 되며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요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에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달리기 시 오른발이 착지될 때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고관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아마도 중둔근이 약화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축구, 농구, 골프를 치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다면 이 중둔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이라고 손상이 생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의 약화는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과부하로 인해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릎의 이 전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할때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의 뒤쪽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둔근의 약화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충격 흡수를 엉덩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커집니다. 만약에 제가 점프를 했다 착지를 했을 때 엉덩이로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전방으로 쏠리게 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엉덩이의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여성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좋냐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 무릎이 발등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앉아야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쓰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데드리프트를 잘 했을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요. 지금 저도 허리 등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추에 또는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전혀 자극이 오지 않고요. 좋은 데드리프트는 측면에서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나와 내 엉덩이의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이 부수적으로 발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동작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부상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둔근 또는 중둔근, 소둔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시는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발을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둘, 높게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높이인데요. 왼쪽 무릎

무릎과 왼쪽 골반이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엉덩이가 높이 올라와서 무릎과 어깨에 직선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도 강력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가 잘 된다면 다음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45도로 펼쳐주시고요. 발 위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발바닥에 올라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10번만 해보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목이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허벅지 뒤를 잡고 했던 운동처럼 무릎과 어깨 사이에 엉덩이가 올라오는 정도까지 높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못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숫자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 또는 근력이 많이 만들어진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둔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쏘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닫습니다. 무릎을 닫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닫고 무릎 다섯 개 닫고 그리고 발끝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둔근, 중둔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둔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둔근과 중둔근이 대둔근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체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 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시절에 유리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러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쉴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 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바를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 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 보실게요.

다음은 애플립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자, 네.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대로 쭉 뻗어서 발끝부터 손끝.

0: 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1: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2: 오마르드.
1: 아이고. 세상이 모든.
3: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3: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때문에 이은 것 같습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런 거
4: 공부하면서 혼나셨대요.
5: 여기가 어디야? 흙 냄새.
2: 이런 공간이 있었어?
5: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6: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7: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5: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0: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8: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9: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0: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자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0: 네? 아, 완전 간단하네.
10: 희망이 막 넘치네요.
0: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던가요?
9: 일단은 저는
0: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죠.
1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0: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호불호와 팩트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0: 반짝반짝.

0: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1: 맞아.
2: 고마워. 내가 패티보다 낫지. 어?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0: 저기 얘들아.
2: 어?
0: 이제 축구하러 갈까?
2: 그래.
1: 재밌겠다.
2: 오, 좋아.
3: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2: 아자자. 어림없지. 야.
1: 뽀로로. 여기야 여기.
2: 혼자 할 수 있어.
1: 여기라니까.
0: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야호! 와! 내가 할게.
1: 난 같은 편인데.
0: 거기서.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히어야, 가자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0: 계속 저러네.
3: 끝이 안 나겠어.
4: 아, 좋은 생각 있어.
0: 뭔데?
4: 모여봐. 이게.
0: 뭐야? 돌려줘.
2: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4: 응. 대결로 정하자. 어때?
0: 대결? 어떻게 해?
3: 우리가 준비해 줄게.
0: 좋아.
1: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0: 루피!
5: 들어와.
0: 안녕.
2: 딱 맞춰 왔네.
0: 뭘 하면 돼?
2: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0: 뭐? 그건 요리잖아.
6: 맞아.
2: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걸.
0: 그래?
2: 그렇다니까.
0: 알았어. 해볼게.
2: 그럼 준비. 야.
0: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더 빠르네.
1: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3: 이번엔 장작 패기야.
0: 뭐? 운동이 아니잖아.
3: 그렇지 않아. 장작을 패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0: 맞아. 그런가?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 응.
3: 그럼 시작!
0: 흐! 흐! 짝! 흐! 흐!

0: 될 리가 없지. 패티 대단해. 야! 야! 말도 안 돼. 내가 더 많지. 뽀로로가 이겼어.
1: 크랑크랑.
2: 축하해.

0: 우리 왔어.
1: 어서 와.
0: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1: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0: 뭐? 그게 대결이라고?
1: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0: 알았어. 일단 해볼게. 뭐부터 하면 돼?
1: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0: 알았어. 가져왔어. 나도.
1: 드라이브도 좀 주고.
0: 알았어.
1: 이것 좀 잡아봐.
0: 이렇게?
1: 저것 지워주고.
0: 응. 또 뭐 하면 돼?
2: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애기를 도왔어요.
1: 완성!
3: 애기, 누가 이겼어?
0: 나지.
1: 그게 잘 모르겠는데.
3: 뭐? 빨리 정해줘.
1: 아이, 그럼 물 좀 가져다 줄래?
3: 물?
0: 어? 자, 여기.
1: 좋아,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0: 아자,
3: 그런 게 어딨어.
0: 역시 내가 낫다니까.
1: 잠깐, 아직 하나도 남았어.
3: 뭐,
0: 정말?
1: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0: 그 정도야 쉽지.

0: 어쩌지?
1: 얘들아.
0: 어?
1: 잘 왔어.
0: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어? 파티?
2: 크랑크랑. 어서 와.
0: 이게 다 뭐야?
1: 다 너희가 한 거야.
0: 우리가? 왜?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3: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4: 우와. 그럼 저건?
2: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잡아. 어? 나 고마워.
5: 고마워.
1: 나도 고마워.
0: 정말 멋져.
4: 아니야.
0: 우리가 뭘.
3: 자, 그럼 이제 먹을까?
5: 좋아.
0: 우와, 맛있다. 정말.
6: 그러면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0: 당연히 나지.
7: 아니야, 나라고.
0: 나라니까. 나야.
8: 또 저런다.
9: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0: 섹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비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0: 우리도 이 오토바이 타보면 안 돼? 제발 부릉부릉 씽씽 달리고 싶단 말이야.
1: Yeah!

출발 준비 다 됐어요. 이번엔 내가 선장이야. 준비됐지, 선한 친구? 배를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

0: 이러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우린 진짜 마법사들이야. 12달의 마법사들. 그 마법 지팡이는 날씨를 다스릴 때 쓰는 거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1: 그치만 12월 할머니, 벌써 다 얼려놔서 심심해요. 이런...

0: 너희 형 이월은 늘 얌전히 지내잖니. 내일은 그 마법 지팡이 이월한테 넘겨라. 그럼 난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얼음 좀 넣어줄래?
1: 그 얌전히 지내잖니.

0: 알게 뭐야?
1: 일어나! 나 여기 있었구나!
0: 마셔!
1: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돌래? 완전 빠르고 신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말이야. 응?
0: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1: 그럼 우리 경주할까?
0: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0: 얌전히 있어요. 지팡이로 장난 안 치고요.
1: 그래, 그래. 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 맞아, 나도 별로야.
0: 내 지팡이! 어? 지팡이가 안 보여. 일단 진정해봐.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0: 들고 있는 거가 맛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1: 아이스크림이지. 자, 한번 먹어볼래?
0: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겨자를 좀 넣어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꿀도 듬뿍 뿌리고요. 자, 얼른 찾아보자. 알았지?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2: 글쎄,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어디 있는데?
0: 혹시 저기? 여기?

0: 이렇게 됐어.
1: 어? 우와, 왜?
0: 또 그래.
1: 아마 꼬리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이번엔 이 열매를.

0: 좋지 마셔.
1: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지. 12월 할머니! 이거라!
2: 어? 우리 불렀어?
0: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1: 오, 정말 축하해! 이제 2월 차례야! 거의...
0: 날씨 잘 다스리고 얌전히 지내야 해.
3: 사방이 눈뭉치에 얼음투성인데 아이스크림이 안 만들어지진 뭐니.

0: 있었구나.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약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방금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털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탈모치 세 개.
3: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어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털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털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치는 간지럼 안 타지렁.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6: 어떻게?
5: 내가 보여줄게. 1, 2랑 6.
4: 1 더하기 6은 바로
5: 7. 이제 좀 살겠다.
1: 나도!
2: 나도! 나도! 나도!
5: 2랑 5.
1: 2
4: 더하기 5는
1: 바로
5: 7. 이제 살겠네. 3, 2랑 4.
3: 더하기 4는 바로
5: 다들 웃음 멈춤. 우린 정말 행운이야. 이제 어떡하지? 파이!
7: 걱정하지 마. 옥토블럭이 있잖아.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질간질. 더 간지러워.
8: 치만세, 팔만세, 고수만세.
9: Into yellow things
10: and red things.
11: A sorting game.
10: But where are we going to put the things we've sorted?
9: A train with two wagons.
10: That will help us. go in the red wagon.
9: And the yellow things can go in the yellow one.
10: It's the Sorting Express! This lolly is red.
9: And this umbrella is yellow.
10: Red lolly!
8: Yellow lolly!
10: Red lolly!
8: Lello yolly! I mean yellow lolly!
10: Red brolly!
8: Yellow brolly!
10: Ha! We did it! Everything's sorted into two colours!
6: Red and yellow!
10: Let's drop this stuff off and then look for more things to sort!
6: All aboard the Sorting Express! Choo-choo!
9: What are you doing?
12: Black and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u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10: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12: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6: Let's get sorting!
12: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9: This scooter is dark blue.
10: Three blue cars. But which one's the bright one? This one's light blue. And this is dark blue. So this one's bright blue.
12: Huh. We've sorted everything into three types of blue.
6: Light, bright,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아,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우리가 죽었고 천하 무조 최강 캠입니다. 천하 무조 최강 캠이 쉽니까 안 쉽니까?
1: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0: 힘들 때 집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우리 동료 개미들을 생각합니다. 최강 캠이 전진 앞으로
1: 앞으로 영창
2: 비행기 언젠간 꼭 타고 말 거야.

0: 이거 봐라. 나 색종이로 배 잡았다.
1: 우와! 종이배 너무 귀엽다. 뽀뽀! 종이배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개미!
0: 개미!
1: 어? 개미가 여기 왜 왔지?
2: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0: 사람은 여기서 문자
1: 꼭 풀고 말 거야. 아싸.
0: 개콩이가 좋아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트 형제, 2번 라디오 형제, 3번 라면 형제.
2: 정답! 정답은 3번 라면 형제! 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너무 먹고 싶다.
3: 우와, 나도 같이 먹자. 우리는
1: 라면 형제.
4: 정답. 나 이거 책에서 봤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라이트 형제.
0: 오, 딩동댕 정답.
5: 우와. 라이트 형제?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6: 친구들!
7: 안녕!
6: 우리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1: 라이트 형제!
7: 우와!
1: 우와!
5: 내가 라이트 형제를 만나다니, 아, 몰라, 아, 부끄러워.
7: 아유, 개콩이, 왜 숨어? 우리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6: 맞아, 우리도 개콩이 너처럼 파란 하늘을 활활 날고 싶었어.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비행기를 만든 거야.

0: 우리가 꿈을 이룬 것처럼 개콩이 너도 비행기 타는 꿈 꼭 이루길 바래.
1: 그럴 수 있겠죠?
2: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예? 문제? 문제 저거 내 건데.
4: 딩딩아, 오늘은 라이트 형제한테 양보하자.
3: 알았어, 알았어.
2: 자, 그럼 문제 낸다. 개콩이가 비행기를 타려면
0: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공항, 2번 공장, 3번 공원.
2: 이 중 비행기를 타려면 가야 하는 곳은?
5: 정답!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2: 딩동댕 정답! 우와!
1: 좋았어! 그럼 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볼게! 고마워 라이트 형제!
0: 천만에!
2: 개콩이의 첫 비행을 응원해!
3: 우와! 자자! 그럼 우리는 개콩이가 무사히 비행기를 타길 응원하면서
6: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자고! 동동이!
7: 댕댕이가 함께하는 떴다떴다 비행기 퀴즈!
6: 잘 보고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가는지 세어보는 거야. 준비 시작!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0: 모두 세대.
1: 이번에도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대!
0: 이번에는 비행기가 몇 대? 와! 순식간에 날아갔어! 모두 몇 대였지?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대!
2: 우와! 개콩이는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겠지? 아니... 나 여기 있어.
1: 개콩이너? 왜? 왜 비행기 못 탄 거야?
2: 그게... 내가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는데 난 저런 거 없는데. 비행기 못 탔어.
1: 에이,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슬쩍 비행기 타지 그랬어.
0: 아, 그래도 그럼 안 되지. 하, 개콩이가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어디 없나?
3: 그러게. 그런 비행기가 있다.
1: 어디 있어?
3: 아이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줄 거야. 바로 우리 지아가.
4: 내가?
3: 슝슝슝슝 짜자잔. 이렇게 색종이로 멋지게 배 만들었잖아. 비행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0: 아하.
1: 그래. 종이 비행기!
2: 우와! 그래! 종이 비행기면 내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어!
4: 지아야, 부탁해.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만들어줄게.

0: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란 종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전 노란 비행기 탑니다!
2: 자자,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탑승 전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할게요.
1: 네!
2: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됐습니다. 안전히 탑승하세요.
1: 네!
3: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1: 네, 나뭇잎 티켓이요.
3: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1: 네! 이제 비행기 타볼까? 자! 야호!
4: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 목적지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매우 화창하여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1: 그럼 비행기 출발!

0: 개콩이 타고 여행 재밌게.
1: 개콩이
2: 파티.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3: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3: 야,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0: 영혼 좀 담아줄래? 와,
5: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5: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6: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동글동글해.
3: 이거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으면
3: 신기하다.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요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표정으로 말해요.
4: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5: 좋아, 준비됐지?
6: 하나, 둘, 셋!
4: 하나도 안 웃기거든.
5: 이래도?
3: 웃었다!
4: 아, 아니거든?
3: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4: 너무 웃겨!
7: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8: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7: 네?
8: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0: 너무 신나.
1: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 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0: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대왕님!
4: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4: 지금 알 수 있는 건 ㅅ과 ㅅ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6: 아이야.
5: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6: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7: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8: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ㅅ과 ㅈ이 들어가잖아.
7: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5: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5: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5: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2: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6: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2: 웃겨? 한번 찍어볼까?
5: 웃긴 마음 팩트!
1: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0: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1: 개벽 화가 난다.
0: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2: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0: 어쩌지?
4: 개벽, 한글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0: 죄송해요.
5: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부메랑 야! 하! 하!
1: 오! 오! 잡았다!
2: 천지곤! 파!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1: 천지 너! 천지! 훗!
3: 어떻게 다 부서졌어?
4: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3: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4: 오이? 정말?
3: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5, 고, 치읓, 이, 치. 이긋,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4: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3: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햇뜻.
3: 와, 된다, 돼. 와.
4: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3: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4: 와.
2: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4: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2: 어서 사진기를.
6: 그만둬!
7: 용맹 치료! 지진!
2: 아이야!
3: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8: 한번 찍어보자!
5: 무서운 마음? 획득!
9: 무서운 마음?
8: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4: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2: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10: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5: 당연하지.
10: 그럼.
0: 요는 내가 쓸게. 하! 부메랑으로 요! 하! 하!
10: 너는 내가 쓸게. 끝!

0: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룰을 만나 퓨!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정! 퓨! 정!
2: 탈비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4: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3: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표정!
3: 표정!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2: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2: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기가 빌더 집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풍선이 빵!
4: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5: 자.
6: 조심했어야지.
4: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6: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와, 윤선님 진짜 멋져. 최고, 최고.
7: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8: 천지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7: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어허.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헛! 쌍디읍 아, 이응, 빵, 빵!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휴과 시옷, 천지. 휴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10: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8: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11: 네, 네, 대왕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2: 자마, 모마.
10: 무슨 일 있어?
4: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6: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4: 풍선?
10: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12: 빵!
10: 어? 어? 빵?
6: 맛있는 빵?
10: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3: 알았어.
12: 헛!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10: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2: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6: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12: 와, 빵!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3: 와, 내 풍선!
3: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4: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6: 그러자.

0: 어서 글자를 찾자.
1: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0: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풍선이야.
0: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2: 풍선 글자는 못 찾을 걸.
3: 천지.
2: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4: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 빠지다!
5: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4: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0: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5: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짓!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형사!
2: 어? 이!
1: 야! 오!
3: 아이아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아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아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아!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비읍, 오, 리을, 불!
6: 기듯, 아, 다! 불다!
3: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7: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8: 어? 나, 한글!
3: 우와, 어는 내가 쓸게.
2: 흥!
3: 쭈욱! 욕망치로, 우! 흥! 쭈욱! 욕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비,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응을 만나, 선!

0: 하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우와! 풍선이 날아간다! 우와! 멋지다!
2: 풍선이 하늘까지 올라가!
3: 풍선이 올라가!
4: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1: 빵!
4: 풍선이 터질 때도
1: 빵!
4: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1: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4: 그래 그래, 어서 먹자. 후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1: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0: 봄 모자 만들기.
3: 화창한 봄날 아침입니다.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어요.
4: 아, 봄이 되니까 정말 기분 좋다. 추운 겨울이 가고 꽃들이 활짝 피잖아. 게다가
5: 초콜릿 달걀!
6: 네!
4: 그래, 맞아, 부활절. 그러니까 봄이 온 기념으로 우리 예쁜 봄보닛 하나씩 만들어볼까?
0: 보닛이 뭐예요?
4: 보닛은 아주 예쁜 모자란다.
0: 너무 좋아요! 수지, 레베카랑 같이 만들어도 돼요?
4: 물론이지. 장식은 아무거나 다 되니까 너희 마음에 쏙 드는 걸로 꾸며보렴. 다 만들면 봄보니 패션쇼를 열고 자랑을 해볼 거야.
3: 페파랑 수지가 봄보닛을 만들러 레베카 집에 왔어요.
5: 안녕, 페파.
7: 안녕. 아줌마가 본인 만드는 거 도와줄까?
5: 안 돼요, 엄마. 우리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야 해요.
7: 어, 그렇구나. 내가 괜히 참견했네.
0: 내 본인 보면 다 이럴걸. 와, 선생님 것처럼 예쁘다. 내 본인 보면 다 놀랄걸. 어, 저거 진짠가?
3: 팔기랑 판도라 캔디도 벌써 봄보닛을 만들고 있어요.
8: 난 큰 물고기 만들 거야.
9: 난 무지개를 만들 거야.
0: 나도 무지개 만들려고 했는데.
9: 안 돼.
0: 이거 뭔데 안 된대.
10: 아니, 너희들 왜 싸우니?
0: 나도 패기처럼 무지개 보닛 만들 거예요.
9: 안 돼.
10: 아, 잠깐. 둘 다 무지개 만들면 되잖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쌍무지개니까.
6: 쌍무지개래.
10: 아, 살았다.
3: 카드로 프레디 데니는 밖에서 보닛을 만들고 있어요.

0: 난 로봇이니까 눈을 닫아야지.
1: 오, 나도 해야지.
0: 난 여기 반짝이는 거 하나 붙여야지.
1: 오, 나도 해야지.
0: 페드로, 너 지금 뭐 만드는 거야?
1: 어, 나도 잘 몰라.
2: 얘들아, 잘 놀고 있니?
0: 아니요, 엄마. 우린 본인 만드는 건데요.
3: 오, 아빠가 좀 도와줄까?
0: 아니요, 아빠.
3: 아, 그럼 우린 나중에 올게.
0: 어, 이것만 좀 떼주실래요?
2: 어, 물론이지.
0: 어우, 난 몰라.
4: 파파가 물감을 너무 많이 섞어버렸네요.
0: 어떻게 다 망쳤어?
2: 왜? 뭐가 잘못됐니, 페파?
0: 저 꽃 그리다 망쳤어요, 아줌마.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큰 갈색... 와! 아니에요.
4: 봄 보닛 패션쇼가 열리는 날에
5: 많이 보고 싶네요.
6: 지금부터 봄 보닛 패션쇼를 시작합니다. 반주 부탁해요. 캔디는 물고기 보닛을 만들었어요. 캔디는 물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레베카는 뒤집은 당근 보닛 같은데요?
0: 네, 전 당근 좋아요.
6: 수지는 진짜 꽃밭 같은 보닛을 쓰고 있네요. 잠깐, 진짜 꽃 아니야?
0: 초콜릿!
6: 프레디는 커다란 초콜릿 달걀 보닛을 만들었어요.
2: 오, 맛있겠다.
6: 페드로 보닛은 뭐라고 해야 할지.
1: 그냥 이것저것 다 섞은 보닛이요.
6: 그렇구나. 애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테디랑 판도라는 똑같은 무지개 모양.
7: 쌍이요.
6: 아, 네, 맞다. 쌍무지개네요.
3: 오늘도 잘 넘겼네.
6: 그리고 페파가 만든 보닛은 그러니까
0: 원래 꽃이었는데 물감이 다 섞여서 갈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첨벙첨벙 진흙탕을 만들었어요.
6: 재치 있게 잘 바꿨네, 페파.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
8: 만세!
4: 페파는 봄맞이 보닛이 좋았어요. 봄맞이 보닛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막대기, 방울, 리본, 충!
4: 페파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9: 아버지!
10: 안녕, 얘들아.
11: 재밌게 놀아라.
9: 아빠, 안녕!
0: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10: 친구들이랑 저기 마당에 계시지.
0: 할머니!
2: 우리 예쁜 손주들 왔네.
0: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2: 옛날 사람들이 추던 춤을 추러 모였단다. 자, 너희들 옷도 있으니까 입어볼래?
0: 예쁘다.
10: 할머니가 머리 쓰네. 근데 알지? 이건 다 핑계고 원래 목적은 차 마시며 수다 떨기라는 거.
2: 차 마시게 다 오세요.
10: 아, 네. 고맙습니다. 봤지?
2: 핑계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12: 아직 다 안 왔어요. 다 모이면 출 거예요.
2: 그동안 우린 페파랑 조지한테 밴드분들 소개할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8: 안녕, 페파랑 조지.
0: 이따가 옛날 음악 연주하러 모인 거예요?
13: 맞아. 내가 맡은 악기는 페니비슬이야.
14: 아저씨는 튜바를 맡았단다.
2: 아줌마는 이 탬버린을 맡았고.
4: 조지가 탬버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2: 아유, 우리 조지도 탬버린 쳐보고 싶은가 보네.
9: 네.
2: 페파도 뭐 하나 연주해볼래?
0: 아니요, 전 됐어요. 전 춤을 출 거예요.
2: 네, 여보세요? 아유, 저런, 그랬어요? 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코뿔소 아저씨인데요. 오늘 못 오신대요.
10: 이런. 그럼 춤을 출 어른이 한 명 비는데요?
2: 지금 어디 가서 한 명을 더 구해오죠?
0: 여기요, 여기요.
10: 뭐라고?
0: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10: 아니, 나는 그게...
2: 그럼 되겠다.
0: 제발요, 할아버지 해줘. 주세요.
2: 자, 여기 모자랑 리본이요.
10: 모자에 리본은 왜 단 거죠?
2: 당연히 흔들리라고 단 거죠.
12: 여기 신발도 있어요.
10: 신발에 방울이 달렸네요.
12: 네,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10: 여기 손수건도 받으세요. 물론 손수건은 흔들라고 주는 거겠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14: 흔들어도 좋고 콕 풀 때 써도 아주 아주 좋아요.
2: 됐다.
0: 와, 이제 춤추셔도 되겠다.
10: 근데 난 이 춤 어떻게 추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14: 괜찮아, 금방 배워.
0: 할머니, 근데 저는 뭘 하면 돼요?
2: 페파, 너한테는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길게. 우리 팀 마스코트가 되는 거야.
0: 그게 뭐예요?
2: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지.
0: 저도 춤춰요?
2: 당연하지. 신나게 막 뛰어도 돼.
0: 네, 좋아요. 할게요.
14: 합니다.
8: 네.
0: 조지, 난 마스코트야.
14: 왼쪽으로 콩!

0: 이거 꽤 재밌네. 다 끝났으니 이제 차나 한잔 하시죠.
1: 춤추다 말고 뭔 소리예요? 방금 한 건 몸풀기인데.
0: 뭐라고요? 하지만
1: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2: 맞아. 이번에는 막대기를 들고.
1: 그리고 페파, 너는 막대기를 언제 칠지 신호하는 마스코트야.
3: 네, 할머니. 해볼게요.
1: 모두 준비됐나요?
3: 네. 네.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옥스포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책들을 옮겨줘서 고마워, 로이드. 시간 내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덕분에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 행사가 가능해졌어.
1: 시민 모두가 같은 책 읽는 행사? 나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재밌게 해.
0: 그럴게. 아우, 정말 기대된다.

0: 둘러보자. 뭐, 뭐냐? 쓰레기, 쓰레기. 뭐? 책!
1: 오, 아하,
0: 아하, 아하, 책, 책. 쓰레기,
1: 책.
0: 쓰레기,
1: 책.
0: 책, 쓰레기 아니야.

0: 책을 구해라.
1: 책을 구해라.
2: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착하면 저기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0: 출동 준비! 저기 바보랑 이지야! 안녕!
1: 메카필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니까 노란 책들을 바로 여기 쌓아뒀는데 몽땅 사라졌어!
0: 책이 없으면 오늘 프리티빅 독서의 날인데 애들이 책을 못 읽고!
2: 우리가 그 책들을 못 찾으면 아이들이 책을 못 읽을 거라고!
3: 아우, 이런!
0: 어떤 상황인지 알지?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이얍!
0: 좋아, 메카들! 없어진 책들을 제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책 읽기를 하게 하자!
2: 이럴 때 필요한 장치가 나한테 있잖아! 바로 굴러라 눈동자! 자동차! 자동차! 엄청 큰 쿠키! 잠깐! 보여! 노란 책이야! 저쪽으로 갔어!
1: 그 책들이 분명해!
0: 우리한테 맡겨요! 메카들, 저 책들을 쫓아가보자! 제트기!
2: 스프링 부츠!
3: 롤러벤치! 와하하!
2: 어디에도 책이 보이질 않네. 어디로 갔지?
0: 흩어져서 찾자. 소방서에서 다시 만나.
2: 알았어.
0: 책들아, 책들아. 안 보이네.
2: 여기도 없어. 오, 엄청 큰 쿠키를 찾았네.
3: 책을 찾아야 해. 책?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메카일머 보이질 않아. 하지만 메카일머는 이런 상황에서도 볼 방법이 있지. 고! 메카 자이언타! 메카일머, 이제 훨씬 잘 보인다.
4: 안녕, 메카일머.
3: 안녕하세요.
5: 책을 구해라.
2: 책들아, 어디 있니?
5: 위로 멈춰 아냐
2: 오, 너 메카 자이언트가 됐구나.
3: 아, 근데 큰 건 도움이 안 돼. 메카 자이언트 엘모도 노란 책을 찾지 못했어.
0: 나도 그래.
2: 아, 쿠키 가게에도 책은 없었어.
3: 근데 아직 도시 전체를 찾아보진 못했잖아? 저기, 저거 노란 책들 아니야?
5: 책.
0: 그래, 맞아! 메카들, 가보자!
5: 책.
0: 책. 쟤네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개들이야?
3: 와, 쟤는 화성인들이잖아!
2: 저기 메카엘모! 쿠키 타이머 거의 다 됐어. 곧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3: 쉬, 화성인들이 네 목소리를 듣겠어. 이란.
0: 와. 놀라지 마. 우린 너의 친구야. 봐.
3: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엘머는?
2: 시간 다 됐어.
4: 와.
3: 화성인들이 그 책을 갖고 있어.
2: 화성인들?
3: 그래, 쿠키. 화성인들, 어서 가보자.
2: 아, 뭐야.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하나.
0: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겠다.
2: 그래,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안녕.
0: 화성인들이 전부 설명해줬어.
4: 아하, 얍얍얍얍얍얍.

0: 언제까지 전부 갖다 줄 수 있니?
1: 어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가져와야겠어요. 리카네! 여기 있는 나머지 책들도 12시까지 전부 도서관으로 옮겨야 돼.
2: 서둘러야겠다.
3: 우리가 메칼 자이언트가 되면 되잖아. 아, 메칼모가 아까 자이언트 파워를 다 써버렸지? 아이코.
1: 상자에 넣으면 내가 날아서 옮길 수 있어.
2: 그럼 먼저 상자를 가져와야지. 책을 상자에 넣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뭔가 더 좋은 방법 없나? 어?
4: 잘 잡았다, 와.
3: 우와, 판자가 기울면서 테이프를 날려보냈어.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 얘들아, 우린 저 책들을 도서관까지 옮겨야 해. 여기서부터 저 아래로. 이럴 경우 지렛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지렛대란 아주 간단한 장치로 한쪽을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위쪽으로 올라가. 이때 엄청나게 세게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에 있는 물건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거야.
2: 그럼 책을 이쪽에 올려놓고 반대쪽을 세게 누르면 저쪽으로 날아가겠네. 어서 시험해보자. 이 계획 잘 될 것 같아.
3: 그럼 어떻게 해야 책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멀리 도서관까지 가게.
2: 오, 내가 더 세게 치면 어떨까? 있잖아. 나와라, 망치손!
3: 메카이머도 도울게. 이렇게 방향을 도서관 쪽으로 틀어서.
1: 어서 시험해보자. 세게 치는데 너무 세게는 안 돼. 도서관을 지나치면 안 되니까.
2: 그럼 간다, 메카에비. 이어! 우와, 책이 도서관으로 갔어. 성공이야.
1: 됐어요. 우리가 책을 빨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지렛대요.
5: 서둘러줘. 아이들이 독서 행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 12시에 시작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1: 시간이 없어.
2: 시간 없대. 지금 날려야 해. 당장.
3: 그래, 지금 알아.

0: 책!
1: 이제 더 없어. 책들을 다 날려보냈어.
0: 좋았어.
2: 예, 아하.
0: 우리가 해냈어. 이런, 뭔가 잘못됐나 봐.
3: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없어요. 흥.
0: 이지만 책을 못 받았어. 근데 남은 책이 없잖아.
2: 책, 책, 책을 찾아. 오,
1: 책 형은 더 있었어.
0: 잘했어. 이 책은 이 집도.
1: 책마다 이지.
4: 지렛대를 만들어서 책들을 날려보내 도서관에 가져왔고 제 시간에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됐어.
5: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책 읽자.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프리티 빅 독서의 날을 살렸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니?
4: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5: 책들을 구해준 데 대한 선물로 너희의 도서 대출증을 만들었어. 언제든지 꼭 다시 놀러오렴.
2: 오, 책. 안녕.
6: 안녕.

0: 수동.
1: 잘 돌아가고 있네. 이제 슬라임을 내보낼 시간. 어? 그 많던 슬라임이 어디로 갔지? 어, 이런.

0: 오늘 프리티 빅시티는 슬라임 천지래. 아주 끈끈해. 메카빌더, 슬라임 공장에서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뿜어대고 있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건데 엄청 끈끈한 슬라임에 달라붙지 않고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1: 어, 메카 자이언트 일모가 할 수 있어요.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1: 저 메카 자이언트!
0: 엘모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이 메카 엘모만 믿어? 이 스위치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여요.
0: 그럼 비상용 지렛대를 써봐.
1: 비상용 지렛대라고요? 됐어요.
0: 성공했구나. 고마워.
2: 엄청 끈끈한 슬라임 발사기가 멈췄어. 와, 끈끈한 슬라임 발음부터 어렵네.
1: 어, 이런, 저기 봐. 사람들이 슬라임에 달라붙었어.
2: 정말 큰일이네. 할머니도 우리도 붙었어. 우리가 구해야 해.
0: 아, 시간 다 됐다, 메카 엘모.
2: 자, 그럼 메카들 출동하자.
1: 조심해. 슬라임 밟으면 안 되니까.
2: 우와, 사방에 슬라임이 널렸어. 준비됐지, 메카들? 먼저 친구들부터 구하자.
3: 오, 세상에.
4: 얘들아!
2: 그 다음 슬라임들을 없애야 해. 또 무언가가 달라붙기 전에. 아, 저렇게 말이야.
4: 도와줘, 메카빌더! 내 쿠키 트럭이 붙었어!
0: 우리가 구하러 갈게, 쿠키들아! 아니, 마위 말이야.
1: 메카에비? 메카쿠키 몬스터? 흩어져서 다니면서 붙은 사람들 떼어주면 훨씬 빠를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난 스카이 콩콩을 맡을게. 메카 엘모는 쇼핑카트를 맡아. 메카 쿠키 몬스터는 뭘 맡냐 하면
0: 쿠키 트럭이라고 해줘. 제발 쿠키 트럭.
2: 쿠키 트럭이야.
0: 좋았어.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2: 계획하고

0: 내가 간다! 어, 이런.
1: 도와드려요. 메카앱이 와줘서 다행이구나. 슬라임 때문에 콩콩 뛸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떼어드릴게요. 아, 가장 좋은 방법은 똑바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험해볼게요. 성공이에요! 고맙다!
0: 야, 에이, 왼발 드디어 때렸다. 오른발은 아직 붙어있지만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안 돼.
2: 손이 닿질 않아요. 이 슬라임 때문이에요. 하지만 메카엘모에게 도움될 도구가 있어요. 바로 갈갈이죠. 어, 아니죠? 아, 잠깐만, 안에 있어요? 나왔어요! 짜잔! 튼튼한 갈고리! 이 쇼핑카트가 아주 제대로 붙었네요. 휴, 당기는 건 안 되겠어요. 메카엘모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0: 도와줄게. 방금 할머니의 스카이 콩콩을 똑바로 들어올려서 떼어냈거든. 또 그렇게 해보자. 가츠가 너무 무거워요.
1: 미안해. 수박을 싸게 팔길래 많이 샀거든.
2: 이번엔 같이 들어보자. 맥클모가 도와줄게. 내 갈고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처럼 써보는 거야.
0: 오, 좋아.
2: 됐어. 셋을 당겨. 하나, 둘, 셋.
0: 성공이야. 가트를 떼어냈다.
1: 예. 고마워, 메카빌더.
0: 별 말씀해요, 우리. 스카이 콩콩과 쇼핑 카트는 슬라임에서 떼어냈어. 쿠키가 쿠키 트럭을 떼어냈나 가보자.
3: 나도 붙어줘.
0: 내가 널 들어올려서 떼어내볼게.
2: 그래, 들어올리니까 잘 떼어줬어.
0: 준비됐어?
3: 준비됐어.
0: 시작한다.
2: 성공이야, 성공.
3: 나 떨어졌다. 예헤. 자, 이제 저 쿠키 트럭 떼어주러 가자.
0: 잠깐, 메카 쿠키 몬스터.
3: 오, 그래, 받아. 고마워.
0: 내가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올리고, 엘모, 너는 네 갈고리와 밧줄로 트럭의 뒷부분을 들어봐.
3: 그리고 나는 갈고리와 밧줄에 들어올리는 힘을 더할게.
2: 튼튼한 갈고리!
0: 야! 다 같이 당겨!
4: 움직이고 있어!
3: 움직인다! 점점! 보완돼! 고맙긴 뭘.
0: 범퍼는 미안하게 됐어요, 바윈.
4: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3: 하지만 실패했어. 트럭이 너무 무거워.
2: 트럭을 똑바로 들어올리는 건 저 슬라임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3: 맞아, 저것도 힘들었지. 네가 옆에 걸 쓰기 전엔 그게 뭐였더라?
2: 혹시 지렛대 말이야?
0: 그래,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완벽한 도구잖아. 잘 봐. 지렛대란 간단한 장치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써.
3: 시험해보자. 아, 생각하기가 힘들어. 너무 맛있는 쿠키 냄새가 나서.
4: 꼼짝 못하는 동안 쿠키 한 판을 따끈하게 구웠지. 하나 줄까?
3: 네.
0: 고마워요. 하지만 먼저 트럭을 들어올릴 지렛대를 찾아야 해서요. 바로 이런 거예요.
4: 뒤집게 말이야? 들어올릴 때 좋지. 특히 쿠키가 바닥에 붙었을 때.
2: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우린 훨씬 더 큰 뒤집개가 필요해요. 트럭을 들어야 하니까요.
0: 저기 저 철제! 바로 저거야! 저 철제로 뒤집개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지렛대를 만들어서 트럭을 들면 어떨까?
2: 시험해보자! 메카들한테 뒤집개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렛대 모양 좀 보려고요.
4: 물론이지!
2: 고마워요.
3: 이 철제라면 완벽한 지렛대 재료가 되겠다.
5: 메카빌드 안녕. 뭐든지 써.
0: 고마워요.
3: 고마워요, 빌리. 좋아, 메카엘모. 뒤집게 좀 들고 있어봐. 볼 수 있게.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와라, 망치손. 아야. 이제 평평하게 하려면 증기로 올라. 덤디덤덤덤 덤디덤 덤디덤디덤. 됐다. 오, 뒤집개랑 똑같아. 시험해보자. 안녕, 마윈. 트럭 떼줄게요.
0: 우리가 지렛대의 이쪽 부분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트럭을 들어올릴 거야.
3: 자, 어서 해보자.
0: 하나, 둘, 셋, 간다.
2: 트럭이 들어올려지고 있어. 지렛대가 효과가 있어.
0: 힘을 조금만 더 쓸 수 있으면 트럭을 들어올릴 텐데.
3: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 나와라 망치손 아니겠어? 옆으로 비켜주세요. 쿠키가 간다.

0: 따뜻한 감사의 쿠키 어때?
1: 쿠키!
2: 아직 안 돼!
1: 아직 안 돼? 스카이 콩콩도 떼어냈고 쇼핑카트와 트럭도 떼어냈잖아. 문제 다 해결됐는데.
3: 아직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어. 길 위에 널려있는 슬라임을 다 치워야 해.
1: 알았어. 어서 하자. 감사의 쿠키 다 씻기 전에.
2: 좋았어, 메카데이. 길 위에 슬라임을 치우자.
0: 고마워, 메카빌더.
3: 자, 저게 마지막이었어.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트럭을 들어올렸고 끈끈한 슬라임도 깨끗하게 치웠어.
0: 정말 잘했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이거 가져가야지.
1: 쿠키다.
3: 출동할 시간이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3: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지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하드 캠 하드 EBS에서 만나요.
1: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2: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1: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2: 위험해!
1: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2: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2: 뭐 하는 거야?
1: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2: 흰색만 밟는 거야.
4: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이곳이 정열의 나라 스페인인가? 생각보단 함성이 작은데.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열적인 모델을 보여주지.

0: 랜드마블의 규칙은 이미 알고 있지? 일단 리듬 노트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굉장해! 리듬을 전부 맞췄어! 역시 이 게임의 랭킹 1등이야!
1: 오, 나와 승부하러 온 플레이어인가? 이거 정렬적인 무대가 되겠군!
0: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1: 저 모습이... 저...

0: 샤드를 되돌리고 싶다면 나와의 게임 승부에서 이겨보시지. 자, 게임 시작이다. 떨어지는 화살표에 맞춰 나와 똑같이 댄스를 춰보시지.
1: 게임은 잘해도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하네.
0: 올레! 과연 네 몸의 플라멘코 춤을 똑같이 따라 출 수 있을까?
1: 그렇지! 리듬에 맞춰서 잘한다!
0: 1, 2, 3, 4!
1: 오메가! 가족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이 게임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0: 포기를 모르는 녀석이고, 하지만 이 완벽한 플라멩코 기술을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1: 엄청나! 소매기의 정렬적인 막춤으로 가족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0: 그래봤자 내 기술에 따라오지 못할 거야.
1: 가족 모두 춤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네.

국제선이야. 내 플라멘코 기술이 더 완벽했을 텐데. 그런 거군. 저 가족의 진심 어린 막춤이 기술보다 중요한 진정한 정열을 담았다는 건가? 에스토이테 로타도

마법으로 헬토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어?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트레미.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랜디온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게임 속 세상에서 나와 너희들을 찾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EBS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교육 분야의 대표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장 교수들은 새로운 대학 서열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지역 거점 국립대를 키우자는 정책에 정작 이 국공립대 교수들이 반발하는 이유. 한상욱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1: 예,
0: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역 대학을 살리자라는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이 교수단체가 오히려 거점대 줄 세우기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예, 먼저 39개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학에 계시는 2만 명의 교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EBS에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5억 3특 정책을 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의 중심 기조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전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9개 거점 대학 중에 3개만 선정해서 그래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한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 균형 발전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개 대학만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거점 대학들이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줄을 다퉈서 이제 줄을 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되어 있는 서울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대려 이제 거점 대학까지도 서열화를 시키는 줄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고질적인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요. 비거점 국공립대학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39개의 국공립대학들이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39개의 국공립대학들이 지역에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이제 양성뿐만 아니라 또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유지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쏠림이 이제 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는 대학들이 운영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거점 대학에 비해서 비거점 대학의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거점 대학에도 이제 기회를 주고 또 비거점 대학이 있는 그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교수단체에서는 세 곳만 뽑아서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9곳 모두 고르게 지원.

0: 지원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일 걸까요?
1: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설립되어서 운영되어 온 전 약 한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 가치관도 변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방식 또한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반드시 이제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몇몇 대학의 개혁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을 개혁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등교육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 상황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등교육 교육은 고등교육의 혁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역량이 다른 그런 거점대들을 줄을 세워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몇 개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이미 그 소기 목적인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에도 이제 많이 어긋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런데요, 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많은 대학에 나눠주기보다는 세 곳을 우선 지원해서 성과를 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오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의 어떤 운행으로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이 계획서가 올해 7월 말까지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계획서가 제출되면 아마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3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지원금이 대학 현장까지 내려오려고 하면은 아마 올 10월 달까지 오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브랜드 단과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또 교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교육과 연구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듯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 4년의 시간이 걸릴 테고 그중에 일부 학생들은 아마 뭐 대학원 진학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다른 대학들은 방치를 하고 그 대학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바뀔 테고 정책도 바뀌고 정부도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몇 개를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에 과연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이 정책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했던 정책인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고 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26년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 계획안을 보면 지역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5년간 거점 국립대 3개 교에 대해 성장 엔진 및 AI 분야 교육 연구 거점 육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일체형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 연구원 육성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범부처가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성장 엔진 정책 지원 패키지로서 연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우선시되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그 사업체에 필요로 한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해라 하는 그런 정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그 인력들이 필요로 한대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그리고 현재 필요로 한 그 인력을 양성하라고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한 이것이 대학의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몇몇 어떤 분야 혹은 몇몇 대학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점대 전체에 그리고 여러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이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을 자세히 보면 대학 한 개당 뭐 천억 원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그저 이제 천억 원은 결국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가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공립대학에 있는 교원 수를 보면 원래 배정된 수의 약 80여 퍼센트밖에 이제 할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그리고 특히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공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이 이제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이라고 한 것은 사실 미래 세대가 그곳에 와서 본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고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공립대학 특히 상황은 그런 우리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이제 천억 원이 적은 돈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 간의 어떤 혹은 학문 간의 어떤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대학과 대학들이 연계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또 학문도 벽을 낮추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억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체계 자체를 바꾸고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그런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균형 발전과 대학 혁신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 그리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른바 ADHD로 치료받는 아동 청소년이 지난해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성인까지 합치면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이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와 함께 ADH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이 소아청소년 ADHD 환자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확실히 이전보다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집중력 문제가 있거나 학습에 좀 문제가 있으면 혹시 ADHD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신과 진료라는 거부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요즘은 주변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문제가 아닌가라고 인식해서 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질환에 대한 편견이 줄었다는 건 참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ADHD를 단순히 산만한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ADHD는 소아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병인데요. 한 5%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만성적인 신경 발달학적인 질환이라고 개념 지어지고요. 이에게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렸을 때 보통 학령 전기부터 증상이 시작되고 50% 정도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될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행동이 많고 충동성이 있는 요 세 가지를 핵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들 때문에 집이나 학교, 학업 현장,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양육이나 환경 문제도 아니고요.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요. 게임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강한 자극은 되게 잘하는데 특히 이제 지루하고 하기 싫은 거에서 집중력 문제가 떨어집니다. 집중이 안 된다기보다도 조리조리 문제라고 여겨야 되는 거고요.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과잉행동 같은 거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0: 네, 절반 정도는 성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1: 효과가 증명된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치료인데요.

0: 집중력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체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메틸페리데이트, 아토목세틴, 이런 약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7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치료방법에는 좋은 편입니다. 뭐, 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또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약하거나 뭐, 아이에 따라서 놀이치료나 행동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중에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는 애가 이제 게으르거나 또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이랑 효과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어떻게 또 지시를 해야 되는지 또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환경을 좀 조율해 주는 것처럼 그 부모가 이렇게 챙겨야 될게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ADHD 치료제가 집중 잘하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오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약을 먹으면 학습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0: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뭐 지능도 좀 돼야 되고요.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도 웬만큼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 ADHD 때문에 집중력 시간이 짧고 시작 마무리가 잘안 되고 요게 문제라면 약물 치료만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 보니 ADHD가 아닌 아이들이 약을 먹는다고 성적이 오르거나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그 ADHD로 진단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 치료제가 마약류로 관리되다 보니까 중독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뇌 발달에 영향이 있을지는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ADHD 약물은 마약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좀 법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많은 정신과 약물이 마약류로 이렇게 범주로 포함되다 보니 마약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의 처방에 따라서 제대로 복용하면 중독되거나 내성이 생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뇌 발달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영상 연구를 보면 ADHD 아동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주의력을 관장하는 부분, 뭐 또는 이제 대뇌 피질이 좀 얇아져 있다고 이렇게 cortical thinning이란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약을 먹게 되면 치료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얇아지는 게 정상화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아동이 뇌 발달이랑 유사하게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학습이나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뭐뇌 발달에게도 긍정적으로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최근엔 또이 성인들의 ADHD 진단도 늘고 있거든요. 이 단순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와 질환으로서의 ADHD는 다른 거죠.
0: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성인들 중에서 ADHD가 아닌가라고 이제 스스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에서는 사실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오시는데요. 근데 이제 집중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ADHD가 아니라 다른 게 같이 있거나 예, 또는 뭐, 다른 게 같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증상의 발생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는 어느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집중이 안 된다라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이라든지 뭐 불안이 되든지 본인이 직장 업무랑 좀 업무가 맞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오시는 분의 경우에서는 본인의 이제 보고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나 좀 면밀한 이제 면담이 좀뭘 면담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1: 네.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성인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견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이겠죠.
0: 맞습니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13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0: 아이고.
1: 세상이 모든.
2: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2: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지아의 오기 때문에 이는 것 같아요.

0: 대기야!
1: 우리 정말 잘 봤습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천 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눈 돌리는 곳마다 푸릇푸릇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의 땅 금산.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3,200개가 넘는 산봉우리와 178개 하천이 있어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란 별칭에 딱 어울리는 고장인데요.
2: 네, 환영합니다. 순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그곳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마을, 청정 자연에서 치유받고 학교도 다니며 금산에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애들도 되게 좋아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4: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1: 아이고.
0: 작지만 강한 시골 학교의 유쾌한 반란. 특별 수업은 기본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경험은 덤. 명품 교육 도시를 향한 금산의 도전기 들어보시렵니까?
5: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6: 산도 많이 보이고 자연이랑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금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군북면에서 시작합니다.

0: 군북면은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옛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아름다운 비경 사이로 흐르는 금강 물줄기 따라가다 보면 집짓기 한창인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아주 특별한 마을 36채가 먼저 들어섰고 지금은 마을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1: 90% 정도 됐습니다.
2: 거의 다 끝난 거네요?
1: 예, 이 포장만 하면은 예. 예, 공사는 곧 그 마무리 됐다고 하시면.
2: 아유, 선생님 어떠세요? 99%까지 이제 오셨는데.
1: 아토피 마을이다 보니까 자재도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걸 많이 고려해야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 선정에도 많이.
2: 고생 많이 하셨네.
0: 이곳은 바로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인데요.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제 13채가 추가로 준공을 앞둔 상황. 2026년 7월 현재 금산군 지역보건소에서 입주민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3: 저희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25평 기준에 월 35만 원만 내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아마 주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 네, 환영합니다. 저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신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 거실부터 요목조목 활용도 높은 주방에 널찍한 화장실까지 이 집의 장점, 이게 끝이 아니죠.
3: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계한 게 자연채광하고 환기거든요. 보시면 구조가 창문 구조라던가 환기 구조가 다른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나쁜 공기 또는 외부의 공기를 순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계한 부분이고요. 2층은 그 침실, 자녀방, 그리고 부모님 방에서 방이 두 개거든요.
0: 이제 방 구경을 좀 해볼까요? 뻥 뚫린 시원한 층고가 매력적인 2층 공간. 어디 한 구석 답답한 곳이 없네요. 특히 몸이 아픈 아이들이 머물 공간인 만큼 자재에 신경

0: 시원해지는 풍경, 금산의 일품 자연 경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아니 저 작은 창문이 하나 눈에 띕니다.
1: 하나가 더 있네요.
2: 네, 맞아요. 여기는 저희 숨겨진 히든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누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0: 알고 보면 이 집은 3층인 듯 3층 아닌 3층 구조의 집.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짜잔, 이런 다락방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2: 이 공간 안에서 놀이도 하고 어머님하고 또 공부도 하고 지내면서 자연적으로 이 향 맡고 하면서 아토피의 치료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된 공간이고요. 보통 1층하고 2층 면적만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산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토피 환아들에게 드리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 저요.
2: 예. 저도 꼭 살고 싶은 공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예.
0: 사실 지난 2010년엔 이 지역 학교가 폐교 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마을이 조성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게 됐고, 마을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 섭취 자제 등으로 인해서 자녀가 호전되는 걸 보시면서 주민들도 만족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에 입주해 지내고 있는 가정은 모두 36가구. 그 중에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로 주민이 된 지 4년 차시라고요?
4: 첫째랑 둘째 다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되게 심했거든요. 둘째는 아예 얼굴에 피부가 없었고, 첫째는 이제 팔, 다리, 그리고 발목, 발 이런 데까지 안 좋아가지고 농가진 계속 오니까, 2차 감염이 계속 오니까 막 응급실 병원 다니고 이럴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0: 금산에 오기 전 대도시에서 안 받아본 치료가 없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었는데요. 이젠 그 고민이 싹 사라졌답니다.
4: 지금 너무 좋죠. 큰아이 거의 다 나왔고요.
3: 진짜요?
4: 둘째는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얼굴 되게 심했었는데, 둘째는 아예 피부가 아토피, 얘 아토피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부가 완전 깨끗해졌어요.
0: 아이, 세상에, 같은 아이들이 맞나요? 이젠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 그저 이사 왔을 뿐인데 나올 수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마을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바로 주거단지에 딱 붙어있는 치유센터입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열리는 날.
5: 꼬리뼈는 뒤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관절 주변이 시원해짐을 느껴봅니다.
0: 매월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참가비는 월 3,000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토피 환아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랍니다.
6: 저도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에 하나로서 너무 환경이 좋고 집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누구야 놀자, 우리 어렸을 때 골목 문화가 여기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0: 마을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바로 마을의 중심, 학교입니다. 이곳은 아토피 안심학교로도 지정된 특별한 초등학교인데요.
7: 까먹으면 안 되는 건?
0: 수업 내용이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아이들이 긴 시간을 머무는 공간인 만큼 교실 곳곳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 교실 한쪽 벽에 설치된 수직 정원입니다.
8: 이게 공기정화 식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물들로 위주로 들어와 있고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물 나오고

0: 조명까지 나오는 AI 바이오 월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 뒤랑 위에 천장은 다그 황토벽으로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1: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가진 아이들인 만큼 책상과 의자까지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는군요.
0: 아토피 한심학교로 지정됐는데 마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을은 지정됐는데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면 따로 놀았겠죠. 근데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한도가 있는 예산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맞춤 돌봄은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아토피 치료는 말 그대로 장기전이기 때문이죠.
2: 뭐 아토피 긁으면은 또 세균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조사기 하면서 치료합시다.
1: 수업 중에라도 아토피로 인해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 찾아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2: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가려움이 심해가지고 많이 긁으면 또 이제 진물도 나고 손톱에 있는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외선 조사기를 통해서 좀 피부를 살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집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집중 관리로 아이들은 서서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2: 정기검진을 이제 한의원에서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 아토피를 위해서 이제 연고도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통 도포하고 있어요.
0: 이제 환경성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오다 보니까 각종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랑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대체 식단을 따로 항상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급식이 있으면 그 각각 메뉴마다 알러지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또 다른 메뉴를 항상 만들어요.
3: 어서 와요. 안녕, 안녕.
4: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먹어요.
1: 아토피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맛깔나 보이는 반찬에도 이 학교만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5: 조그만 카메라 약간 이거 맨날
6: 한번
5: 방송에서만.
6: 친구 좀 보여줄까요?
5: 이거 그건데 따다다다따다다다 이렇게 할때아 그거 나도 알지.
7: 영양 선생님께서 내가 이거 마요네즈를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애주셨어요.
1: 오늘 메뉴는 돈육백 불고기와 배추김치, 아기 맑은 탕과 마요네즈가 들어간 옥수수 치즈 구이인데요. 이 중에서 들깨와 마요네즈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선 대체 급식 메뉴가 제공됩니다.
3: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같은 경우에 이제 메추리알도 난류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대신에 이제 동육장조림으로 이제 영양소가 최대한 비슷한 식품군으로 대체해서 대체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6: 선생님, 다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3: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대체식이라든지 이제 제거식이라든지 좀 다양한 메뉴들을 평소에도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어때요? 여기 학교 다니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
5: 네, 아토피가 지금 엄청 많았는데 진짜 맨날 여기 이사 약 바르면서 맨날 물었었는데 지금 엄청 깨끗해.
6: 우와.
5: 살짝 안 나거든요. 아토피도 진짜 거의 치료 진짜 잘 돼요.
1: 학교와 지역이 손을 맞잡은 특별한 노력은 아이들은 물론 지역도 성장시켰습니다. 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들, 특히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통해 외부 유입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금산 농촌 유학 1번지인 이곳 초등학교.
8: 우와, 우리 진짜 많이 잡았어.
9: 있죠? 맞나?
1: 오늘 방과 후 수업 내용은 제철 채소 수확입니다.
10: 저? 제 팔만해요. 팔보다 더 커요.
6: 이야. 여기는 뭐예요?
11: 여기는 이제 신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키우는 텃밭이에요.
1: 지난 봄부터 직접 씨 뿌리고 키운 다양한 작물들. 꼬마 농부들 솜씨치곤 제법 수확이 쏠쏠한데요.

0: 여기서 키운 것들은 전교생이 나눠 먹는다는군요.
1: 상추 두 번이나 따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2: 키운 다음에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집에서 가져가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내 손으로 키워낸 싱싱한 오이 맛이란 이건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 꿀맛입니다.
3: 여기는 폐류 수업도 할 수 있고 예고도 할 수 있고
4: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5: 큰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간다는데 작은 학교는 1년에 한 5번은 갈걸요.
0: 아이들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특별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금산군에서는 유학생 가정의 체류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금산에서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한 집이라도 올 수 있는 아이들 있으면 유학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7: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급격하게 소멸되어가는 그 소멸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들을 이 농촌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함께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폐교를 걱정하던 이 학교도 꾸준히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 장난기 가득 이 학생도 농촌 유학생이랍니다.
8: 4월 10일 날 복지도 훨씬 좋고요.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노래 행사 놀러 가는 거랑 엄청 많이 해요.
0: 대전에서 금산으로 유학 오며 걱정도 많았지만 금산의 작은 학교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은 또 한 마을.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즐거울 나이의 소녀들.
9: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진짜. 가자. 가자.
10: 가자. 아, 저희 집인데요. 네네. 별무리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6학년, 그 중에 6학년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
0: 선생님 집에서 일종의 하숙을 하고 있는 셈.
11: 여기가 공부방이거든요.
12: 공부방.
11: 네. 원래는 이렇게 두 명씩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아직도 여기서 자고 있어요. 오. 여기 공부나 수다 떠는 방이요.
13: 여기는 저희가 자는 방이에요.
11: 얘가 시작. 피고 눕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접고 끝.
0: 이곳에서 지내며 정리정돈도 스스로 척척. 해야 할 일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늘었지만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11: 여기 와보니까 진짜 제 기대에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도시는 좀 뭔가 바람이 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14: 자연 속에 있고 약간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0: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바로 근처에 있는 한 대안학교.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별문이 전원 마을 안에 있는데요. 정부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특별한 마을입니다.
12: 이게 직접 키운 거잖아요.
15: 예. 얘는 원줄기가 막 올라가요.
0: 마을 조성 후 뜻을 함께한 교사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한 거죠.
16: 공립학교 교사들이 세운 대안학교예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뭔가 좀 순발력 있고 뭔가 조금 작은 규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어떤 샘플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학교.
17: 그러니까 주제를 한 개 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자.
0: 수업 내용은 물론 특별 활동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해 결정.

0: 하는 게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학교 특별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오케스트라. 지역에선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올해 9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있을 네 번째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특별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모두 실력파라는군요.
1: 일반 학교에서 뭐 오케스트라 치기도 하고 음악 교과 수업도 하고 이따가 이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전에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5년, 10년 단위로 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오케스트라 과정에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0: 이 학교에선 점심 시간도 특별 활동 시간이 됩니다.
2: 안녕하세요. 그냥 저희 담아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0: 학교 인근 마을 어르신들을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 찾아뵙는 활동. 이건 역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거라네요.
3: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은 밥만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영양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 반찬으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0: 오늘 찾아뵐 어르신 댁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벌써 3년 넘게 찾아뵙고 있는 집인데요.
2: 할머니! 할머니 점심 드시고.
0: 이젠 할머니 살림이 어디 뭐가 있는지도 훤하답니다. 이쯤 되면 친손주나 집 배웠겠죠?
2: 그거 고기예요. 스테이크. 응? 그냥 이빨로 물으면 돼.
0: 적적한 차에 찾아온 반가운 얼굴들. 맛있게 한 끼 뚝딱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재롱 잔치 시간.
2: 이렇게.
3: 할머니 잘 어울리시네.
2: 할머니 춤춰준대요. 아모르 파티에다.
4: 그러면
2: 네, 그러면. 저기.
0: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이런 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살아있는 교육 아닐까 싶군요.
3: 잘 춥나? 잘 춥.
4: 오늘 이제 와서 공기 좋지. 이제 10시 와서.
2: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보람있진 않다고 생각이 돼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흥미도 있는 것 같아요.
5: 금산이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만큼 되게 정감 있고 수용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0: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며 자연 속에서 배우는 이곳 금산엔 작아서 더 멋진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6: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7: 그쵸.
6: 이게 잘 익은 거예요? 어?
8: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9: 그래, 깻잎에 미쳐있어요 지금. 하나 깨나.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런 거 말이야.
2: 오히려 공부하다가 겁나 좋대요.
4: 여보, 당신은 그 파락을 나와서 행복했어?
5: 아니.
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6: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6: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7: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8: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9: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0: 꽉 채까지 살아야지.
9: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마온이란 앞서서
1: 지금 우리 집 뒷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0: 아, 안 돼!
1: 무려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트마이어스 비치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곳들이 지금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0: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브 슈라이버입니다. 기상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이 있죠.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해마다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지구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치명적인 폭풍의 표적이 되죠. 폭풍의 강도와 진로는 복잡한 해류와 대기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40년 전과 비교해 3등급, 4등급, 심지어 5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죠. 2022년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그 위력과 진로는 모든 이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미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됐죠.
1: 이안은 특이한 놈이었죠. 끔찍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죠. 오랫동안 템파베이가 이 폭풍으로 인해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었거든요.
0: 문제는 최첨단 예보 과학으로도 허리케인이 정확히 어디를 강타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 대형 허리케인의 경우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꽤 힘듭니다. 허리케인 이안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관심이 템파베이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포트마이어스의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포트마이어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죠. 처참해요.
2: 섬 곳곳에 설치된 기상 관측용 CCTV 중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건 2.4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CCTV가 물속으로 잠기더라고요.
3: 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죠. 동생 집은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전 그 집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동생한테 말했어요. 빨리 집을 떠나야 해. 그때쯤 미치와 메리가 와서 말했죠. 무서운데 같이 있어도 될까요?
4: 미치와 전 물가 바로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날 아침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말했어요. 로버트 집으로 가요. 적어도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모든 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죠.
2: 나사가 우주에서 포착한 허리케인 이안의 세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공개하며 경고했습니다.
5: 그날 밤에는 큰 보름달이 뜰 예정이었는데 이는 바닷물을 크게 끌어올리죠. 거기다 폭풍 자체의 중력이 헤일을 몰고 올 터였고요.
6: 폭풍 헤일은 폭풍이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7: 움직이는 물 30cm만으로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60cm면 자동차도 떠다닐 수 있지.
1: 밀어내기가 끝나면 모든 것을 다시 바다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죠.
8: 이렇게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끔찍한 폭풍을 경험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0: 허리케인은 바다 표면에서부터 약 15km 높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폭은 16에서 32km 정도지만 2012년 허리케인 샌디처럼 무려 1600km까지 넓어질 수도 있죠. 폭풍은 엄청난 크기로 불어났고 뉴욕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를 향해 해안을 따라 올라올 때 엄청난 양의 물을 밀어붙이며 거대한 폭풍 헤일을 일으켰어요. 부표 근처 해상에서는 파도 높이가 무려 10m까지 치솟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도시의 온갖 잔해들을 가득 머금은 채 마치 물폭탄처럼 변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거죠.
9: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냐고요?
0: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고 도시 곳곳에 터널과 차량이 침수되고 구조물들이 파괴되면서 무려 8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지상학자들은 이 거대한 폭풍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부딪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1: 대기 상층부에서는 얼음 결정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결정이 바로 눈이 되는 것이죠.
0: 허리케인 샌디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한 폭풍에서 바람이나 파도와 함께 눈까지 예보한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죠. 허리케인의 60% 정도는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와 만나는 곳이죠. 이를 아프리카발 동부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2: 이것들은 중앙아프리카 상공의 대기 파동이에요.
3: 이 파동이 바다로 나와서 따뜻한 물과 만나면 강력해지죠.
4: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폭풍에도 회전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죠. 폭풍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다가 완벽한 원통형 태풍의 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허리케인이죠.
5: 그때 마지막으로 동생과 통화했어요. 떠다니는 걸 찾아. 그걸 꽉 붙잡고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통화가 끊겼죠.
6: 플로리다 전역이 허리케인 이안의 상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이 무려 1100km에 달하는 이 거대 폭풍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죠.
4: 거리가 운명을 가르죠. 폭풍은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한 도시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또 다른 도시는 살아남을 수 있죠.
7: 이 폭풍을 버티기로 결심한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 바람은 숨어서 피하면 되지만 물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하죠.
0: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90%가 물 때문이죠. 허리케인이 다가올 때 동물들이 바람이나 기압의 변화를 감지해 허리케인의 접근을 알아채고 나름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고기들이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는 증거도 있죠.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들이 허리케인이나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피하려 한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3: 허리케인은 수많은 뇌우가 하나로 뭉친 거대한 덩어리.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죠.
0: 보통 바다 표층 온도가 섭씨 2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높아진 수온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4: 최근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허리케인의 피해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던 열대성 폭풍이 순식간에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수 있죠.
2: 급격한 강도 증가란 말 그대로 폭풍이 매우 빠르게 강해지는 현상인데 24시간 안에 지속풍이 시속 50에서 55km나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강화된 폭풍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6: 2015년 허리케인 패트리시아는 서반구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었어요. 단 24시간 만에 열대성 폭풍에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죠.
8: 조심해! 돌풍이야! 아, 세상에!
1: 폭풍이 강력해지기 직전에는 번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불꽃놀이에서 폭죽이 터지고 또 터지는 것처럼요. 이런 번개 활동은 폭풍이 곧 급격히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곤 하죠.
4: 허리케인의 발생 횟수가 꼭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나타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려할 만하죠.
2: 따뜻해진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품게 되는데 기후온난화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5: 수온은 허리케인의 연료와 같은 존재지만 사람들은 허리케인 하면 바람을 먼저 떠올린다. 바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바람이 일으키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죠.
4: 바람은 아주 평범한 물건도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물 벽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나 나무에서 떨어진 코코넛 열매가 시속 160km로 날아가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주 치명적이죠.
5: 허리케인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신호등이죠. 그게 하나에 140kg이나 나가요. 허리케인의 중심에는 고요한 눈이 있고 그 눈을 둘러싼 눈벽에서는 가장 강한 바람이 불죠. 눈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바로 눈의 벽에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바람이 불어닥치죠. 9살 때부터 폭풍을 추적해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시작했죠.
9: 보세요. 저기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된 큰 폭풍이 있어요.
5: 수년간 주로 토네이도만 쫓아다녔는데 처음으로 허리케인 하비를 추적하게 됐죠. 텍사스주의 로퍼트가 중심지가 될 거라고 판단했고요. 처음에 그리 강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이 완전 빗나갔죠. 세상에. 하비는 정말 무자비했어요. 시속 160km의 돌풍이 불더니 온갖 것들이 도로 위를 휩쓸고 지나갔죠. 철판이 날아다니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10: 저거 뭐야?
8: 어디로 간 거야? 어?
5: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쿵. 건물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잖아. 세상에, 벽이 통째로 사라졌어. 폭풍이 4층에서 1층까지 벽을 완전히 뜯어내버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런 재난이 진짜구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라고.
6: 이런 폭풍들은 바다에 엄청난 힘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난파선들을 끄집어내기도 하죠. 2022년 허리케인 이안과 니콜이 지나간 뒤 플로리다 해안에서 발견된 1800년대의 이 배처럼 말이에요.
1: 허리케인은 세피어 심슨 분류법으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풍속을 기준으로 분류해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죠.
0: 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등급은 시속 119km부터 시작해서 시속 252km 이상이면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죠. 5등급 허리케인은 종말과도 같은 광경을 보여주죠. 그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2: 세상에.
1: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겪은 폭풍은 사우스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앤드류였어요. 5등급 허리케인이었죠.
0: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는 미국을 강타한 5등급 허리케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폭풍 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소용돌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던 마침내 플로리다 해안을 덮쳤을 때는 시속 266km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5등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해 있었죠.
11: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에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0: 허리케인 앤드류는 밤에 상륙했어요. 낮에도 앞을 잘 볼 수 없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저 들리는 건 바람이 내지르는 끔찍한 비명소리뿐이었어요.
3: 한밤중엔 공포감이 크게 달했죠.

0: 사우스 플로리다를 처참히 짓밟았죠.
1: 하룻밤 사이 16만 명이나 집을 잃었어요.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집들이 가득했는데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후에는 집들의 절반, 아니 어쩌면 4분의 3, 아니 모든 집이 완전히 무너져 사라져버렸죠.
2: 폭풍으로 산산조각난 건물들의 모습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3등급 허리케인 이안이 쿠바 서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185km에 달하죠.
4: 데이비드는 보트 관리인한테서 보트를 정박시설에서 대피시켜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트를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기라는 거였죠.

0: 플로리다 남서부 사람들은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케인이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알림이었죠.
1: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이 붉은 빛금 지역입니다. 바로 포트 마이어스 일대죠.
2: 그들은 허리케인 이안이 몰고 올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 한가운데 정확히 들어가 있었어요. 이안은 정말이지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3: 폭풍은 포트 마이어스를 향해 가고 있었고 데이비드도 포트 마이어스로 가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4: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를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허리케인 안에서 수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죠.
5: 보통 허리케인이 만들어내는 토네이도들은 바깥쪽 비구름대에서 발생하는데 중심으로부터 160에서 190km 떨어진 가장자리에서 생깁니다.
4: 놀랍게도 허리케인은 지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목성에는 300년 넘게 거대한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고 있죠. 목성에서 붉은 점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 허리케인입니다. 대서양에서는 보통 허리케인 시즌 동안 이름을 붙일 만한 폭풍이 14개 정도 발생하죠.
5: 수백 년 전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한 연도나 피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 갤버스턴 허리케인이 그렇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자연재해로 무려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 변화가 있었죠. 세계 기상기구가 허리케인 명칭에 남성과 여성 이름을 번갈아가며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0: 그리고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거나 많은 사상자를 낸 경우 그 지역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 해당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앤드류나 휴고, 카트리나와 같은 폭풍들이 그렇죠.
2: 카트리나가 처음 플로리다에 상륙했을 땐 비교적 약한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0: 20, 30년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폭풍 해일이 발생하는데 카트리나가 바로 그런 예죠.
6: 카트리나는 최악의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난 재난이 될 거란 직감이 들었죠.
5: 카트리나는 5등급까지 강도가 세진 후 넓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4: 카트리나가 특이한 점은 흔치 않은 이중 태풍의 눈을 가졌다는 건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태풍의 눈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두 번째 이중 태풍의 눈이 있다는 건 더 넓은 지역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5: 카트리나는 육지에 상륙할 때 3등급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 해일이 해안가 전체를 휩쓸어버렸고 거기다 폰차트레인 호수마저 넘쳐 뉴올리언스의 방어벽들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0: 물이 차오르는 걸 촬영하면서

0: 아내에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라고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집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이런.
1: 물속에 혼자 들어갔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웠어요. 911에 전화를 건 건 적어도 누군가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2: 제 방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3: 뉴올리언스에서는 믿을 수 없는 구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서 구조되는 모습들이죠.
4: 평평한 대로 갈 수 있어요?
3: 어디요?
4: 바로 저기요.
5: 계속해서 이런 처참한 광경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2: 결국 1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참상을 보면 그저 말을 이룰 수밖에 없죠.

0: 허리케인은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온다는 건 알죠. 하지만 상륙할 때 얼마나 강력할지는 모릅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죠. 그러다 보면 도망치려다 오히려 갇힐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가자고. 이런.
2: 이거 말도 안 돼.

0: 비가 내리고 하늘은 어두웠으며 우리 휴대폰으로는 기상경보와 토네이도 경보가 계속 울려댔죠. 가족들은 데이비드 소식 들었어? 데이비드한테 연락 왔어? 라고 물었죠. 아니, 데이비드한테서 소식이 없어. 100번은 전화했을 텐데 안 받아.
1: 우린 불확실성의 원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 폭풍의 중심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보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3: 이 원뿔은 큰일 날 것 같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완전히 틀린 예측이 될 수 있죠.
4: 저는 배에 혼자 있었고 포트마이어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세다 보니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죠. 그러다 갑자기 허리케인급 강풍이 배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더군요. 배가 90도로 기울어졌죠. 뭐라 표현이 바람이 22톤짜리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관실을 보니 배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 있었고 물이 차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바로 무전기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냈죠. 두 개밖에 없는 문이 모두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하느님,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5: 최대 시속이 240km에 달하는 허리케인 강풍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입니다.
6: 바닷물이 4m나 치솟을 줄은 전혀 몰랐기에 물보다는 바람 피해를 더 걱정했었죠.
3: 세차 바람이 밀려오네요. 모두 무사하길 바라군이죠.
6: 미치는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했는데 가끔씩 일어나 창밖을 확인하고는 뭔가를 올렸죠.
3: 지난 16년 동안 이 도로에 물이 흐르는 건 처음 보네요.
7: 저는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 안에 있던 여러 것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실 거라는 것도요.

0: 대형 허리케인은 하루에 최대 7조 5천억 리터의 비를 쏟아낼 수 있고 매초마다 원자폭탄 1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죠.
1: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폭풍이 상륙한 뒤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어 발생하는 담수 홍수가 있죠.
2: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때는 하루 반 만에 127c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휴스턴 지역에 내린 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지역의 지반이 2.5cm나 내려앉았다고 하죠.
3: 앞으로 이틀 동안 텍사스 남동부에서 루이지애나까지 760억 톤에 달하는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 폭풍 헤일이 아마도 가장 무서운 현상일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현상인데 특히 강력한 허리케인의 경우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죠.
4: 폭풍 헤일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파도와 함께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밀려와 집들을 무너뜨릴 수 있죠. 허리케인이 가진 여러 위험 요소 중에서도 폭풍 헤일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5: 친구들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마티는 여전히 집에 있었죠. 그러다 마티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리고 마티와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이 무너져 버렸죠.
3: 그 중에서도 포트 마이어스 비치는 최악의 자리에 있었죠.
1: 평지예요. 고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지역 전체를 물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죠. 허리케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멕시코만에서 밀려온 물이 포트 마이어스로 들어왔어요. 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만 갔죠.
6: 물이 한번 들이닥치기 시작하고부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7: 수위가 높아지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할 거야.
6: 물이 차오르자 모든 게 잠겨버렸어. 발코니, 계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집이 가라앉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리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 우리 해안에는 절대 닥치지 않기를 바랐던 그 폭풍이 지금 오고 있죠.
1: 클리어워터 항공기지는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 주 임무가 수색 구조죠. 자정 무렵 포트마이어스 지역 근처에서 비상위치 발신기 신호가 들어와 출동했습니다.
0: 비상위치 발신기는 현재 위치를 전송하는 비상장치죠.
1: 우리가 위치를 찾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상황이 좋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번개, 난기류, 게다가 어둡기까지 했으니까요.
1: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기 변압기가 터지는 소리였죠.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우리가 찾으려 했던 선박은 13m가 넘는 보트였는데 꽤 큰 크기의 배였죠. 그런데 그 배가 완전히 옆으로 누워져 있었고 누군가가 그 주위를 기어다니는 게 보였죠.
0: 거의 배 옆면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1: 요구 조절을 처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7: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고 예상대로 해안경비대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이내 구조사가 내려와선 배에 올라타더니 제 상태를 물어봤죠. 괜찮으세요? 걸을 손이 있나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요, 여기서 빨리 나갑시다.
1: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상상이 안 됐죠.
7: 바람도 세고 파도도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뒤집혔죠. 구명조끼 두 개와 위치

0: 발신기를 챙긴 다음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어요. 비상위치 발신기를 켰고 신호가 전송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해가 저물면서 당연히 기온도 뚝 떨어지고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죠.
1: 제스로는 밧줄로 임시 하강장치를 만들어냈어요. 조난자를 배에서 물속으로 안전하게 내려야만 했거든요.
2: 요구조자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구조용 바구니를 내려보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을 헬기 안으로 끌어올렸죠. 그때 그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죠.
0: 자연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150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신의 은총으로 저는 그중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 해안경비대 덕분이죠.
3: 해안경비대는 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과 100마리의 반려동물을 구해냈습니다.
4: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서 지붕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끔찍했어요. 시속 160km의 강풍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도로도 물에 잠겼어요. 여기저기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헤일이 1.8m 높이의 담장을 넘어섰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 뚜껑이 튀어 올랐고 물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솟구쳤어요. 바로 그때 모든 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됐죠. 2m 정도였던 것 같은 수위가 불과 몇 분 만에 3m까지 올라와 집 바닥에 들이찼고요. 어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미치가 먼저 가기로 했죠. 하지만 미치는 수영을 못했어요. 제가 문을 열자 파도가 덮쳐서 그를 쓰러뜨렸죠. 그래서 메리와 제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전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문을 붙잡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떠내려가고 말았죠.
5: 미치, 이제 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나가려는데 천장 일부가 저를 쳤죠. 미치는 소파의 팔걸이 부분에 앉아있었어요. 얼른 가야 해요, 어서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전 강아지 룰루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로버트는 이미 거기 있었고요.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룰루가 제 팔에서 뛰쳐나갔어요. 이제 룰루는 가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서서 미치, 어서요 라고 했죠. 그 다음 순간 지붕이 무너졌어요. 미치가 보이지 않았죠. 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 뒤엔 저도 물살에 휩쓸려 나갔죠.
4: 거센 물살을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죠.
1: 자연의 힘에 맹공격을 받고 있는 플로리다입니다.
6: 아, 세상에.
7: 어! 그냥 맞소사!
8: 수세기 전에는 아침 하늘이 붉다든가 긴 너울이 있다든가 아니면 멀리 거대한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면 허리케인이 온다는 걸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1900년대 초 라디오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이는 정말 대단한 변화였죠. 배들이 육지의 기상학자들에게 바다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나 기상이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1940년대는 허리케인을 추적하는 항공기를 운용하기 시작했죠.
9: 폭풍의 한가운데를 쫓아가죠. 그래야 폭풍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1: 20, 30년 전에는 놓쳤을 폭풍도 이제는 감지해낼 수 있죠.
3: 폭풍 속을 비행하다 보면 눈벽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다 중심부에 도달하면 그때는 정말 고요하고 섬뜩한 순간이 찾아오죠.

0: 상황이었죠. 어제 봤던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새벽 6시 동이 틀 무렵 우리 집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지대 몇 개만이 겨우 남아있었죠. 그때 강아지 룰루를 발견했어요. 룰루는 다들 대체 어디 간 거야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곧바로 달려가서 메리한테 소리쳤어요. 메리, 룰루를 찾았어요.
1: 눈물 났죠.
0: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마티와 미치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죠. 미치의 시신은 며칠 후에 발견됐고 제 동생은 열흘이나 지나서야 찾을 수 있었죠. 저와 동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늘 함께 식사를 했죠. 마티는 플로리다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줄곧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랐었죠.
1: 미치를 그런 식으로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곳에서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뤄냈는데 아직도 그가 떠났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아, 미치가 너무나 그리워요.
0: 그날의 모든 기억들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14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치 파시나를 포함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2024년 미치가 사망한 지 1년 6개월 후 포트마이어스 비치 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기려 올해의 시민상을 추서했습니다. 맥스가 기록한 포트마이어스 비치 폭풍 해일 영상은 허리케인 센터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당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고 있죠. 허리케인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해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리브 슈라이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0: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1: 오마르드.
2: 아이고.
0: 세상의 모든.
1: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0: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1: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기 전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면 뭐?
2: 오히려 공부하면서 뭔가 좋대요.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4: 부장님이랑요?
2: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4: 아유,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전에. 여러분들 보시기 네.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5: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4: 오두판 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 그렇지.
6: 나는 너
4: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7: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8: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좀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9: 무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1: 이제 만으로 28살.
10: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2: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13: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10: 아니. 그때 아니.
12: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4: 여기 방이 있어요?
10: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4: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3: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4: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2: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
13: 맞아요. 해결해줘.
15: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3: 이디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0: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5: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6: 찾았다. 배지밀.
5: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7: 진짜 맛있네.
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5: 배지밀 고단백 두유.
8: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타스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타스만.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타려오는 F1 경주차 같은 아이입니다.
1: 뜻이 못해.
2: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0: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랑 류나 엄마 김여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야니스입니다. 태호, 류나 아빠.
4: 태호, 유나, 응, 자주 너무 조심해.

저희가 사는 에미소는 한 30분 정도면은 함부르크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도시랑 소도시의 장점을 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주변이 좀 조용한 편이고 자연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숲 같은 거를 많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의료나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도 멀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엠소원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태호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어요.
1: 굿모닝.

0: 저희 남편은 잘생겼고요. 제 눈에는 그러고. 굉장히 세심해서 저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챙겨주고, 저보다 훨씬 세세하게 많은 걸 신경 써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입니다.
1: 맨날 밤베리. Sounds like. 야, thanks. Thanks.

0: 됩니다. 자, 줄까? 액션?
1: 응.
0: 더 풀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늦지, 이따. 이거는, 드레비 테스트.
2: 어디 숨어 있어?
1: 아, 여기 있는데?
3: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줄 몰랐지. 그럼 엄마 내려간다? 옷 갈아입고 내려와.

0: 신체적으로 태호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1: 괜찮아?
0: 커요. 그래서
1: 너 없어.
0: 옷 중에 여기를 잘라준 것도 꽤 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서. 저희 둘 다 머리가 커요. 바이 대하면 들었었고.

0: 오늘 리아나 신어요.
1: 나도요?
0: 오늘 리아나 오른 신어요.
1: 리아나 오른 스피스트 오늘 코너스다. 또 우리 아빠 해가라 그래? 그래도 안 어떻게 쓸수 있어? 리아나 샤오디. 또 미션 맞아 받을 것 같아. 엄마 내시다 람파. 다 람파 왜 내가야? 무슨 일을 끝나 많이.
2: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많이 고치고 그냥 돈 주고 하자 이런 것까지 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 고쳐주고 그런 좋은 남편입니다.

0: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뭐 벽도 뚫고 이제 뭐 시멘트도 바르고 바닥도 깔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저희가 뜯어 고친 거죠. 1층은 거실, 주방, 이제 식탁, 이제 공용 공간이 있고요. 위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리고 태우방, 저희 부부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방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1: Also ich arbeite als Software-Ingenieur. Ich bin am Deutschen Forschungsinstitut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ECHO Kino.

0: 저는 지금 독일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나가 아직 어려서 육아휴직 중이고, 6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회사 일로 미넨에 2015년에 1년 정도 와 있었고요. 독일어 배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채팅하다가 이제 미넨 돌아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죠.
1: Weil in der Zeit waren wir auch mit Martin, hatten wir gerade angefangen, Running Man zu schauen. Und ich dachte, oh, cool, dann treffe ich mich mal, kann darüber reden. Ich würde gerne diese Ramyuns ausprobieren, die auch als Challenges manchmal hatten, diese spicy Ramyuns und sowas. Und ja, hatte dich angeschrieben und irgendwie kam es zum Treffen.

0: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지?
1: 엄마! 아무런

태호는 항상 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태호가 이제 액티브하게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0: 파이팅! 잉글리시님! 땡땡땡! 땡땡땡!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2: 너 자동차 여기 있어.

0: 맛있다. 냠냠냠. 냠냠냠냠냠.
1: 냠냠냠냠냠.
2: 좀 viel Bewegung. Und da muss man schon sehr genau schauen, wo man hingeht. Meistens
1: am 저기 간다, 태호야.
0: 무서워. 조금 이따가 갈 수 있어? 나 이거 가질래.
1: 아니야, 태호. 오늘은 하나도 사지 않을 거야. 그럼 나중에. 아직은 안 열었죠. 태호, 일로 와.

0: 아빠 돌아가나?
1: 아빠.
0: 아빠, 내가 보고. 리.
2: 야, 뭐, 피해. 요즘 내 스트랑.
0: 우리 그럼 이거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1: 아무누구가 태가 있어. 도자스님은 들었나?
0: 아니야.
2: 도자스님은 마네킹.
0: 스트랑스테요.
1: 나인. 아까나. 일단 안먹으려
0: 있어.
1: 나 끝까지 올라갈래.
0: 태요, 저 작은 배가 저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있다. 보여? 야, 이 작은 배가 저 큰 배를 끌 수 있어. 어? 여기 카피텐의 방인가 봐. 와.
1: 엄마 저기 너무 커.
0: 이야, 진짜 크지? 이야, 사진 하나 찍어줄게, 태호야.
1: 여기는
0: 몇 마을?
1: 나 초콜릿 이제 먹을래. 아, 샤베트, 샤베트, 초콜릿.

0: 내 앞에 보고! 앞에! 태우야! 자전거 지나가잖아.
1: 아이. 아이. 렉사점.
0: 태우야, 너 뭔가 배 채울 걸 먹어야 돼. 나스밖에만 먹고는 안 돼.
1: 아이스 나.
0: 태우, 그거 나스시로 사줄게. 얘기 들어봐봐. 화장실 가야 돼? 먼저 엄마가 물어보는 거 대답. 화장실 가야 돼?
1: 아니.
0: 그러면은 먼저 배가 부른 걸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나 초코바트를 먹는 거야. 일로 와봐봐. 엄마가 안아줄게.
1: 먼저 아이스나 초코.
0: 엄마가 얘기했지. 아이스를 먼저 먹는 건 안 돼.
1: 아니 그럼 나 먹을 거야.
0: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드라마가 되고. 저는 아니면 아닌 거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왜 안 되고 이거를 설명을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아이랑 이렇게 다투거나 이제 훈육하고 이렇게 우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 돼 하고 그냥 톤이 확 올라가 버리는 반면에 야니스는 그래도 최소 5분 10분간은 설명을 해줘요.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2: Jetzt ist die Phase, wo Jörn von Frau zur Mutter wurde. Da ist natürlich ein bisschen mehr Krallen, ein bisschen mehr Konflikte auch. Situation, wo ich wieder vielleicht genervt oder das, wie gesagt, irgendwie sehr genauer nehmen und doch härter durchgreifen will. Da scheint wieder Jörn das ein bisschen zu entschärfen. Also wir balancieren uns da sehr gut aus, finde ich.
0: Kannst du für auch deinen Papa bestellen?
3: Ja, einen Moment. Geben?
0: Ne? Gibst du Papa?
3: Viel Spaß noch.
0: Danke. Bis bald.
1: Papa! Papa, Papa!
4: Oh!
1: Papa, was ist das? Wow!
4: Oh! Oh!
2: Dann geht der Hubschrauber.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이제 엄마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죠.

0: 보자. 내려오세요.
1: 네.
0: 아, 맛있어야 되는데.
1: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0: 고기야.
2: 언니보다 빨리 샀는데.
0: 아, 그러게.
2: 못 봤어.
0: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에층에 친구 둘이서 같이 생활해요. 여원이가 독일 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년 전.

0: 넘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누가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1: 내가 10일 날 독일로 가요. 열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 열흘 정도.
1: 그때까지 집 좀 잘 봐주고.
2: 어머니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1: 잘 좀 봐주고 화분에 물 한 번만 주고 내가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3: 일주일 다 똑같이 주면 돼요?
1: 네. 조금씩만 줘요.
4: 태호가 너무 좋아하겠다.
1: 태호, 영상통화할 때 할머니 언제 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난 3주 전에 내가 3주 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3주가 뭐야? 근데 2주 전에 또 얘기하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2: 너무 귀여워.
1: 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느라고 인사를 안 한다고요. 아유, 아우 귀여워. 아우 보고 싶어. 태어날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에만 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유나가 어린데 가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결정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0: 누구세요?
1: 어머님, 다녀왔어요.
0: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1: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2: Ich arbeite als Fitting Model in Deutschland und bin jetzt hier nach Korea gekommen, um ja, schöne Zeit zu verbringen und meine Freunde zu treffen.
1: 한국어 배운 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고 빌딩이 너무 커서 약간 새로운 세계 같은 거였어요.
0: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틴이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길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근데 위에 친구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3: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1: 안 와요. 아주 고맙고 너무 좋아요.
3: 할머니는 어떠세요?
0: 저도 좋아요. 너무 잘생겼고. 잘 갔다 왔어요?
1: 잘 왔어요.
0: 친구 잘 만났어요?
1: 아주 잘 만났어요.
0: 때마침 잘 왔어. 나 김치 할 건데.
1: 좋아요.
0: 도와줘요. 잘 왔다.
1: 완전 좋아요.
0: 이거를 입고.
1: 좋아요.
0: 자, 이거 입으시고.
1: 좋아요.
0: 뒤돌아 봐봐요.
1: 잘 어려요? 예뻐요.
0: 좋아요.
1: 진짜 예뻐요.
0: 때마침 잘하네. 멋있다.
1: 이거 엄청 많지 않아요?
0: 야니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 대화톡.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1: 근데 느낌이 특별하네요.
0: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이거 맛 좀 볼래요?
1: 좋아요.
0: 맛있어요?
1: 맛있어요.
0: 예. 맵지 않아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그래요? 야니스가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렇게 생각해요.
0: 매울 것 같은데.
1: 근데 매운 거 잘
0: 먹어요?
1: 잘 먹어요. 요즘은 북한 사람도 김치 먹어요. 김치, 옛날에는 김치 몰랐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못 봤어요. 갑자기 모든 가게에 김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김치 맛이 더 세 있어요. 맛이 더 맛있게 있어요.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0: 그럼요. 마틴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뭐 10번이라도 해서 주겠다, 진짜.
1: 진짜요? 고맙습니다.
0: 우리 아니스가 잘 먹어야 될 텐데.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0: 네, 시간이 다 됐네요.
1: 아주 예뻐요.
0: 마음도 착하셔요.
1: 진짜요?
0: 괜찮아요?
1: 네, 너무 예뻐요.
4: 친구 잘 다녀오세요. 아이고, 또 일어났네. 고마워, 잘 갔다 올게요.
5: 이제 재밌게 놀고 유나 대호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4: 고마워요. 출발한다. 거길로 가자.

0: 어떻게 하지? 어디 갔어?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 내 배나. 어디로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어디로 들어가지? 아, 안녕하세요.
1: 네.
0: 내가 짐 검색할 때 네. 배낭을 안 메고 나왔어요. 여기, 네네네.
1: 택한테 다시 가시면은
0: 네.
1: 흰색 인터폰 보여요.
0: 네.
1: 들고 짐 놔두고 가셨다 하면 직원분이 나오실 거예요.
0: 아, 네네. 인터폰이 없는데? 어, 저기, 저거다. 아, 네. 짐을 놔두고 나왔어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한 건 했네요. 출발. 예호야, 유나야, 할머니 비행기 탔다. 안녕.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지금 14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떤 거든지 차를 타면 제가 잠을 못 자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많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0: 하루에도 사진을 한 서너 번씩은 봐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병나시겠어요?
1: 저는 어머니가 잘 찾아가십니다.
0: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에 도착을 해요. 함부르크에서 환승해서 엠스원까지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6시간을 온다는 게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시간은 또 금세 흘러 기댈 품을 떠나서 못 찾아왔던 곳에 멋진 옷가는 지었지. 어디딜 틈도 없이 나를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연이 이런 도둑이 들었네. 마지막 기차네요. 빨리 가야지. 보고 싶다.

0: 아니스 나왔네. 안녕. 손 차가워, 엄마. 차가워. 잘 있었어요?
1: 엄마. 자켓.
0: 괜찮아. 아이고, 야, 손 차가워.
1: 괜찮아.
0: 손이 얼음이야.
1: 여기.
0: 괜찮아.
1: 대교. 안철요.
0: 안철.
1: 할머니.
0: 할머니 기다리느라고.
1: 아, 대교 좋죠.
0: 그래서. 그랬어요. 세워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1: 배고파.
0: 배 많이 고파.
1: 라면 먹을래?
0: 아, 라면도 괜찮고 뭐든지.
1: 유나 너무 귀엽다. 유나 너무 너무 태호 좋아.
0: 유나가 태호 다 따라 하려 그럴 텐데.
1: 안녕하세요. 유나 태호. 태호 유나.
0: 그렇지.

0: 잘 지냈어?
1: 유라는?
0: 둘 다 자?
1: 잠들었어?
2: 깨가지고 울다가
1: 어.
2: 그래서 내가 좀
1: 그랬어?
2: 다시 아이고
1: 얼른 그래
3: I can have some this thing you should put the kimchi away
2: 김치만 넣고 자러 가자
1: 어. 김치 저 큰 데에 있어
3: one.
2: 아, big one
3: big one?
2: 어.
1: 위치를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
2: 어, 근데 엄마 너무.
1: 위치가 괜찮아.
2: 어.
1: 응.
2: 예전에 달랐나?
1: 응? 어, 이렇게 놨었는데.
2: 엄마가 먼저 줄까?
1: 저기.
2: 엄마 내가 할게.
3: 와우.
1: 이게 깻잎. 아, 괜찮다.
3: 어?
1: 이거 팽창 안 했다.
2: 어, 많이 안 했네.
1: 응. 이거 마틴이 다 포장한 거야.
2: 마틴이 했어?
1: 응. 셰프 감고.
3: Let's do tomorrow.
2: 네. Yeah? Everything.
3: Mom can relax.
2: 응. 올라가서.
1: 아니, 태호,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어, 나 어, 자는 거 한번 보고. 근데 볼에다가 호팜을 하고. 어. 그리고 나 가서 씻고 잘래.
2: 그래.
1: 응.

그러면 안 돼. 윤아도 보고.

0: 네가 장미 좋아한다고. 아이고, 최우방이 한번 더 가면 안 돼?
1: 원영이 오늘은 고생했어.

0: 우리 태호 잘 잤나? 태호야, 할머니 왔다. 태호, 할머니 왔네.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태호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1: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 태호 좋아.
0: 잘 있었어?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이제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야.
2: 할머니.
0: 아이고. 유나 안녕. 아이고, 이뻐라. 유나 잘 잤어.
2: 잘 잤어.
0: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어이구, 할머니한테도 잘하네.

0: 소리 못 쳤어?
1: 어.
0: 큰일 났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우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태우 거
2: 아.
0: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넣어요?
2: 아 괜찮아.
0: 괜찮아요? 시원 가자! 뛰어가려고? 자, 할머니도 뛰어가보자.

0: 자, 들어가자. 좋습니다.
1: 나 신발이 저기 없어.
0: 신발이 없어? 아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 태우가요?
0: 예.
2: 왜요?
0: 아, 실내화가 없어서요. 보이스톡이 안 되네, 또. 여기는.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1: 할머니, 나요.
0: 아이고.
1: 어디 여기서 타봐.
0: 할머니는 거기 찾기를 무서워서 못 타.
1: 타야 돼. 빨리 타요.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1: 내가 혼자 그건 여기서 픽픽 할 거야.
0: 할머니는 갈 거야.
3: 야, 오늘 좀 얘기 좀 하라.
1: 괜찮아.

0: 아이고.
1: 순덤을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문이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0: 보험비라는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성대물류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은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 이제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거야.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럼 한번
4: 공부하는가 뭔가 좋대요.
5: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럼샷 할까? 럼샷!
6: 부장님이랑요?
5: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6: 아, 그래, 또 그렇습니다. 최선이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7: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6: 보드판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8: 그래, 그렇지. 나는 너
6: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9: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 정말 많이 쓰는 말인 게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1: 성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2: 이런 공간이 있었어?
1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13: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4: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 하는 것 같은데.
11: 아이! 아이! 누가 똥 좀 싸줘요.
1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0: 90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5: 오마르드
4: 아이고 아, 세상이 모든
5: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4: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5: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할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르기야!
1: 여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 높은 산들이 이어진 전설의 길. 오토바이로 도전합니다. 오!
3: 야, 앞에 양떼들도 보이시나요?
4: 이 카에티의 풍요로운 들판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릅니다. 포도가 익어 와인이 되는 시간, 우유가 숙성되어 치즈가 되는 시간입니다.
3: 우와!
5: Very salty, right?
3: 우와!
2: 만년설이 펼쳐진 그곳으로 무작정 직진!
3: 거창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이제 슬슬 케부스레티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2: 조지아의 치열한 역사의 현장. 대자연이 숨겨둔 중세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4: 왠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2: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이스탄불을 경유해 조지아로 향합니다. 오래전 실크로드를 품었던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한국인이라면 비자 없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나라. 저렴한 물가로 오래 머물러도 부담 없는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습니다. 트빌리시는 무려 1500년 동안 수도의 자리를 지켜온 곳인데요.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1: 이번 조지아 여행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투시티라는 마을로 한번 가볼 건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0: 여기 오토바이 빌리는 곳인데 생각보다 외지에 있네요.
1: How are you?
2: How are you?
1: Yeah, I'm good. And you?
2: I'm alright.
1: Yeah.
3: Welcome to Tokyo.
1: Ah, thank you so much.
2: So, what's your plan? With the bike.
1: Actually, I want to go to Tushetti.
2: Tushetti?
1: Yes.
2: The road is closed.
1: Really?
2: Tushetti, yeah. It's still snow there.
0: 아유, 큰일 났는데요.
2: Well, because of your late booking, there's only this one left.
1: Ah, okay.
2: But it should do all right.
1: All right. Wow.
2: It's not very powerful, but it will be enough.
1: Enough. Well, yeah.
2: Thank
1: you so
2: much. If you take it easy.
1: Ah, take it easy.
2: It's not your first time in Georgia?
1: 5 times.
2: Fifth time?
1: Yeah.
2: No, so you're a professional Georgian. Okay.
0: 아, 근데 기가 아저씨께서 그 투시티를 못 간다고 하시네요.
2: We are now in Tbilisi.
1: Okay.
2: So this is Tushetti, it's closed, abandoned. It's a really nice road, but you have to come late.
1: Okay.
2: So you go here now.
1: Right? 지금 저희가 여기 트빌리시에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투시티거든요. 지금 아저씨께서 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카세수레티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But don't try to fix it yourself. And if there's, for example, a clutch starts to slip or something, there is some noise, stop, call me, and then we find the best solution.
1: Okay, right? Okay, I got it.
2: You bring the bike as you take.
1: Oh, thank you. Okay, alright.
2: Okay. Give me money.
1: 저희가 300 라리는 그 보증금 냈거든요. 이제 나머지 300 라리 드리면 됩니다. Thank you so much.
2: Drive safe. Okay?
1: Yeah, thank you. Yeah.
4: 원래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1: 네, 제가 2년 동안 유라시아 횡단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5: 저는 20살에 무작정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6: 모로코가 약간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해.
5: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오지와 사막을 주로 다녔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청춘. 어느덧 와 10년이 흘렀네요. 오늘은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달려갈 길이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6: 아, 가보자. 와, 옛날에 유라시아 횡단할 때 이 길로도 지나갔었거든요. 아, 오랜만이네. 우!
5: 저는 지금 조지아의 동쪽 고원으로 달려갑니다. 6월이면 눈이 녹아 길이 열린다는 오지로 가려 했는데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진 않았죠. 그래도 뭐 일단 달려봅니다.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8: 상쾌!
7: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오! 야, 앞에 양떼들도 보이시나요?
5: 아니, 이게 도로 한복판. 양떼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남부 국경지대에서 겨울을 보낸 양떼들이 이맘때면 북쪽 고산지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 여기가 그 길목인가 봅니다.
0: 많으십니다. 야, 이것도 보기 흔치 않은데.
5: 이 도로에서 수많은 양떼를 만나다니 이거 행운 아닌가요?
0: 까마르조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9: 사드미디 칼터.
0: 아, 여기서 가깝나요?
9: 아코사리요 앞이잖아. 감정이가 온다다 아코사리 한 이틀도 걸어야 된대.
0: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9: 사디지네프터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각서 그냥 뛰어서.
0: 아.
9: 이거 이 기사라 너무 거투하는. 잠 털신 타발라 헤프터 아크 잠 털신.

0: 북쪽으로 향하시는 거군요.
1: I know she likes it when you start to go.
0: 아.
1: Madlova.
2: 이동하며 양을 치는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0: 지금 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눈이랑 쌓이고 풀들이 안 자라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풀을 다 뜯어 먹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북쪽에도 이제 풀이 자라니까 이제 가서 이제 풀이랑 뜯어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먹이를 찾아 고산지대로 향하는 양들. 1년에 두 번 걸어야 하는 생존의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카서스 산맥의 능선을 따라 아주 험준한 길을 오르게 되겠죠. 행운의 양떼들을 보내고 조지아의 북쪽으로 향하는 길. 와인의 고장 카이티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넓은 평원이 펼쳐진 카이티는 양들에겐 겨울 목초지가 되어주고 인간에겐 오래된 신의 선물, 와인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0: 아, 여기군요. 와, 가멀드바! 가멀드바!
2: 청결을 위해 방문 전 위생복은 필수랍니다.
3: Looks like doctor.
0: Doctor.
3: 아이고.
4: 안녕하세요.
3: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데?
4: 우와. 아, 저희는 다블라나 카우터 차원 관리사 조례시 유럽 바자제 담자데부 카르툴 나이사포비스 코엘스. 에플라 온다 가와케톱 저희 외자힛 카르툴이 프레시니 코엘.
5: 에디 아티티 나 모리오트네 가와체.
6: 한 10분
5: 동안. 아, 10분 동안. 이미 도로 안 갔다. 아이 다이 실바다 가푸츠테바. 샤라즈 가흐바 마사.
4: 다 아노 파파 첼리아 에스.
6: 할아버지
0: 얘기예요. 아.
2: 치즈는 종류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프레스 치즈는 원유를 발효시킨 후 응고되길 기다립니다.
3: 오, 갑자기 확실히 문제졌어. 오!
2: 응고된 덩어리를 잘게 잘라 유청을 배출시키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파프리카 가루를 뿌리는데요. 파프리카의 매운 성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제 소금을 넣어 수분 함량과 산도를 조절해 주죠.
0: Can I try?
4: Yeah, sure.
0: Ah,
4: like this for you.
0: Ah, like this?
4: Yeah.
0: 아니 이게 파프리카를 넣어서 그런지 약간 매운 맛이 납니다. 근데 이 치즈가 진짜 부드러워요. 와,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오, 부드러운 순두부.
2: 몽글몽글한 덩어리는 프레스 치즈의 가장 중요한 과정, 압착 단계로 들어갑니다. 압력의 강도에 따라 최종 수분 함량과 질감이 결정된답니다. 이거 왠지 두부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3: 지하도 있는데요?

0: 어느새 긴장이 풀렸는지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해발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길도 험해집니다.
1: 차! 와, 이제 본격적으로 비포장도로 시작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포장도로구나. 숙소까지는 40km 정도 남았어요.
0: 시원한 바람을 마주하며 달려가는 길. 저 멀리 설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프카스 산맥 동쪽에 있는 차우키 산인데요. 6월부터 등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트레킹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2: Hello, hello. How are you? Today, you gonna go to trekking?
3: Yeah.
2: Alright.
3: You too?
2: Yeah.
3: First time here.
2: Yeah, this is the first time.
3: We're really, really lucky about the weather because it's often cloudy and you can see the peaks.
2: Ah, right.

0: See you on the top.
1: Yes.
2: Have a nice
0: Thank
2: day.
0: You.
3: Bye bye.
0: Have a
1: nice day.
0: Yeah, you too. You guys too.
3: 이제 저는 아부델라우리라는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세 가지의 호수가 있다고 해요. 그린, 블루, 그리고 화이트. 이 세 가지의 호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쪽 트레킹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아, 웅장한 이 자연이 저희를 맞이해 주네요.
4: 현지 가이드인 잘리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호기롭게 트레킹에 도전합니다. 해발 고도 2600m에 자리한 호수를 찾아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풍경입니다. 초원과 설산이 동시에 존재하고 노란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길. 오직 이 계절에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3: 얼마나 차가울까? 제가 수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4: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립니다. 와, 과연 얼마나 차가울까요?
3: 우와!
1: 와! 차가워.
3: 아, 마셔도 돼요. 아! 잘리 아저씨께서 이거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 물맛 좋네요. 와. 오, very cool, very cool.
0: 오, 고고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지나가 지질라나? 오, 잠깐만요. 우와.
3: 아,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0: 오,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4: 다행히 저만 겁먹은 게 아니었네요.
3: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5: 하이자우 키스트. 하이스 마가리. 사메팀 쩔왈이. 사메팀.
3: 와.
5: 사슈알로 시마글레아리스. 어떻게 탔단, 어떻게 탔어, 섹사삼, 어떻게 탔어, 비다삼. 아, 서로 남들이. 세트 깔기 아들이야. 대전 초차비 알피니스트비 사워지숏.
3: 그럼 잘리 아저씨도 저기 올라가 보셨어요?
6: 저도 갈참한가.
5: 참에 뛰면 저러 왔어요.
3: 이게 올라가 산을 올라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산을 오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5: 깔기. 셰코 모터사이클 뛰기 봤어. 라또 기봤어. 셰 셰니 호비가 왜 재미 호비가?
3: 맞습니다. 아 끼끼.
5: 아
3: 그렇지.
4: 높은 산이 많아서일까요? 조지아 분들이 산을 잘 탄다고 합니다. 30살인 제가 따라잡기 힘들었죠.
3: 숨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저 능선을 한 번 더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인 것 같은데. 가만히 줘봐. 가만히 줘봐. 아. Hey, how are you? Yeah, yeah, I'm good too. Where are you from?
7: Germany.
3: Germany.
7: And you?
3: South Korea.
7: South Korea?
3: Yes, nice to meet you.
7: We are from Germany, but we travel around the world.
3: Really?
7: 16 years.
3: 16 years?
7: 16 years. 2 years in Africa, 5 years in South America.
8: And they want to ask you the one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us. How we should live?
7: Very, very simple.
3: Yeah. Oh, yes.
7: Be courageous and start traveling.
3: Yeah.
7: The first
1: Don't hesitate.
7: The first step is the most difficult.
3: Mm.
7: Simply start. Yeah. Too many people dream about traveling. They talk about,
1: yeah.
7: We want to travel, and they wait, and they hesitate, and they plan. And they got older and older.
1: Yes.
7: They never start traveling, and eventually they die.
0: Okay, thank you. So
9: now I take a picture.
0: Yeah. Why not? Why not?
1: Thank you. Thank you.
0: Bye
3: bye. Wow. 제가 지금

0: 지금 여행 10년 차인데 제가 첫 여행 그 버스에 탔던 그 기억이 아쉽다요. 그때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세계 여행을 시작하는구나. 그냥 뭔가 제 꿈을, 그러니까 제가 버스에서 울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제 꿈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1: 대학 입시 떨어지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제 삶이 되었죠. 샤오키산이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초원이 줄어들고 눈 쌓인 곳은 많아졌는데요.
0: 이제 여기서부터는 눈산을 올라가야됩니다. 우와.
1: 산에 오를수록 계절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바람 소리도 매서워졌고 손발도 꽁꽁. 하지만 그 길을 지나니 날카롭게 솟은 봉우리들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0: 우와. 가르게 가르게야.
2: 가르게 좋아하네.
0: 그린! 아, 여기가 그린 호수라고 합니다. 아.
1: 드디어 찾았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숨겨둔 세 가지 색 호수 중 첫 번째, 그린 호수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 녹색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0: 아, 저기서 한번 할까요? 같이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왜 녹색이에요? 색깔이?
1: 세 호수 다 샤오키 빙하가 만들어낸 산물이랍니다. 바로 옆에는 파란 호수가 있는데요. 퇴적물의 양과 농도에 따라 녹색과 파란색으로 갈리는 거죠. 마지막 흰색 호수를 찾아가는 길.
0: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1: 아, 젊은 혈기의 마지막 코스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0: 이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1: 욕심은 금물.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다가가는 지혜를 잘리 아저씨에게 배웠습니다. 두 가지 호수를 본 것도 사실 뭐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0: 여름 설산의 기억을 품고 오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케부스레티로 향합니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합니다. 저기 개울 건너 소들이 보이는데요. 와, 한 폭의 그림처럼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걸까요?
1: 송아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저기 있고 혼자 못 건너갔니 너 설마?
0: 건너편으로 보내줄 방법도 마땅치 않고.
1: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2: 우와.

0: 닭배까지 오르르 이 근처에 농장이 있는가 봅니다.
1: 비 온다. 아, 마치 목말랐는데 잘 냈습니다. 빗물 좀 받아 먹어야지.
0: 아, 말이 씨가 됐나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아,
1: 지금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비를 좀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비를 챙겨 입었는데요. 아, 이거 얼마나 올까요? 흙길도 걱정이 됩니다.
1: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0: 앞서간 제작진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다가가 보니 다른 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크게 망가졌는데요. 아,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2: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전화도 안 터져요. 그래서 지금 전화 되는 곳까지 가서 전화를 하고 도움 요청을 하고 이제 도와주실 것 같아요.
0: 이분들도 여행을 온 분들인데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2: 자, 오케이. 오케이. 고시바.
3: 고시바.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서로 안전을 기원하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제가 지금 달리는 곳은 1970년대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정상까지 이어진 전 구간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갈길에 경사도 심해서 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쉽지 않은 길이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황.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케브스레트로 가려면 이 고갯길이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을 알 수 없는 길.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청춘이니까요.
2: 손이 열 것 같습니다.
0: 너무 추운데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2: 여기는 해발 2600m 정도 되고요. 제가 입이 얼었습니다. 우와, 비말 너무 잔뜩 많았어요. 이제 이 고개를 넘으면 케브스레트가 나와요.
0: 케브스레티는 카즈베기와 투셰티 사이 조지아 북부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가는 길이 험준해 여행자들 사이에선 고생길로 통하죠. 설산의 길이 열리는 초여름. 아, 가고는 했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1: 케브스레티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네요.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0: 잠시 비라도 피해야겠습니다.
2: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비 좀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춥고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
3: 가만히 좀 봐.
2: 저기 태극기가 보이는데요?

0: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네요.
1: 식스다.
2: 아,
1: 차이?
3: 어, 차 드실래요?
0: 어, 그럼 아, 네, 그러면 차이
1: 아, 어떻게 일러 부르면 차이?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4: 아이고, 가만히 줘 봐.
0: 아, 디지마 들어 봐.
1: 아, 디지마. 아, 카리스. 나 페리 믹시 안 했을 때 그때 몰래. 아가씨 스튜디오 가서 이 마시나 달스.
0: 거? 거? 아, 살 것 같다.
1: 와.
0: 어, 이렇게 아이고 디디 마들로 봐. 아, 이게 차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 컴퓨터로 미라님도 사쿠르라 말도 보니다 꼴리. 이게 들리고리.
0: 아, 아이, 너무 충분합니다. 와, 이름 너무 너무 충분해요.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메시드 시즌이 아리세요. 이사리스 쥐엘이 사쿠리가 차리스. 아이 비로리서 둘 쿠이트가 차리스 나시는. 옥톰브리스 쥐어리 쥐밤데 무샤옵다. 이때로 메리 아코레타 사시 아리스 시마할레 쥐 엘렉트로에너지야. 다 알리츠 미세제 곡스.
0: 근데 저기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1: 에스니 쥐니 트라디치오니 사모시 아리스 에스.
0: 아.
1: 라츠 쥐모르치니 아리스 쥐니 베비아스간 가케쿠리.
0: 이 전통의 그냥 박물관인데 박물관.
5: 의상부터 작은 집기까지 전통을 아끼고 이어가는 주인장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0: 우와.
1: 감옥이다라이프.
0: 이 향.
1: 하이리.
0: 우와. 차 마시는 동안 지금 날이 확 깼습니다 지금. 이런 풍경이었구나.
5: 아깐 빗속을 달리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했죠.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이렇게 멋질 줄이야.
0: 어머니 저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5: 제 인생샷으로 저장.
0: 어머니, 이 자연을 이제 매일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1: 이렇게 그만 다시 최우리 그 어떤 그 걸사 거울을 봐 먹으면 최우리 그거 없단 탈 빨리.
0: 저는 여기서 살고 싶은 걸요.
1: 아니, 님이 거기 가로 비워 살고면서
3: 진짜 너무 많아서. 찾아보지도 않대.
1: 집사가로 모래철.
0: 그러면 지금 한 여름이잖아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1: 투리즘스 카르타 사코넬리 코스 푸트카리다 꼬벨 딜러스 가면서 꼬벨 드르 사크메 가리스.
0: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아이고.
5: 녀석도 심심했는지 저를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1: 아예.
0: 와, 야, 여기가 양궁. 와. 거울은 여기 안에 숨어있겠죠?
5: 고산지대에서 채밀이 가능한 기간은 여름 두세 달 남짓. 혹독한 기후를 견딘 만큼 꿀향이 진하고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0: 지금 이 밭을 가꾸어 놓았는데 이 여기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밭을 가꾸신 거예요?
1: 까르토필스테서
3: 감자.
0: 아.
1: 아 구얀트빌라다 구얀트서트콜다.
5: 감자와 채소 등 필요한 식재료도 직접 재배하시는데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1: 짐에 짐스만 가서 짐이 좀 탑이 디디 돌리 모이다 아빠를 일시 즉이 속았다 짐이 아리스 미샬시 치유에 비치 미니스 트라메티 미니스 토트메티 세호니
0: 주의세요
1: 수다트 각티 마신 웨트 프레스만 다 오래다 쇼 프레스 메로 모베티 약 오토무스 토트메티 세호시 토르메티가 좋아 치고롭다 ეხლა ორი ადამიანი ურჩებით სამყაროში. თავისუფალი ხარ. დილას რო გამოხვალდე кайფედები? თავისუფალი ხარ. არაფერი არ არის. შეხარ მარტო. მოკშედება გამოხვალ ძალის მოწვეტა.

0: 이따 넘어와서도 올라프리셔리요.
1: 여행자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아주머니의 마음이 딱 저 산을 닮았네요.
2: 아이고, 이게 뭐들로 봐.
3: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가보겠습니다. 라콤디스, 니디마들로바.

0: 자, 기운 충전하고 활짝 깨인 하늘 아래를 달립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참을 달리다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 예전에 이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납골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아나톨이 지하 묘지. 이 자리는 조지아 국경의 관문이자 인근 산악민족이 통하는 교차로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교차로를 봉쇄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2: 아나토리 호아엑 다블라 헤오바시 소펠리 다 아카치타 메레 암소펠리 베치메데 사우코니스 볼로스 აქ მოდიოდნენ თვითონ ააშენეს ეს და აქ მოდიოდნენ და ავადმყოფები იჯდნენ და ელოდებოდნენ სიკვდილს და აქ ხდებოდნენ რომ გადაერჩინათ სოფელი და ავადებისგან.
0: სუბენ년 전 사람들의 유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했던 사람들. 나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희생에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1: 이제 슬슬 케부스레티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간신히 왔네. 간신히 왔어.
0: 멀고 험준한 길을 지나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전설의 마을 샤틀리입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져 오랜 세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조지아를 지키던 요새였습니다.

0: 방어탑의 수가 무려 60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던 셈이죠.
1: 확실히 산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이 적들의 침략을 대비를 해서 만든 코시키인데 적들도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0: 방어탑은 나무 다리와 계단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1: 왠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0: 여느 방어탑과 다른 점은 집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아래층은 마구간과 창고로,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였답니다. 어깨를 맞댄 돌탑 사이로 올라가니 조지아 국기가 나타납니다.
1: 아,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왔습니다.
0: 적이 침입하면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 마을 전체를 하나의 방어벽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사의 공동체가 살았던 역사의 현장이죠.
1: 아, 여긴가 보네요. 아. 와, 벌써 차려 놓으셨네요. 흰깔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0: 흰깔리는 조지아의 전통 만두인데요.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셨대요.
1: 마들로바디디.
2: 아이고,
0: 와. 와, 정말 푸짐하죠?
2: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3: 와, 이 안에 육즙이.
2: 와, 한국의 만두 딱 그 느낌입니다. 대신 포크로 사용하면 안 되고 포크로 찍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4: 장갑이 장갑.
0: 잘리 아저씨 입맛에도 딱인가 보네요.
5: 사실 내가 그때 무슨 흰깔리 술수가.
6: 아까리 사실로 스콜라. 아까운데 베리 바우셰비 가우닷 에이 가우트 에르티 이즈 다암 타우렙스 다 스콜라 다 이후레바.
1: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난 이유가 있나요?
6: 이게 라가차 폴리티코리 라가차 이코 타비즈 드로제라다 메리 우케 쉐버나제로 모위다 쉐버나제 사추크라트 다우리가 제윗 호이 가윗 코테게비루 아리 피누레비 아이센 착 ჩემ გაყოლებაზე შევარნაძემ საჩუქრად გადასა პედაგოგებს ექიმს ამსა ინჟინერს იმეს აი დაემაგრებინა ხალხი
5: ჯამ თორეს უშეგი ჩავა არაფერი აღარ ხარჩებაში
0: შატლი მაორედო მანუმ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었던 하루,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곳은 이곳, 요새 마을 안에 있는데요.
7: 제 숙소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0: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며놨네요.
7: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0: 돌탑이 드러난 벽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와, 꽤나 근사하죠.
1: 그러면 전 씻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
0: 해발 1400m에 자리한 중세 마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여행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 여기는 흑해 새벽을 품은 시장, 바텀이 수산 시장입니다.
1: 엄청 매끈매끈합니다. 여기 지금 살아있어요.
2: 여기 일몰이 그렇게 예쁘다 합니다.
1: 와, 지금 이렇게 우박이 떨어집니다.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케빈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8: 부장님이라서요?
4: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8: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선수하네.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9: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8: 거듭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10: 그럼 그렇지.
8: 나는 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11: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12: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3: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4: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5: 아니.
1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1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1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1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0: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마음껏 자유롭고 싶을 땐 섬으로 떠나라.
2: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이. 야호! 와!
1: 울릉도 부속 섬중 가장 크다는 죽도에 왔습니다. 이 드넓은 섬을 지키는 이는 오직 한 사람. 섬 주민 김유곤 씨와 함께 죽도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3: 왔어.
4: 아빠가 한대요?
3: 수확이랑 생기고.
1: 여기에 죽도의 맛도 빠질 수 없겠죠?
3: 이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질 수 없거든요.
1: 더덕주 한 잔을 나누며 알싸한 낭만을 채우는 꽃중년 두 남자.
4: 이렇게 드세요?
1: 그들의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동쪽 바다 끝,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아득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원시의 풍경을 만나고 싶었다는 김진곤 교수.
5: 여기가 바로 울릉도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도동 해안길인데요. 바위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100m 정도.
6: 100m 넘어 안 될까요?
5: 예. 엄청나게 높은 바위가 솟아있는데 울릉도 이름이 울창할 울자에다가 언덕 능자거든요.
1: 울창한 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맑고 투명한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7: 어,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닷물이 깨끗하고 물 찰기 좋으면 이 물고기 떼 좀 보세요.
1: 물고기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울릉도에서 김진곤 씨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0: 싶었던 곳이 있었답니다.
1: 아, 지금 배를 타고 저희가 죽도에 갑니다. 이 죽도가 원래는 한 2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 오직 한 가구가 있대요. 거기에 김여군 씨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혼자 생활하신대요.
0: 울릉도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리면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죽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
1: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와.
0: 아찔한 절벽 위에 세워진 집을 찾아가기 위해선 하늘로 뻗은 달팽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야 한답니다.
1: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을. 아이고. 계단 올리기 안 힘드세요?
2: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1: 아, 저 세계 테마계획에 저러는.
2: 그렇죠?
1: 예.
3: 간절 시선 지가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보들.
1: 아이고.
3: 그래서 지금 4다 올라가는
1: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오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네.
0: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홀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1: 아, 여기. 죽도 섬 주인장의 집이 보입니다. 일단, 오! 저기 보세요. 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계행에서 왔습니다. 저 김준곤입니다.
4: 아, 저 김유곤입니다.
1: 예, 아이고, 예. 김유곤님이라고요?
4: 예, 권짜돌림입니다.
1: 아, 저도 권짜돌림입니다. 혹시 김혜김씨?
4: 예, 김혜김씨, 3연파.
1: 3연파?
4: 예, 예.
1: 와! 저 김혜김 씨 3연파 78대 손입니다.
4: 사은천 따라 전망대 갔다가
1: 전망대가 가고요.
4: 가고 사은천 그 길이 나였어요.
1: 예.
4: 야자미에서 쫙 가른다는 것도 쫙 도시면 돼요.
0: 해발 116m, 둘레 약 4km의 화산섬. 그 위로 평온하고 넓은 공간이 마법처럼 펼쳐진 곳이 바로 죽도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1: 야, 여기 좀 보세요. 저 울릉도 본섬. 저 다리 건너면 관음도. 제가 서 있는 곳은 죽도. 여기가 바로 죽도 전망대입니다.
0: 이곳의 선이 어떠신가요?
5: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거지.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잖아. 이런 거 가꾸고 집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면서도 그랬어. 아까 그래서 나 더더욱 주스 먹으면서 그 남자를 내가 이렇게 봤어.
0: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6: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처음 것 같아, 가슴이. 저 처음으로 여행 나왔거든요, 혼자. 늘 껌딱지 달고 다녔는데, 껌딱지 없이 좀 결혼 생활을 일찍 했는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왔어.
0: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울릉도가 마주 서 있는 곳, 죽도의 풍경은 매 순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느덧 배가 떠날 시간.
1: 자, 잘 들어가십시오. 저는 내일 이 배를 탈 겁니다. 한 분 놓치셨네.
7: 저 타세요.
1: 한 대. 와, 이런 또 돌발 상황이.
0: 죽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취하셨나 봐요.
1: 자, 어서 가십시오. 큰일 날 뻔했네. 생활 필수품들, 예. 물 같은 거.
4: 예, 차키 한 잔, 물 예. 이런 게. 죽도는 물이 없으니까.
1: 예.
4: 예전에는 지게지고 예, 했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건 하물론 삭주가 예. 설치되는 바람에
1: 예.
4: 편안하게
1: 고기 예쁜 거하고 산발은
0: 처음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지만 홀로 생활하는 죽도에선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죠. 누군가는 로망이라 부르지만 살아가는 이에겐 거칠고 척박한 시간.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단 한 사람, 김유곤 씨의 비밀 정원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8: 우리가 1950년대부터 새 가구가 살았었는데.
9: 새 가구요?
8: 예. 네. 여기에 새 가구가 살던 이 기초입니다.
9: 아, 이렇게. 여기에 새 가구가 사셨다고요?
8: 예. 여기는 전씨.
9: 전씨.
8: 이쪽에는 이씨.
9: 이씨.
8: 이쪽에는 김씨. 우리 집.
0: 죽도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낳았답니다.
9: 이게 바로
4: 예, 요거 문패.
9: 아, 예.
4: 우리 아들.
9: 아들. 그러면 예. 이 사모님하고 아드님은 지금 같이 예. 안 계시고요.
4: 아니, 또 저 애기 저 교육 때문에
9: 아.
4: 예, 포항으로 유학 가 있습니다.
9: 아, 포항으로. 어. 예. 야, 원래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0: 자연에서 구김살 없이 해맑게 자란 아이였지만 발달 속도가 문제였다네요.
4: 모든 게 늦어요.
9: 아,
4: 예. 네, 뭐 말이라든지 행동상 그래서 안 되겠다.
9: 아.
4: 어린이집을 보내가 애를 예. 그 나별에 맞게 해서 예.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
9: 예.
4: 그래가 나갔어요. 저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나가세요. 이게 이거를 틀고 막상 나간다는 건 예. 나가는 게 힘들어요.
0: 부모님의 뒤를 이어 30년을 일군 땅. 그 땅엔 대나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름도 죽도라죠.
4: 이거 다 들벼입니다, 들벼.
9: 어, 그러네요.
4: 예. 여기 대나무.
9: 하늘 소리 들리고 바로.
4: 예, 대나무가 예. 가려가지고
9: 예.
4: 아무것이 들벼입니다.
0: 푸른 대숲 장막 아래로 아찔하면서도 신비로운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그런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아, 예. 예,
4: 방풍 작용도 하고
9: 예, 바람 막아주고 예,
4: 바람도 막아주고 그 풍화 작용도 막아주고
9: 풍화 작용 막아주고
4: 썸 깎이는 거.
9: 아. 예.
0: 죽도에서 대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네요.
4: 이거 다 물탱크. 이 밑에가 물탱크예요. 이봐, 물이 없잖아.
9: 아,
4: 물이 없잖아. 이거.
9: 아.
4: 지금 내부에 한 거의 바닥이야, 바닥.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다예요. 그 지금 보이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없네.
9: 어떡해요? 물 이렇게 적어서.
4: 물 아껴야지.
9: 아껴 쓰고.
4: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강호 손님들 오면은.
9: 예.
4: 화장실에 손 씻는 것부터 단들시킵니다.
9: 아.
4: 그거 호수드물 하루에 200명, 300명씩 만나고 왔을 건구에.
9: 예.
4: 뜻받고 손 다시 보면 이게 물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비물 사용할 때부터.
9: 아.
4: 그 뭡니까? 몸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은.
9: 예.
4: 물 한 대야 가지고 세 번을 이용합니다. 세 번.
9: 어떻게 세 번으로?
4: 세 번을 안 하죠. 살 씻지.
9: 살 씻고.
4: 그거를 다시 서거짐으로 옮기지.
9: 서거짐을 옮기고.
4: 예, 그물을 다시 또 뭐 빨래.
9: 행주 같은 거 하고.
4: 씻고요. 예, 예. 그 살던 물로 씻으면 좋다가 하고.
9: 맞아요.
4: 세 번을 했어요.
9: 예.
4: 그랬습니다. 그게 몸에 배겠어요, 우리 나무.
0: 그렇게 섬에서는 아끼고 부지런해야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유곤 씨는 더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텃밭도 부지런히 가꾸는 중이래요.
9: 여기 지금 마늘하고
4: 마늘, 양파
9: 또 뭐 심으셨어요?
4: 쪽파도 심고 대파도 심으셨고 저기 저 뭐고 오이도 심으셨고
9: 오이
4: 상추
0: 육지에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 웬만한 건 자급자족. 그래도 가장 공들이는 건 더덕입니다.
4: 이걸 잘못 찔러보면 더덕을 찔러보거든.
9: 네. 자, 또 여기 있어.
4: 거기 사품입니다.
0: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난다는 유곤 씨.
4: 아, 형님 좋다.
9: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죽도에 이렇게 더덕이 좋아요?
4: 이게...
9: 네.
4: 이 기후하고 토일 때문에 그래요. 일명 이거 화산재라고 하죠. 화산재.
9: 네,
4: 여기에 저 해풍이 불어가지고.
9: 해풍이 불어서.
4: 예예. 예. 그래서 여기 앉아 더더욱 성분은 더 우수하죠.

0: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1: 와서.
2: 아삭아삭 한데요?
1: 그것도 단맛이 약간 강해요. 네. 신맛은 보다는 단맛이 좀.
2: 하나도 안 쉬고 쓰지도 않고. 네,
1: 단맛이 강해, 단맛이.
2: 달고.
1: 예.
3: 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서 태운.
1: 예, 더덕이에요.
3: 더덕.
1: 예, 더덕이랑 이게 네. 수옥이랑 생겨요.
0: 막 캐온 더덕에 LA 갈비까지 숯불에 잘 구워냅니다.
2: 그쪽에 와가지고 LA 갈비 산의 진미를 먹게 해주시고.
0: 일단 섬에서 이렇게 갈비까지 뜯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 이렇게 드세요?
1: 이름 보면 살림 거들 나쁘라. 큰일 나니.
2: 그럼 제가 제접받는 거잖아요, 그, 지금.
1: 오늘 지금 뭐 교수님.
2: 한국계형 촬영 왔다고 해서 네, 특별히. 왔다고,
1: 특별히. 그럼 아마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0: 뭘까요?
1: 아, 근데, 야, 이거 저, LA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져줬다, 그죠?
0: 10년 이상 된 더덕으로 유곤 씨가 직접 담근 더덕주. 5년 만에 처음 개봉하는 거랍니다.
2: 와, 전혀 싸한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네.
0: 더덕주 한 잔에 마음을 나누는 두 남자.
1: 보통 여기 죽도에 오면은 이 하려한 거 봅니다.
2: 하련.
1: 그러면 이 하려하게 꿈이 제가 꾸며칠 때게 네.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걸 있는 걸 알겠다는 거냐?
2: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1: 예, 좋지. 아. 예, 제일 기분 좋습니다.
2: 여기서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예. 제일 힘드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1: 제가 거의 한 20,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할아버님이 있어서 예. 일 도와주시고.
2: 아, 예.
1: 그분이 요 앞전에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못 나갔어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2: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1: 그 다른 거는 뭐 물이 없다든가 전기가 없다 이렇게 참으면 돼.
2: 아.
1: 이리 내가 가야 되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네. 이게 막았을 때 네. 그때 뭔가 막아가는 데가 못 나갔을 때 굉장히 괴롭고 마음 아프죠.
0: 서움이 허락하지 않아 겪어야 했던 세월. 유곤 씨에겐 숙명과도 같은 죽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쉬운 작별을 알리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4: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유곤 씨가 없었다면 무인도가 됐을 섬.
5: 이제 또 혼자 남으셨네요.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혼자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또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부인하고 아들 포항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이 정말 짠하고 대견합니다. 건강하세요.
0: 이제 죽도 하면 거친 바다 위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유곤 씨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2: along about a Saturday night.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2: 여기가 어디야? 흙 냄새!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4: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2: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북대서양 앞바다.
2: We have a lot of shipwrecks in Newfoundland. Shipwrecks where people are lost, families lose things. So this story feels extraordinary. It almost feels like a fairy tale.
1: 20세기 초 캐나다 뉴폴랜드 섬에서 시작된 전설. 살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조난자들을 향해 헤엄쳐온 것은 사람이 아닌 곰처럼 덩치가 큰 검은 개였다.
3: Shipwreck trying to rescue them couldn't get close enough with their lifeboats.
1: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는 더 거칠어졌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그때 파도를 뚫고 다가온 개는 배에서 던진 밧줄을 물고 헤엄쳐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다.
2: Everybody lived and everybody was saved.
3: 163 people
4: helped save 92 people. Yeah.
2: Saved because of this adorable Newfoundland dog.
1: 그 후로 지금까지 뛰어난 수영 실력, 강인한 체력과 용기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수상 구조결의 대명사로 불린 이 개는 뉴펀들랜드다.

0: 대륙의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북아메리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와 거대한 자연을 동시에 품고 있다. 빙하가 떠다니는 북극해에서 시작해 남쪽 카리브해까지 수천 킬로미터 뻗어내린 대륙은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모여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미국 북동쪽 메인주에 위치한 스카보로비치. 길게 뻗은 해변과 서핑 명소로 유명하지만 파도의 세기와 흐름이 자주 바뀌는 위험한 바다다. 인명 구조의 한계를 느낀 수상구조대는 2022년 구조견 3마리를 투입했다. 모두 뉴펀들랜드 견종이었다. 구조 경력 2년의 뷰이. 첫째 비커는 이 지역의 첫 번째 공식 해양 구조견이다. 막내 벨은 정식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 훈련에 나설 시간.
1: So we're going to go out today and practice in the rip. We're going to go out. You're going to do 25-yard swim out to pick up the victim, bring him in. All right?
2: Yep.
0: 구조견과 팀을 이루기에 앞서 구조대원들이 먼저 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개들은 이미 준비 완료.
2: Greg, the dogs are probably going to follow us.
3: No.
0: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려는 녀석들을 진정시키고 바다로 향한다. 구조 요청자 역할을 맡은 두 대원이 바다로 뛰어든다. 힘껏 헤엄쳐보지만 밀려오는 파도 탓에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파도의 변화가 크고 물살이 거세질수록 구조는 어려워진다. 특히 이안류로 발생하는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눈 깜짝할 사이 구조 요청자가 먼 바다로 떠밀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힘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겨우 목표 지점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각자가 맡은 구조 요청자를 향해 흩어진다. 한 명의 대원이 한 번에 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수상구조의 원칙.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구조할 경우 힘과 체력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몰려온 바닷물이 모였다가 후기 좁은 지형을 따라 바다를 향해 빠르게 빨려나가는 현상으로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번엔 강한 이안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구조견과 함께 훈련하기로 했다. 바다에 빠진 대원들을 본 순간 벨과 비컨의 구조 본능이 발동한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받았어.

구조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다를 향해 돌진한다. 그 사이 더욱 거세진 파도. 파도에 떠밀린 구조대원은 비콘의 목줄을 잡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거센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비콘. 뉴펀들랜드는 물속에서 사람보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근육이 발달한 네 다리로 힘껏 물을 박차며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0: 구조 요청자가 가까워지자 구조 장비를 잡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비컨. 구조 경력 4년의 베테랑답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막힘없이 해낸다. 하지만 훈련생 벨은 아직 넘어야 할 파도가 많다. 해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베테랑 구조견에 뒤지지 않는다. 구조 요청자 앞에 도착하자 훈련받은 대로 육지를 향해 방향을 바꾸는 벨. 태어난 지 13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인 두 명의 무게를 거뜬히 견디며 높은 파도를 가른다. 이안유가 강의 방향을 잃게 되면 뉴펀들랜드는 육지로 향하는 물길을 파악해 인도한다. 피부 감각으로 바닷물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수영 실력과 강인한 힘, 물길을 읽는 감각 덕분에 뉴펀들랜드는 구조 장비를 이용해 한 번에 다섯 명까지 구조할 수 있다. 비컨과 뷰이, 그리고 벨. 세 마리의 뉴펀들랜드가 수상 호주대에 합류한 이후 스카브로 비치에서는 이안유에 휩쓸려 죽는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검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다. 뉴펀들랜드가 수상구조의 탁월한 이유는 뭘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진 상황. 뉴펀들랜드는 여러 명의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한 번에 200kg 이상의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 커다란 덩치와 달리 온순한 성격도 구조견으로서 훌륭한 자질이다. 뉴펀들랜드의 털은 구조 활동에 최적화돼 있다. 굵고 빽빽한 겉털은 물을 튕겨내는 방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호수에서 나온 후 겨우 두 번 몸을 털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털이 말랐다.
1: Right now is still dry underneath. The outer layer is what's wet. And under, if we were in extremely cold water, which they're in summer coat, but if they had their winter coat, even this, they're dry.
0: 물을 밀어내는 겉털과 체온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속털이 있어 다른 견종들보다 오래 차가운 바다에 머물 수 있다. 뉴펀들랜드는 다이빙 실력 또한 뛰어나다. 겉털과 속털 사이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돼 있어 쉽게 물에 뜨고 해류에 휩쓸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강한 추진력의 비결은 몸집만큼이나 큰 발에 있다.
2: And interestingly, when they swim, instead of swimming like a doggy paddle, they actually sweep their front feet from side to side, which their big webbed cups can actually.
0: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물갈퀴를 닮은 막과 그 주변에 자란 짧고 단단한 털은 물에 닿는 면적을 넓혀 한 번의 발차기로 보다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다.

0: 단단한 근육줄의 뒷다리는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엔진 역할을 한다.
1: They also have a huge lung capacity, so that it actually helps with their endurance in swimming for a long time.
0: 뉴펀들랜드는 같은 체급의 대형견보다 가슴이 넓고 깊어 그 안에 큰 폐를 가지고 있다. 폐 활량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받는다. 장시간 수영에도 지치지 않고 근육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0: 뉴펀들랜드는 언제부터 수상 구조견으로 활동했을까? 우리는 이 견종의 기원을 찾아 캐나다 동쪽 끝으로 향했다. 북대서양과 맞닿은 뉴펀들랜드 섬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장 중 하나였다. 16세기 초부터 많은 유럽인이 어업을 위해 이 섬에 들어와 정착했다. 섬과 이름이 같은 뉴펀들랜드는 이 지역의 상징이다. 섬 안쪽에 위치한 작은 서점.
1: Welcome to Newfoundland.
2: Good morning. Welcome to Newfoundland again.
1: Are you here to see Maggie? Oh, this is Maggie. Here, right here. Newfoundland dog.
0: 전 세계인이 매기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2: And also they come to see me and the dog. Sometimes only the dog. I can do tricks too if you want me to. I can roll over. That's
0: easy. 뉴펀들랜드 섬에선 사람만큼 개를 귀하게 여겼다.
2: These are our dogs right here, too. That there. That one and that one. That's painted on a Newfoundland rock.
0: 어부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2: Years ago, motorbikes or motorcycles or ATVs and fish up from the ocean to the plant. So, and also for transportation.
0: 섬과 개의 역사는 1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뉴펀들랜드 섬은 세계 최고의 대구어장이었다.
3: 그 they were looking for a new food source. So the fishery was big because when they came over here, there was just such a plentiful fish. I mean, it literally stopped the boats from going. There were so many fish. A quote that says that John Cabot said to the Queen Victoria that there were so many fish off the coast of Newfoundland.
0: 19세기 초 뉴펀들랜드 섬에 거주하는 남자 10명 중 9명은 어부였다. 그 시절 어부의 집에선 뉴펀들랜드를 한 마리 이상 키웠다고 한다. 바다에선 무거운 그물을 배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 육지에선 어부 대신 물고기로 가득한 수레를 끌었다.
4: My grandparents told of they have like they have of fishing with them and they used to use them to tow wood out of the woods for firewood.
0: 유럽의 여러 작업견에서 진화한 뉴펀들랜드. 어부들은 바다와 육지에 모두 능숙하고 힘이 세며 성격이 온순한 개를 원했다. 고기잡이를 나선 배가 높은 파도에 휩쓸릴 때면 바다에 뛰어들어 어부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뉴펀들랜드 섬 최고의 관광지이자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 힐. 이곳은 과거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 깃발로 신호를 보내던 언덕이다.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명물이 있다.
5: Good morning. Beautiful one again.
0: 뉴펀들랜드 섬 토박이인 잭맨 씨와 2살 된 그에게 세이브.

0: 언덕에 동상처럼 앉아 있었을 뿐인데 커다란 체격과 곰을 닮은 독특한 외모가 관광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1: 72kg. Yeah. Hug. He loves hugs. Give him a hug.
2: You can touch him, buddy.
1: Thank you. This is my Newfoundland dog's Sable, real name Sable Chief.
0: Sable의 몸에는 뉴펀들랜드 섬 어부들과 함께 북대서양을 누비며 그들의 일과 안전을 돕던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1: But he's meant for water rescue. He'll go out if you fall in the ocean. He'll swim out and try to bring you back in.
0: Now,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짖지 않는다.
3: Say I was frightened of dogs, but I don't think I'm frightened of you.
4: Isn't it amazing that this sticks with you?
3: I was always a bit hesitant with dogs.
1: And I realized at that point in time that. People just enjoyed seeing the Newfoundland dogs. It brought smiles to their faces.
0: 개를 보기 위해 시그널 힐을 찾는 관광객들이 생길 정도로 세이블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됐다. 팬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잭맨 씨와 세이블.
1: Sable, hi buddy. You being good boy? Yes. You're a tired boy now, aren't you?
0: 작업견의 피가 흐르는 세이블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1: Be good. Be good. Sit down. Sit down. Come on. Sit. Sit. Sable, sit. Just grab.
0: 아침부터 150m가 넘는 언덕을 올랐지만. 아직도 몇 번은 더 오를 기세.
5: I'm 5'10 and when he's all the way up he's taller. He's easily 6'1.
1: So he can get into a lot of problems with cupboards and stuff like that. Sable.
0: 세이블을 처음 보면 크기와 무게에 압도당한다. 몸을 일으켰을 때 높이는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훌쩍 넘는다. 몸무게 역시 한국 남성의 평균 체중에 가깝다. 생활 소품, 심지어 그림까지 세이블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
1: No, that is my previous dog, Chief, Chieftain. Chief passed away 3 years ago in July.
0: 잭맨 씨는 세이블에 앞서 두 마리의 뉴펀들랜드를 길렀다.
1: We had his ashes. We had him cremated and we had his ashes put in little urns like this.
0: 암에 걸려 죽기 전까지 치프는 8년 동안 매일 시그널 힐에 올랐다.
1: I didn't realize how popular he was. To me going up on Signal Hill was just something for me.
0: 시그널 힐의 명물로 사랑받던 치프의 죽음은 지역 신문에 실릴 만큼 큰 충격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치프의 죽음에 슬픔과 애도를 표시했고 그중엔 영국의 찰스 국왕도 있었다.
1: It's just something special that I think the dog itself, the Newfoundland dog itself brings back a lot of good memories to people.
0: 잭맨 씨는 죽은 치프를 잊지 못해 세이블을 입양했다. 두 살밖에 되지 않아 혈기가 왕성하다.
6: 아, 그래서 못 찾죠. 나.
1: No, he's a
0: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장난꾸러기.
1: You have to be big to able to hold him.
0: 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 룸스 박물관. 뉴펀들랜드를 빼놓고 섬의 역사를 말할 순 없다.
7: This is Sable Chief. Sable Chief is a very important mascot for Newfoundland Labrador.
0: 뉴펀들랜드 섬 앞바다에선 유독 난파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빙하와 암초, 수시로 불어오는 강풍,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이다. 1919년 12월 겨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뉴펀들랜드 히어.
7: This accident had happened and the ship is
0: 뉴펀들랜드 섬 서쪽 바다. 항해를 하던 SS 에티오는 겨울 풍랑으로 난파 위험에 처했다. 승객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있었다. 빙하와 암초에 부딪힌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물결이 거세 구명보트조차 띄울 수 없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던 그때 한 마리의 검은 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거친 파도를 뚫고 헤엄쳐 난파 직전인 배로 다가갔다.
7: 배에서
0: 던진 밧줄을 문 히어로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고 승객들은 밧줄에 매달려 배를 탈출할 수 있었다.
7: 히어로 was really a hero in Newfoundland Labrador and helped save those 92 people's lives from the very cold North Atlantic.
0: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한 히어로의 숭고한 희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뉴펀들랜드 섬에서 발행한 동전과 지폐에는 섬을 상징하는 자연 경관과 함께 개의 모습이 새겨졌다. 뉴펀들랜드의 전설이 시작된 바다에서 멀지 않은 카우헤드. 전체 인구 4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뉴펀들랜드 히어로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로 한 것. 연극은 히어로가 어부의 개이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8: Oh yes, I could smell them before you came in the door. Oh, go on, yo, you smell like spoiled mackerel. Get out of here.
9: See, I didn't think you smelled that bad. Does he really?
8: Yes, he does.
0: Too much about it. 히어로는 무거운 수레를 끄는 어부의 개에서 92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10: I think it's an unbelievable story, right? We have a lot of shipwrecks in Newfoundland. It's a shipwreck we have in Newfoundland where everybody lived and everybody was saved, and they were saved because of this adorable Newfoundland dog that is has our province's name in what it is.
0: 뉴펀들랜드 섬에는 히어로 외에도 난파선에서 승객을 구조한 개들의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전해진다. 뉴펀들랜드가 구조한 승객의 후손들이 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0: 뉴펀들랜드 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의 바다, 강, 호수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벨츠빌 주립공원. 사람과 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위험이 도사린다.
1: I don't know, Kelby. I don't know how busy it's going to be today. That weather's looking ominous. But if anybody needs help, we'll run out and help them, right, Kelby?
0: 켈비에게 살짝 겁을 줘봤는데 질문한 사람만 머쓱해졌다. 관심 없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켈비는 지역에서 이름난 베테랑 구조견.
1: Right now she's still scanning and focusing on the beach. Even though she is on break right now, she still is going to keep an eye on everything that's going on. She has nine rescues so far in her career.
0: 1년에 9명을 구해 캡틴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켈비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체계적인 구조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
1: The yellow jacket is only for dogs that have been certified by the Italian School of Water Rescue Dogs, the SICS.
0: 보통 1년에서 2년에 걸친 구조 훈련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수상 구조견 학교인 SICS의 훈련은 물 위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조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훈련은 수상구조 훈련 중 가장 높은 단계.

0: 켈빈은 거칠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한 우수한 수상 보적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는 찾아온다.
1: Welcome back now.
2: Roger that. We think Kelb's ready.
0: 짧은 휴식을 끝내고 순찰 활동에 나설 시간.
2: Never tired. Come on, Bill.
0: 조지와 켈빈은 훈련 과정부터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2: Kelby is always with me. No matter where I go, she's always with me. If I'm on the jet ski, she's on the jet ski. If I'm on the boat, she's on the boat. She never leaves me. Go boat!
0: 조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트에 올라타는 켈비. 매주 반복하는 구조 활동이지만 보트에 몸을 싣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된다. 수영구역 외곽을 돌며 사람들이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러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뛰어내려 구조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제트스키를 타는 연습도 잊지 않는다. 훌륭한 수상 구조견이 되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뛰어들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2: Even though they might be a good swimming dog, doing water rescue of a huma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 sporting event.
0: 타고난 구조 본능과 위기에 침착한 뉴펀들랜드. 켈비도 그런 혈통을 물려받았다.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처음 시작한 수상구조. 구조에 나설 때마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사람들을 구했다.
3: Good girl, Kelly. Kelly, can I have kisses? Yes, good girl.

0: 커다란 수건으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자 개운한 표정을 짓는 켈빈.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형 옷도 입혀준다.
1: She's got better quality stuff than I have. Come on, Kelps. Go ahead up.
0: 코트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서야 차에 타는데.
1: What do you think? You ready for some ice cream? You want to go for some ice creams? Give me kisses.
0: Yeah.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오케이.
1: Let's go right.
0: 켈비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
1: I'm gonna have for all of them. Three doggy sundaes.
0: 아이스크림이란 말을 듣자 초롱초롱해지는 켈비의 눈빛. 동생 닉 씨도 형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다.
1: Yeah, we'll take it. Grab a table over there and we'll set them all down because we're gonna have the other ice cream yet. Sit.
0: 아주 잠깐의 기다림이지만 개들은 안절부절. 이렇게 맛있고 사랑스러운 음식이라니. 구조활동을 하며 쌓인 하루의 피로가 봄눈 녹듯 녹아내린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이 쓴 시에서 뉴펀들랜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허영없이 아름답고 오만없이 강하며 사나움 없이 용감했고 인간의 모든 미덕을 지녔으나 어떤 악도 없었던 존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뉴펀들랜드의 전설은 북대서양 인근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웨스트폴드. 물고기가 풍부해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볕이 좋은 날이면 낚시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체육교사인 크리스가 반려견 마대를 데리고 강으로 향한다. 마대는 올해 4살 된 뉴펀들랜드다.
2: Yes, come here, definitely. Yes, here. Hey, Sampo.
3: Hi, Chris.
2: Takk for sist.
3: Takk for sist, så hyggelig.
2: Jo, kjempehyggelig det her.
3: Ah, så bra du tok med den Newfoundlanderen. Ja, det bringer lykke. Ja, det fiskelykke. Det. Ja, det bra.

0: 하지만 마대는 아직 믿기 힘든 눈치. 크리스가 제대로 낚시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1: 피스키! 피스키!
2: 없다!
1: 타운으로 피스키! 피스키!
0: 낚싯대 큰 물고기가 잡혔다. 신기하다는 듯 물고기를 지켜보는 마대. 정말 발자국 부족의 통학이라도 한 걸까? 물고기를 꺼내려는데 무게부터 심상치 않다. 평소 잡은 물고기에 비해 두 배는 크다.
2: 몬스터 파이크.
1: 야, 네 필름에 나프라.
0: 크리스는 오늘 마대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다. 강 한가운데 배를 멈추고 마대와 장난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한 마대.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린다. 크리스의 다가가 등을 내미는 마대. 하지만 잡지 않자 주변을 맴돌며 재촉한다. 크리스가 목줄을 잡자 있는 힘껏 헤엄치는 마대. 땅에 발이 닿고서야 수영을 멈춘다. 태어나 한 번도 구조 훈련을 받은 적 없지만 마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1: De klarer å se forskjellen på når du bader og har det gøy, og når du trenger litt hjelp. Det er alltid veldig betryggende å, ha en, å bade eller havne i vannet når du har en Newfoundlandshund rundt deg, fordi du vet at det vil alltid gå bra.
3: Ja, tusen takk, Mette. Vi fikk noen gode minner i dag. Gjorde ikke det? Jo, vi fikk faktisk noen gode minner i dag. Ja, tusen takk.
0: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던 마대의 모습이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강 인근에 있는 크리스의 아담한 집. 마대를 닮은 녀석들이 집안을 꽉 채우고 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심지어 여덟 마리. 녀석들이 부엌 앞으로 몰려든 이유는 바로 이것. 마대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특식 때문이다. 맛과 영양을 생각해 싱싱한 달걀도 넣었다. 크리스가 부엌에서 나오자 흥분한 녀석들. 누가 보면 며칠 굶긴 줄 알겠다. 뉴펀들랜드가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은 600g 남짓. 몸집에 비하면 많은 양이 아니다. 고기가 부족한 섬에서 태어나 필요한 만큼 먹고 힘을 비축하는 법을 배웠다. 곰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덩치와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뉴펀들랜드.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주인에겐 충실하다.

0: 일을 하다 장난기가 발동한 크리스. 머리 위에 장갑이 떨어질까봐 미동도 하지 않는다. 크리스에게 뉴펀들랜드는 친구이자 가족이다.
1: 첫 강렬한
0: 첫인상 뒤에 느껴지는 다정한 마음. 뉴펀들랜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것.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0: 우리가 다시 스카브로 비치를 찾았을 때 수상구조대는 훈련 중이었다. 올해도 강한 이알류로 인해 조난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구조해냈다.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고된 훈련을 반복한 결과다. 기본 훈련을 마치자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후보생 벨이 구조대원의 도움 없이 혼자 구조에 나서기로 한 것. 지난 5개월의 노력을 증명할 시간이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벨. 그동안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발휘해 구조 요청자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강한 파도가 몸을 덮친다. 그동안 더 단단해진 다리로 물을 박차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벨. 구조 요청자가 수상조끼를 잡자 해안을 향해 헤엄친다. 벨의 단독 구조 성공. 처음엔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훌륭히 임무를 완수해냈다.
3: Exactly what we wanted, but she can do it. And so, because she trains with always with another lifeguard, and that's what she's looking for.
0: 또 하나의 수상 구조견이 탄생했다.
4: Good job, Drew.
0: 이제 스카버로 비치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된 세 마리의 구조견. 뉴펀들랜드가 있기 때문이다.
5: I like the idea of they're like a gentle giant.
6: I can tell you for me a Newfoundland dog is unlike any other breed of dog. This dog is my child.
0: 지금도 어느 바다에선가 또 다른 전설을 써가고 있을 뉴펀들랜드. 위대한 수상 구조견이자 온순하고 다정한 친구. 그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다.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2: 아니.
1: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1: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꽉채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제 만으로 28살.
8: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0: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
8: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아니. 그때 아니.
10: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1: 여기에 방이 있어요?
8: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1: 아버지, 옷번지술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8: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2: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0: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8: 맞아요. 해결해줘.
13: 이런 공간이 있었어?
14: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15: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6: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17: 다큐 영화제와 고향 흥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0: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 네, 요즘 핸드폰

0: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2: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7: 젖
2: 성교육. 아, 피처 너무 좋아요. 피처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과 가정을 책임지는 두 아이 엄마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9: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네, 김포대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9: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아니, 애들은 벌써 그렇게 컸어요?
9: 그러니까요. 네,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6년. 내 말이. 서른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른에 결혼을 아무도 안 하더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2: 시간이 네, 왜 해버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9: 너무 좋아요. 네. 선배님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1호가 아직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10: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결혼 선배님이 아,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2: 어, 그래요?
10: 네.
9: 근데 저희 부부도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2: 맞아요.
9: 근데 직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10: 사내 부부. 그러니까 그 데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9: 데뷔까지 동기거든.
2: 아, 동기.
9: 그 해에 데뷔한 게 어떤 악의 원인이 아니었나. 아, 정말 행복합니다.
2: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9: 감사합니다.
2: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오.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입니다.
9: 우리 남편이 그래?
2: 우리 남편이죠.
11: 혼자 앉았을 때 이렇게 앉겠죠?
2: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12: 하고 싶어요.
2: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12: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2: 굉장히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12: 굉장히 어려워요.
13: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
12: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자, 노래.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떼자러 가는 거지?
9: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네.
14: 와,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15: 이런 거 샤갈 거리는데.
14: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15: 이거 이런가?
2: 근데 이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9: 그럼요.
2: 어떤 무슨 뜻이에요? 김경아 고정 야리.
16: 특별한 욕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고 장난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12: 진짜!
2: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성교육 MC지만 제가 이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쌤 씨는 아세요?
12: 솔직히? 아니 일단 예.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2: 그렇죠. 말이 어렵죠. 솔직히 않아.
12: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도 네. 잘 안 오고.
2: 우리 때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12: 그렇죠.
2: 호주 들어본 적 있어요? 호주에서?
12: 저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9: 성인지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2: 근데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9: 아, 진짜? 그러니까
2: 학교에서 네. 이제 알림이 와요. 이번 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간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하겠다. 그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9: 근데 이게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2: 그럼요.
9: 어떤 무슨 뜻이에요?
2: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인 거예요.
9: 그건
2: 모르시는 거예요.
9: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12: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2: 뭐예요?
9: 언니 또 이제 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직장에 또 생활했잖아요.
2: 네?
9: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2: 오, 네.
9: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남녀 상관없이 좀 이런 성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서 말도 조심하고 좀 행동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9: 맞나요?
2: 그럼 이거는 확인.
10: 사진을 좀.

0: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은지 씨가 법정 의무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입장 바꿔보기. 그리고 그 성별이 처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이라고 말할
0: 역지사지
1: 수 있어요.
0: 역지사지 성별 버전.
1: 그렇죠. 그래서 성고정관념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벽이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그거를 좀 그 성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깨부시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망치를 찾는 그런 노력 같은 거죠.
2: 네.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로 감지하는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성별한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제 쌤 씨께서 이 단어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쓴 이후로 대부분의 요즘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 성인지 감수성이 확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퍼지게 됐죠.
0: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배우고 컴퓨터처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한번 난데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세세해요. 세세.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자, 우리 은지 씨부터. 은지 씨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3: 어머나. 네. 내가 또 1등이야, 미치겠다.
0: 네, 먼저.
3: 저 뭐 벌 받는 건 아니죠?
0: 아니. 자, 문장을 듣고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은지 씨가 달립니다.
3: 저거 달릴까요?
0: 둘, 셋, 달려! 은지 달려!
3: 오, 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0: 오케이. 자, 이번엔 남편 종태 씨가 달립니다.
4: 뭐야? 잠깐만요. 평범한 남자 진짜 보였어요. 정태는 말고.
3: 정태 말고 평범한 남자? 아, 내가 정태 말고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더라니까.
0: 그러니까, 정태밖에 없어서.
3: 좋아요, 정태 약간.
4: 정태 이렇게.
3: 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영상통화 좀 걸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영상통화 좀
0: 찍어요. 의심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3: 아, 너무 웃긴다.
0: 진짜 알겠어요.
3: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이번에 이제 경화 씨가 한번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경화 씨는 딸 지율이가 달리는 겁니다.
3: 지율이요?
0: 그러니까 지율이가 달리는 거.
3: 걔는
0: 하나, 둘, 셋.
3: 뭐 이러고 달리던데?
0: 예! 예! 자, 그럼 이번에 아들, 선율이가 달려요.
3: 아, 우리 선율이. 아들이요?
0: 네.
3: 앞머리 날릴까 봐 이러고.
0: 아, 이거 자꾸. 아, 그럼.
3: 중학생이니까.
0: 아, 이거 바다
3: 언니. 남학생도 앞머리 사소하다.
0: 아, 그래요? 아,
3: 아니에요. 걔는 안 떠요. 우리 다 왜 이래?
0: 이게 현실이니까.
3: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0: 자, 그렇다면 이제 쌤 씨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대 잡는 걸로 변경을 할 거예요.
3: 오, 운전대.
0: 쌤이 운전대를
3: 벌써 뻔하네. 아!
0: 멋있어, 멋있어. 왼쪽 손으로.
3: 괜히 뒤에 한 번 봐.
4: 자, 일부러!
0: 자, 이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한다. 오,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4: 올바!
0: 아내도 하네요.
4: 아니,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0: 쌤한테. 예. 우리가 뭐 어떤 가정사를 알게 되는
3: 네,
0: 상황이
3: 그러네요.
0: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자 이번 키워드는요 힘자랑하기입니다. 있는 힘껏 힘자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3: 네.
0: 하나 둘 셋. 야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야 끝났어요. 플라스틱이에요. 나도 들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도 할 수 있잖아.
3: 플라스틱이에요. 깜짝 놀랐네. 네. 천하장사인 줄 알았네.
0: 네, 세라믹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1: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게 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2: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여자, 남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영상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0: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1: 그죠.
0: 일단 귀 뒤로 머리를 넘기셨어요.
2: 맞아요.
0: 다리 모았잖아.
3: 소곳하죠.
0: 맞아요. 또 우리 엉덩이 한번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0: 다섯 번 꼬아야지.
4: 남자들은 아무래도 가운데가
0: 네? 더
4: 커다란
0: 것 같고
4: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0: 남자분들 얇게요. 여자분들
5: 못해요. 여자들을 좀 바짝 앉아서
0: 저도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네, 의자가 좀 약간 핸들이랑 가까워.
6: 80도로. 팔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0: 많이 어색하시네요. 입을 가리고. 날숨을 잘 쓰시네.
3: 너무 멋있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0: 오, 연기 좀 하는 거
6: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여자 잘 키워라? 여자분이 약간 오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울 때.
6: 정말 남자가 울 때는 세 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0: 맞아. 남자가 눈물을 쭉쭉 흘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다른 남편들 어떻게 뛰나. 아, 이렇게 뛰시는군요.
3: 부럽다.
0: 남자는 막 이렇게 뛰죠, 막 이렇게. 와.
3: 우리 남편인데?
0: 우리 남편이죠.
3: 그거 와니 오빠인데?
0: 와니.
3: 맞아, 오하시는데?
0: 오하는 춤 아니었다.
3: 아싸, 이렇게
0: 하면 아이들 궁금하다.
6: 요즘 아이들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7: 남자처럼 울어보기 할까?
0: 아, 남편이 이렇게 울어. 똑같네요.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7: 남자가 야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
6: 야호. 멋있다.
7: 이번에는 여자가 야구한다고 생각하고
8: 우리 팀의 여자.
0: 똑같아. 그렇구나. 맞아요. 어른도 하고 달라요. 아이들 때는 다 똑같아요.
3: 오히려 더 멋있어.
0: 디비디비디
8: 아니에요. 그래.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성별에 상관없이 내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0: 맞아, 언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을지 궁금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편견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3: 맞아요.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싹 돌려봤거든요. 우리 셋은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요. 방송이기도 하지만 늘 이런 자세인데 우리 샘 씨는 마음이 너무 열렸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0: 네. 오픈마인드로.
3: 오픈마인드로 확실히.
9: 많이 열리지도 않고, 이거 뭐 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붙지 않고, 네. 이거 조금 뭐 네. 최대예요, 맥스예요. 맥스. 나도 솔직히 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게 또 편하긴 한데.
0: 편하죠.
9: 근데 방송 봤을 때 좀
0: 예의가 아니죠.
9: 행동이 있다 보니까.
3: 편하려면 이렇게. 얼만큼 벌어주셔야 돼요? 편하려면?
0: 편하게 한 번. 아, 고기 편해요. 아,
3: 그 정도.
0: 근데 솔직히 편해. 말하면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쵸?
3: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교육이.
3: 맞아.
0: 고신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3: 네.
0: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3: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0: 손이 나가요.
3: 안 괜찮아요.
0: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번 실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3: 자, 제가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성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깨지지 않았어!
0: 더 세게! 여성스러운 척하지 마!

0: 고정관념 부시세요. 야호, 야호.
1: 네.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좀 남성다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종태야, 미안하다. 내가 남성다움 부실게. 갑니다. 뀨! 예!
0: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다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들에게도 강요하진 않았나 순간적으로. 아,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들한테도. 아, 그게 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여성스러운 척 하지 않고 강하게. 쏟아.
2: 아이고.
1: 언니, 이게 아무나
0: 아니에요. 따라하다가. 여성다움! 예! 네, 했습니다.
1: 예. 시원하다.
3: 저는 외모피아. 외모피아 없어지자!
0: 아플 것 같아. 어, 후회했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괜찮아.
1: 우리가 깨야 될 게 되게 많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다. 그 백지처럼 깨끗하더라고요.
4: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크거든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단 부모에게 학습되거나 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전자기기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1: 아,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 TV 분해하려고요.
0: TV로 왜 그러지?
1: 아, 그냥 갑자기요? 아, 그냥
0: 뭐 연어스 어떻게 보려고?
1: EBS 봐야 되네?
0: 냉장고에요. 딴 거 냉장고를. 냉장고 같은 거.
1: 냉장고 같은 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제 스스로 저한테 좀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새벽 늦게 퇴근을 해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무조건 해요.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애들 학교 갈 때쯤 5분 전에 일어나서 잘 다녀와.
0: 생선은 다
1: 오늘도 화이팅. 그럼 좋은 아빠는 혼자 다 하고 일어나 양치 이거는 제가 다 하고
0: 악역.
1: 그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뭔가 네. 안에 좀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지금 네. 예,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한만 말 나갔는데
0: 아, 그래요? 자기 하는 거예요?
1: 나 이제 손이 없냐 팔이 없냐 까만 통오냐
0: 너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이들 애아빠가 등원을 쭉 시켜주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거. 그걸 문제야. 너도 보고 있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 어떻게 쌤 씨는 좀 설거지는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5: 예?
0: 해야 될 것 같은데.
5: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추리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남자다운 운동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어렵죠.
5: 예, 네, 되게.
1: 갑자기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5: 굉장히 어려워요.
6: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변한다가 아니고 이게 좋은 방향이니까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뭐 부장이 직원한테 말 잘못해갖고 잘렸다, 징계받았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 뭐 친해서 한 농담이야, 뭐 분위기 좀 높여보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적도 있고 듣고 기분 나쁜데도 그냥 참아야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는 걸 이제 사회가 알게 됐다는 거죠.
0: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 상황극을 할 텐데 쌤 씨, 딱 봐도 이제 부장님 사이니까 그렇죠, 쌤 씨가 그렇죠. 부장님을 하시고 경아 씨가 신입사원. 예, 네. 미스김. 네,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하고 이제 자.
6: 요새 미스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1: 옛날에도 미스라고 하면 좋아요.
0: 옛날에 그랬어요.
1: 미스김이
0: 미스 아니고 미세스 아니니까.
1: 아우, 미스김이 어디야. 부장님 들어왔어.
5: 미스김, 미스김.
0: 미스김이래요.
5: 신입사원이 뭐해. 야.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1: 분위기 띄우란 말 맞아. 분위기.
5: 자, 노래.
1: 아,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5: 자, 그럼.
1: 그래, 노래 불러줘. 찰랑찰랑 찰랑 마셔라 마셔라 부장님 완샤 완샤
5: 자 휴휴 와 완샤 아 좋아
0: 불편해
5: 자 우리 장팀장
7: 네네
5: 야 요즘 연애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7: 아 부장님
5: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0: 뭐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 아니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부장님 뭐 털도 안 미시고 오늘 뭐 푸바오랑 데이트 가세요?
2: 잘 봐주네.
1: 근데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 농담처럼 뭐 네. 이렇게 뭐 아이 뭐 경아가 따라주면 정말 맛있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3: 맞아.
1: 어. 순간 생각나. 네. 지혜 씨가 따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3: 예쁜 사람이 줘야 맛있지.
1: 예쁜 사람이 좀 맛있다고. 술맛 다르다고.
4: 그래서 우리 김사원이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쳐놓고 싶었어.
1: 애 많이 쓰지.
3: 그러니까.
1: 아 지금 뭐 민원이 엄청나게 애들 보고 있으면 난리 났어.
3: 근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제 참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5: 오늘 화장이 뭐 진하네? 데이트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흔하게 하고 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되겠어? 이 얘기는 사실 직장 관리직 여자들도 꽤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어떤 생존 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과 같다고.
6: 뭐 회사에서도 아 자기는 뭐 애엄마니까 출장이나 뭐 야근을 빼줄게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휴가도 많이 쓰지만 너 육아휴직 쓴다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나 비고 오면 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자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거 그리고 남녀가 조금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여자만 보호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이나 가족 자체를 보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3: 자 이번에는 명절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싫어.
3: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4: 뭐 그만 먹으라느니.
3: 아 그만 먹어.
4: 전 네가 다 먹겠다. 조상님 뭐 드시니 뭐 이런 거
3: 많이 드셨나 보다. 자 이제 쌤 씨가 명절에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예. 이제 우리 셋은 어르신이에요.
4: 아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르신이에요.
1: 이모 큰 엄마.
4: 이모가 왔구나.
1: 이모랑.
7: 근데 벌써 집에 그 집에 가기 싫어졌어.
3: 아 그래 아니야.
4: 와야지.
3: 신발 벗고
4: 어디로 하나. 와야지.
3: 쌤이. 벌써 우리 됐어.
4: 와야지 쌤이.
7: 예, 안녕하세요.
4: 아이고,
7: 어머님, 안녕하세요.
3: 글쎄, 참 좋아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1: 세미야, 운동해.
4: 운동해야 죽어. 자다 죽는 거야.
3: 아니, 운동 안 하면 애도 안 생겨.
1: 너 턱수염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생긴다고.
4: 세미야, 동물인 줄 알아야 돼.
3: 아니, 근데 애를 낳았어?
4: 아들만 둘 낳았잖아.
3: 아들만 둘 낳았어? 딸
4: 있어. 딸 있어야 돼.
7: 저 집에 갈래요? 오늘
3: 그 장어
7: 하고 싶어요?
4: 아니야. 먹어야 돼.
5: 진짜 너덜너덜해졌다.
6: 쌤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가 쏟아져 나와요.
3: 그러니까 목소리 못 들었네요.
6: 제가 봤을 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게.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던 걸 위계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그랬구나. 하의 맞아요. 기준점이 윗사람 중심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서로가 좀 대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3: 그렇군요. 성인지 감수성.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저 같은 부모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제 지금이 아주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8: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9: 네. 잔소리만 많이 듣는 편이지. 왜 집에 빨리 안 오냐? 그만 가라. 하지 마라.
10: 엄마? 배고파? 언니는? 야? 짜증나.
11: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잘해왔잖아. 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
10: 양념치킨 야르?
3: 양념치킨 야르?
10: 오늘 그 집 되게 야르한데?
12: 니 똥꼬 무슨 색이야? 니 똥꼬 무슨 색이야?
13: 아까 뭐 하면 아 싫다 막 이렇게
10: 애들이 막 샤갈거리는데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3: 요즘에 많이 써요 야르 샤갈 뭐.
1: 망했어요
6: 많이 하죠 샤갈
14: 아 저 최근에 그 이제 샤갈이라는 말을 동네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급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완전 이건 샤갈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그거 나쁜 말이야.
3: 아이가 오히려
14: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0: 말이야? 싫어.
1: 맞는데 얘기할 수 없어.
2: 얘 말해도 되는 거예요?
3: 아기 강아지를 다른 말로 쓰면 안 된대요.
4: 손가락 연발.
5: 네.
6: 그거나 그리고
7: 이런 거.
8: 야, 근데 이런 욕은 정말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욕들이네요.
9: 생각보다 세다 싶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이 욕하는 걸 듣기 했거든요. 부모님 욕하는 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쓰지를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8: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10: 진짜 많이 썼지.
11: 대화하는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8: 맞아요.
12: 뭐 지금도 욕을 뭐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의 표시로 이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13: 여기 먼저 한번 쳐다보자.
8: 어떡해.
14: 알려줘야
8: 된다.
14: 다들 지금
15: 글쎄요. 뭐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1: 근데 우리 EBS 표준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8: 그렇죠. 그러니까
11: 오늘 삐삐 처리 네. 많이 될 것 같은데
8: 저도
11: 방송 나갈 수 있어요?
8: 그러니까 화면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
14: 맞아. 네.
8: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집에서 안 쓰는 말들을 밖에서 맞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14: 맞아요.
8: 많더라고요.
11: 그럼 역은 뭐 기본이죠.
8: 맞아요.
11: 뭐 유치원 때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입장에서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쓰되 절대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그런 얘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8: 할 거면 집에서 해.
11: 근데 차라리 할 거면 집에서 해.
8: 집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보법이 역시 다르세요.
14: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 집에서.
11: 그거 대신 하면. 엄마, 아빠, 동생 아니면 형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8: 뭐. 아, 하지 말래 하는 거예요?
11: 아, 그 얘기는 조금 뭔가 나올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밖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
8: 맞아요.
11: 느낌이 들더라고요.
14: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좀 욕하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그것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또래 사이에 같이 끼고 싶고 또 뭐 게임하면서 좀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8: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꼽은 최악의 말 어떤 걸 꼽으셨나요?
16: 네, 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너 혜지냐?
8: 응? 네? 은지인데요?
16: 너 혜지냐?
8: 나 지혜. 혜지? 네. 은지?
14: 병환대요.
8: 은지? 지혜?
11: 사람 이름?
16: 사람 이름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뜻하는
8: 왜요?
16: 그런 말이에요.
8: 왜?
16: 근데 잘하는 유저, 남성 유저에 붙어서 덕보는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업혀가는 캐릭터의 느낌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게. 사실 혜지라는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에요.
8: 그냥 여자 이름.
16: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혜지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혜지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자는 게임을 못할 거라는 편견 혹은 무임승차할 거라는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전에 비슷한 저희 세대 버전으론 김여사. 운전할 때 김여사.
8: 여자 운전하면.
16: 아, 왠지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남자도 있을 텐데 다 여자, 예, 여자인 맞아. 것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여자는 게임, 기계, 차 다루는 거 잘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이라는 맞아. 거예요. 이런 말에 상대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8: 아니 혜지 충격인데 저 왠지 배정원 교수님 더 센 거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14: 맞아. 그 수위가 좀 높은 말인데 이거 이제 삐 처리가 마구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라는 말 써요.

0: 애들이 사실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과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발기된다. 그러니까 왜 남자가 발기될 정도로 흥분된다.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어른들도 50대 넘은 남자 어른들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아주 꽤, 뭐 매우, 뭐
1: 그런
0: 무척
1: 뜻으로.
0: 이런 뜻이라고 부사처럼 생각을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무심코 썼을 때 아, 참, 이 뜻이 그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오늘 경아 씨가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남편 재관 씨랑 딸 지유리까지 오늘 세 분이 함께 특별히 퀴즈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2: 안녕하세요. 김경아 씨의 남편, 그리고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3: 권지윤입니다.
4: 아, 그 신조어라는 게
2: 몰라요.
4: 어저께 배운 단어 오늘 써먹으면 그거 언제적인데라고 핀잔을 들어요. 그래서 뭐 신조어는
2: 그게 뭐지? 그 못생긴 얼굴 뭐라고 하는데.
1: 방티.
2: 그게 뭐야?
1: 아, 맞지.
0: 밤티가 왜 못생김이야?
1: 촌스럽다라고.
4: 맞아요.
2: 그게 뭐야? 밤티가 뭐, 나 먹는 건줄 알고. 이게 막
4: 그
2: 뭔가 하고
4: 설명을
2: 새로 나온 음식인 줄 알았대요.
4: 복잡해.
2: 그래서 나 진짜 자신 없다.
1: 첫 번째 문제 시작.
2: 패스.
1: 짜잔. 이거 알죠?
3: 아, 이거 내가 우유 마실 때 하는 거잖아.
2: 아, 야르!
3: 사람이 좀 난리를 피울 때.
0: 난리
2: 날림 없어.
3: 사람 이름 뒤에 부분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외국 이름이야.
1: 난리 브루스?
2: 무슨, 아, 난리?
1: 그런 느낌이야.
2: 아, 그래?
3: 비슷해. 브루스만 바꾸면.
2: 무슨, 근데 뭘로 바꿔 세잔데, 그걸로, 어?
3: 그냥 패스할까?
5: 좀 설명해봐.
3: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망했다, 이런 거 있잖아.
5: 헐티.
3: 외국에 있는 화가 이름이기도 한데.
5: 아, 차갈?
3: 맞아.
2: 오.
3: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1: 아, 테토녀.
3: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1: 얼평.
3: 친구가 좀 찔리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찔리는 기색을 좀 보이면은 딱이 말을 하는 거지.
1: 아, 그? 중간에 좀 모르는 거
0: 비켰어.
1: 진짜 많이 나오나.
3: 그러니까.
2: 이해를 말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1: 근데 저도 저 중에서 뭐 밤티, 뭐 야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샤갈도
4: 맞아.
1: 마찬가지고.
6: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애랑 애 친구를 태워서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들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다고 생각 못 하고 하더니 야, 야, 개오바 하면서 뭐 이거 어쩔저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개오바라는 말도 너네 하는구나.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괜히 좀 당황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뭐 대단히 뭐
1: 우아하게 가셨구나.
6: 어마어마하게 과하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서버로 태야 돼.
4: 그렇지.
1: 우아한 어머님이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개.
6: 개도 표정 있지만 그래도
1: 근데 이제 언니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원 플러스 원 붙으면 개이득이다 이거 하지
6: 않아요? 개이득이지. 그건 개이득이지.
1: 그건 똑같잖아요.
6: 그건 개이득이지.
1: 개이득. 개이득 되고 애기는 개오바 안 되고.
6: 개오바 안 돼. 애들은 아예 어렵네.
1: 근데 좀 개를 붙이면 확실히 어감이 살아요.
6: 맞아. 이게 맛있는 것 같아.
1: 쫙 이렇게
6: 살아있어.
1: 단어도 더 짜증날 때도 막 짜증, 너무 짜증.
6: 아, 개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 정말 짜증나.
1: EBS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언니 진짜 테리랑 너무 귀여워. 엘리 귀여울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귀엽다.
7: 기억나죠?
1: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울트라 캡슐 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2: 맞아.
1: 그거까지 가.
6: 그러면 경망스럽게 뭐냐. 아싸라,
1: 닭다리 잡아야지 제맛이잖아요.
6: 맞아.
1: 죄송해요.
6: 맞아.
1: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6: 우리 나 알아.
1: 난 알아.
6: 야, 이게 세대가 다를 수 있어.
1: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6: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있어.
1: 짱.
6: 쩐다.
1: 아, 쩐다.
6: 쩐다 너무 좀 그렇다.
1: 쩐다 있었어요.
6: 쩐다 있었잖아요.
1: 닭다리가 낫지.
6: 약간 쩐다 딱
1: 기억차가 있네요.
7: 아니,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그때 쓰고 또 잠깐 안 쓰고 이제 아까도
1: 맞아요.
7: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0: 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억까나 억빠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0: 거죠. 그래서 억지로 깐다. 뭐 억지로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잔소리 하는 건데도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억까해? 그러니까 왜 억지로 비난해?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야단치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던지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 하자고 그걸 배워서 또 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아이들도 오히려 거부감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씩은 통념이나 고정관념 혹은 아이들이 이거 장난이었어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부모의 말습관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보는 자녀와의 실전 대화 함께 보시죠.
3: 그렇지, 용이
4: 그냥 삼형제 아니에요? 여기 아빠.
5: 총명하다.
6: 응? 자 일단 오늘 윌리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싶은 레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7: I like to move and move it.
8: 귀여워라.
7: I like to move it.
6: 엔틀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게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책 안 읽었잖아. 책 안 읽었으니까 그 칭찬 못 하는 거야. 바로 게임 안 했잖아. 자기 옷은 빨래 바구니 안에 넣는 게 너무 멋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그릇 다 치우는 게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얘도 해. 너도 하잖아.
8: 귀여워.
6: 너도 치웠고 그리고
0: 형만 칭찬해주는 줄 알았나 봐.
4: 우리 딸이네.
8: 귀여워라.
9: 엄마 너 밥 표정 진짜 잘 먹는다.
4: 표정 봐봐.
9: 얼굴
4: 거야.
9: 응? 오 채도도 밥 진짜 스스로 잘 먹는다. 뭐 먹을 거야?
4: 우선 따라 잘 먹네요. 언니가 따라 먹어.
9: 그런 거 맛있어? 골고루 먹으니까 쑥쑥 끈다. 채도가 쑥쑥 끈다.
3: 그렇지, 용이 잘하고.
4: 채가 빨아먹어.
3: 채도도 커. 너무 잘한다.
10: 슬슬 어색이 똑같아요.
8: 네.
9: 근데? 맞아, 나비. 잘 골랐어.
7: 나 어려운 거 잘한다고 그랬지?
9: 그러네, 우미가 이제 정말 글자를 안 해. 나비 맞아. 잘했어.
4: 아! 어유 궁금합니다. 우리 지율이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천성에 있는 것 같아.
11: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어.
11: 아주 놀랍게 글을 정말 잘 씁니다.
4: 진짜요. 잘 써요.
12: 엄마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예뻐.
4: 예쁘대.
2: 저는 상냥한 것 같습니다.
11: 걱정분에게.
0: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4: 아, 제가 지금 너무 그런 걸 심해. 그냥 넘어가지. 자, 은지 씨 같은 경우는 칭찬할 때 어떤 말 가장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8: 근사하다.
4: 저는 이 말에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할게요.
8: 이게 아니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근사하다 뭐 이게 아니, 정말로 연기 저는, 아니야 연기 아니에요.
4: 아니 정말로 저는 예쁘다 막 이런 말보다도 와 근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8: 근사하다.
4: 네네네.
8: 엄마 노을 지는 것 좀 봐. 되게 근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 그러네. 다른 이거 배워야겠다.
8: 예쁘다보다 다채로워.
4: 다채롭네요. 자 이번에 그럼 경아 씨 한번 갈게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럴 때 하는 말.
13: 지율아 말하고 나와야지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4: 말도 안 돼. 아니 거짓말이야.
10: 지금 그렇게 말해요?
8: 집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모 칭찬 바깥에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개몽이 많이 됐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4: 맞아요.
8: 너는 진짜 이마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자를 써도 예쁘고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코는 막 도토리 얹은 것처럼 이렇게 뽀뽀뽀하고 귀엽고 막 입술은 이렇게 M도 아닌 것이 체리도 아닌 것이어서 점프점프를 해.

0: 솔직히 고민 많이 때렸어요.
1: 많이 고민했어.
0: 지금 칭찬할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2: 대본 있는 것처럼.
0: 어떻게든
2: 쥐었다구나, 쥐었다구나.
3: 너무 반갑다.
4: 아주. 예.
5: 저는 매 순간 리액션이 좀 좋은 편.
1: 그런 것 같아.
5: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벌써 아침이 돼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이러면서.
1: 저는 사실은 칭찬을 너무 좀 수시로요. 좀 똥만 잘 싸도.
2: 다 칭찬을 하고 맨날 예쁘다고 하는데.
6: 발냄새나도 칭찬을.
1: 네네네. 발냄새도 너무 좋다고 칭찬.
5: 똥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귀를 만지면서 하나 줄까? 엄마 하나 줄까? 아, 내가 좀 과했나?
1: 그렇지, 그렇지.
7: 저는 그래서 쌤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칭찬이 굉장히 어려워요.
1: 맞아요.
7: 제 아이에게 이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 자체를 좀 해요. 뭐 그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하게 됐을 때 아, 용감해, 멋있어 이런 정도의 칭찬.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 표현인 거잖아요. 너 사랑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이런 정도로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한 가지 좀 더 보태면 경아 씨가 왜 아까 딸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남을 잘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돌보는 그 미덕은 그건 정말 미덕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여자아이들한테는 유난히 좀 그런 그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생 잘 돌봐줘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그냥 치우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1: 그러네요.
8: 네.
1: 오,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제 혼낼 때 아이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0: 여기 할 얘기 많겠다.
9: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1: 욕은 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픈합니다. 짜잔. 네,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불편해. 오, 경화 씨는 엄마 진짜 언짢아, 이거.
2: 대사 같은데요?
1: 진짜예요? 너무 튀는데?
5: 엄마 진짜 언짢아.
1: 어, 진짜요? 진짜 이렇게 해요?
5: 아니, 이제.
1: 하나도?
5: 우리 어렸을 때 다 진짜 무식하게 혼났잖아요. 어, 그냥 집히는 게 그냥.
2: 말보단 손이 먼저
5: 나왔어. 그리고 효자 손이 팔이 채면.
2: 죽방도 맞아봤어요.
5: 네,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파게티를 엎었는데 엄마 조심하라 했지. 엄마 진짜 언짢아. 그랬더니 옆에 개그맨 동료들이 드라마 찍냐? 그 말을 막 애들한테 혼날 때 너 그거 어불 성설이야.
1: 어불 성설이야.
5: 진짜 드라마설에 속지 마.
2: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5: 아니요 안 알아들어요.
10: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아기들이랑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8: 가정에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주어를 바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 남자 여자를 바꿨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나?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8: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나 혼자 사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남자들은 아, 귀찮게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차를 빼달라고 해? 이럴 텐데 여자들은 어, 이거 나가도 돼?
1: 맞아요.
8: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내 엄마나 혹은 아내나 내 애인이나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쑥 올라가죠.
0: 네, 맞아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하면 바로 내일 기사나.
1: 맞아요. 기사나죠.
2: 진짜 요즘에
10: 단독 샘 해밍턴 이지혜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김여사라고 발언해. 성교육 하차해. 발언하고
2: 안 되는 거 맞아.
0: 일장이죠.
1: 샘 해밍턴 기사나. 이베스 사장님 언짢아. 그 자리 김경아 고정 야르.
5: 거제야호!
2: 오늘 바로 배웠네. 자, 우리 김경아 고지영까지 노리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5: 아, 정말 네. 너무 많이 배웠어요. 배우려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 배워도 배워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모두
1: 성교육해요.
2: 잼민이라는 말이에요.
3: 어머머.
0: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4: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그래. 나쁜 뜻이 못하지?
0: 어머!
4: 근데 안경이 제니.
5: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6: 아, 영풍이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7: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6: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8: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5: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더라고.
9: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1: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2: 아니.
11: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12: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11: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12: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1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14: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5: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6: 빡세까지 살아야지.
15: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7: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 제 만으로 28살.
17: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9: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20: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17: 아니. 그때 아니.
19: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4: 여기 방이 있어요?
17: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4: 아버지, 오빤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20: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9: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8: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20: 맞아요. 해결해줘.
21: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3: 이런 공간이 있었어?
4: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5: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6: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누가 똥 좀 싸줘요.
7: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0: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2: 야!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번 사.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에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3: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1: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1: 아, 완전 간단하네.
4: 희망이 막 넘치네요.
1: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던가요?
3: 일단은 저는
1: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3: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1: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4: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히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 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은 마치 퀴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EBS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Can anybody hear me? Hello? Let's move.

0: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2: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2: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의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 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닿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 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요.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배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닿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다음에 심장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게요.

0: 올려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투포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른

0: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TV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1: 네.
0: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작은 네일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1: 아.
0: 근데 거기서 손이 모자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뭘 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손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잡으로.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해드리고
0: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아~
0: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좋아하시죠.
0: 팁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1: 네.
0: 오늘은 좀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오,
0: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1: 아.
0: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안 가죠, 지금.
1: 왜냐면
0: 네.
1: 우리나라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있었던
0: Of course.
1: 것 같은데. 어쨌든 그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0: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도 궁금한데요.
1: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2: Well, why are we happy?
0: 아이 그 가로 잡.
2: Oh.
0: Part time job.
2: Where?
0: In the nail salon.
2: In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Free?
2: Yeah, that's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벼룩 간을 내 먹지. 아니고 네일 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2: not free?
0: No, free but you have to pay tip.
2: Oh.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What?
2: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2: Sorry?
0: 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2: Sorry.
0: 잠깐 얘기 좀 하자. Hey, talk about. 아 저는 피터 쌤이랑 같이 네.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1: 저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간 줄 알 때가 몇 번 있어요.
0: 나타샤 느낌으로.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0: I got a at a nail salon. Mm-hmm. 네일 살롱 지난번에 좀 네. 배웠던 기억나요.
1: 네,
0: 네일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uh-huh. 네일샵에서 I got 한 건데
1: 뭘
0: 아르바이트를.
1: 아하.
0: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1: That's correct.
0: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부분 하는 거라서
1: 맞아요.
0: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okay.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 Mm-hmm. 네.
1: 팔잡이요?
0: 팔트잡이 아니고 팔트타임이요.
1: 지금 예.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알겠습니다.
0: 이게 뭐냐면은 할 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1: 맞아요. 뭔가 한 번 해야 되니까.
0: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1: 오케이.
0: 안 자, 따라와요.
1: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0: 오.
1: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0: 아, 네.
1: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0: 맞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9 to I don't know 1 o'clock 뭐 or 3 to 7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0: 그거는 또
1: 네.
0: full okay. time 하이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1: I like it.
0: 예.
1: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ull
0: 네.
1: time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중간에 part 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Get a job.
1: Perfect.
0: Yes.
1: 스스로.
0: 오, 진짜 똑같네.
1: Get a job.
0: yeah.
1: Get a job. Okay.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0: 네.
1: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time, you know, full-time
0: yes.
1: 넣으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okay, try.
1: 네.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가 회사 있어요.
0: 안 사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0: 예.
1: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0: 오.
1: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I got a job.
1: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0: At.
1: Oh, yes.
0: Yeah.
1: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0: At.

0: My cosmetics.
1: 그렇죠. I got a job at my cosmetics. 자, how about this? Amy란 친구가 있나 봐요.
0: 네.
1: Amy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0: 네.
1: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0: 오.
1: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Amy는 파트타임 직업을 얻었다.
0: Amy got a part-time job.
1: 좋아요. 자, 슈퍼마켓에서.
0: At supermarket.
1: At
0: a supermarket.
1: 그렇죠.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뭐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보겠습니다.
0: Yes.
1: Hey, I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0: 네.
1: 근데 어디에서 하면 아 회사나 아하. 이런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0: Yes.
1: 그리고 Amy는 job을 get한 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0: Part-time job.
1: 그리고 뭐 슈퍼마켓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post office에서 했던
0: yes.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같이 낭독해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네,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nail shop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0: Nail salon.
1: Nail salon. Mm-hmm. Al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0: 네.
1: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오.
1: 왜냐면 대박.
0: 오.
1: 나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0: 아.
1: 너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0: 그죠, 그죠.
1: Right.
0: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1: 자, 천천히 가볼게요.
0: 그쵸.
1: Awesome이 이게 뭐예요? Awesome.
0: Awesome. 완전 좋아.
1: 아.
0: 최고. 뭐
1: 오케이.
0: 이런 느낌. 내가 받게 될까?
1: 모를려.
0: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1: 오케이.
0: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1: 네.
0: 네일 케어 받다.
1: 아, 그래요?
0: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1: 오케이.
0: 근데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 볼게요. 매니큐어.
1: 오!
0: 예스.
1: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0: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 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1: 네.
0: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1: 아, 그래요?
0: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1: 아, 저는 제 친구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0: 네.
1: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고 그러죠? 그 뭐
0: 매니큐어.
1: 이게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0: 투명 매니큐어
1: 쿨컷 같은 거
0: 아.
1: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0: 에이.
1: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0: 오, 약간 영양제 같은 거 발라주셨었나 보다.
1: 네. 근데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0: 네.
1: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0: 맞아요.
1: 다양한 것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Perfect.
0: 우와.
1: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0: 예.
1: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P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뭔가 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나오게 돼요.
0: 오.
1: So, pedicure. 이거는 어디예요?
0: 발이요.
1: 발톱 관리하는
0: 네.
1: 것을 pedic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a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0: For free.
1: For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0: 공짜.
1: 네, 아, 공짜.
0: 예.
1: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얘는
0: 네.
1: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0: got in.
1: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0: We got in for free.
1: 그죠? Hey, we got in for free.
0: 와, 자랑해야죠 또.
1: 오케이. 네. 자, how about this?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나 영어 배우고 있다. 무료로.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For free. There you go.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0: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마유쌤께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1: Oh,
0: free.
1: for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0: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1: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Okay,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0: We got in for free.
1: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r,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아오.
1: 우리 왕초보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친구고 뭐고 팁을 예. 줘라.
0: 그렇죠. 뭐 체면치레 할 필요 있나요?
1: 맞습니다.
0: 예. Sure, but only if you tip.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1: 오케이.
0: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1: 후하게.
0: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1: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
0: 후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완벽하게.
1: 후하게 뭔가 그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0: 아!
1: 관대하다.
0: 그래요.
1: 관대하게.
0: 예. 예. 그러면 generously.
1: 와,
0: 와 또 감동하는.
1: 승기 씨가 단어 정말 많이 알아.
0: 와.
1: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0: 예.
1: 단어집을 시커멓게
0: 진짜
1: 하면서
0: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1: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네, 자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0: 네.
1: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와. 이런 풍족한
0: 오.
1: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0: 예.
1: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0: 네.
1: 팁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0: 동사.
1: 그렇습니다.
0: 네.
1: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Generously.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0: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1: Gratuity.
0: Gratuity.
1: 자, 이거는요.
0: 진짜 모르겠어요.
1: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 쓸 수는 있는데,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0: 예.
1: 빌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아래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어요.
0: 아,
1: 뭐라고 돼 있냐면, Gratuity is included.
0: 아, 포함되어 있다고요?
1: 네. 팁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0: 오.
1: 이런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팁으로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0: 네.
1: 딱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0: 아, 좋잖아요. 시열이 난리 나죠.
1: 그럼요.
0: 예.
1: 오케이.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0: Only if.
1: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0: 네.
1: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너는 매니큐어를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 네.
1: 근데 조건이 있어요.
0: 뭐요?
1: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0: 네네.
1: Right? 그래서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0: 예?
1: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그럴 때만 나가 놓을 수
0: 아.
1: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0: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그러죠.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그리고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걸 사준다.
0: 네.
1: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0: Only if you study hard.
1: Study hard.
0: Yes.
1: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Oh,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Alright. Only if you study hard.
0: Only if you study hard.
1: Al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0: 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네.
1: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이런 응답 나옵니다.
0: 뭐라고
1: 그럼
0: 할까?
1: 너일안할때 갈래?
0: 와.
1: 오, 강력하네요.
0: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1: 아니라는
0: 사람인
1: 소리인가요?
0: 느낌이에요. 예.
1: Yes.
0: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1: 이래,
0: 예.
1: right.
0: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1: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0: 네,
1: 부분이네요.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지금
0: 예.
1: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0: 지금
1: 같기도 하고요.
0: 약간 좀, 예.
1: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0: 오.
1: very, very
0: 여러
1: nice.
0: 가지 헤맸는데, 맞긴
1: 결국에는
0: 맞았네요.
1: 처음입니다.
0: 예.
1: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그래서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0: 아.
1: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0: 네.
1: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0: When?
1: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소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소문 어순이잖아요.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0: Call me.
1: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 있을 때.
0: When you have a time.
1: Free라는 단어를 저기
0: 시간이 있을
1: 쓰기로,
0: 때.
1: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0: When you free.
1: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0: When you have time.
1: Time.
0: When you have a time이라
1: 그냥
0: 그랬는데?
1: have time입니다.
0: Have time.
1: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0: When you
1: 틀린
0: have
1: 거
0: time.
1: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0: Oh.
1: when you are free.
0: When you are free.
1: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0: 네.
1: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0: 아,
1: 네.
0: 알겠습니다.
1: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나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0: 네.
1: 자,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0: I will leave
1: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0: when you call
1: When you
0: me.
1: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0: 오, 그러네요.
1: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3: Yes.
1: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0: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l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l 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Mm-hmm.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요. Get a job.
1: Oh.
0: Get a job. 과거는
1: got a job.
0: 목소리 키워 주세요.
1: 네.
0: 에이미는 마유 화장품에 마유 코스메틱스에 취직했어.
1: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1: I got a part-time job.
0: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1: at a nail salon.
0: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Right. Mm-hmm.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1: I got a job.
0: 어, 그냥 잡이 아니라
1: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Mm-hmm.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1: 네.
0: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1: Only if you study hard.
0: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오,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1: Yes.
0: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1: sure.
0: 하지만
1: but
0: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어, 좋아요. Very nice. 읽어 보겠습니다.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2: I'll go when you're not there.
0: Oh, great job, wow.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0: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1: 네.
0: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Every week.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Only if 평소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1: 그렇죠.
0: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로토스 열매 먹는 사람들, 퀴클롭스, 아이올로스, 키르케 등을 만나서 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승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낯선 백기를 타고 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승의 입구에서 먼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장면은 전부 전장에서 격살당하는 전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들뿐 아니라 인생을 남김없이 겪은 이들과 젊음조차 채 다 보내지 못한 이들의 죽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 같은 피가 흐르자 목숨을 잃은 망자들의 영혼이 에레보스 위로 올라와 모여들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은 걸 견뎌낸 노인들이, 심중에 상처를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드라운 소녀들이, 청동날이 박힌 창에 얻어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스에게 살해되어 피칠갑을한 무구를 걸친 사내들이 모여들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뜻밖에도 먼저 죽은 부하 엘페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의 익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편 저승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이는 가장 뛰어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호메로스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망자에게 일관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전작 일리아스에서 목숨을 잃은 작은 전사들에게도 짧게나마 그들의 사연을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것으로 만들어주던 시인의 손길과 시선과 결이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되죠. 히란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 남은 어려운 귀향의 과정, 구원자들에 대한 보복, 그리고 또다시 떠나야 할 미지의 여행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배운 그는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서 인간 보편의 운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따라 저승에 온 전우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말한 가장 보잘것없는 부하였던 엘페노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나누고 이제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무구 경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아스 앞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죽음의 기록인 일리아스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듯이 시인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세 명의 죄인, 즉 티티오스, 탄탈로스, 그리고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티티오스는 제우스의 아내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의 범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탄탈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 펠롭스를 요리하여 감히 신들에게 대접을 했죠. 이 사람은 악랄한 방식으로 신들을 떠보려 했습니다. 한편 시시포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죄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된 성, 금지된 음식, 그리고 금지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린 자들, 곧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있을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의 구도입니다. 구원자들의 죄상이 이들의 범죄를 종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구원자들은 티티오스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탄탈로스처럼 합당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밥상을 더럽혀버리고 시시포스가 그랬듯이 필멸의 인간 운명 이상

애원을 하고 부하들은 그를 더 세게 결박하며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일랜들이 부르려던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세일랜들은 오디세우스를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전쟁에서 늘 듣던 전우들의 인사말을 난생 처음 듣는 다른 음성으로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듣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상황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막힌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폴리페모스 앞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였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밧줄을 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린 거죠. 시인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가려둔 채 그 노래의 결과물인 부패한 시신과 해골을 선명하게 더없이 음산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이 이제 불멸의 명성이 아닌 쇠락과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엄청난 물리적 위험을 맞게 됩니다. 히르케의 조언을 따르면 새 한 마리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플랑크타위 바위들이 있다고 해요. 황금 양털의 전설로 유명했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르고호를 제외한다면 이곳을 무사히 지난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채워가는 괴물 스퀼라가 있고 그 곁에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있어요. 히르케는 플랑크타위 바위들 쪽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 다음 스퀼라와 카립디스 쪽으로 간다면 카립디스만큼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상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키르케의 조언대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희생당한 부하들의 최후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항해 중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첫 모험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 정박할 생각이 없었어요.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미리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섬에 있는 태양신의 솥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지쳐버린 부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해도 졌으니 이 섬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마지못해 양보하는 대신 태양신의 가축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일행에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던 동안에는 이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한 달 내내 역풍만 보내면서 이들의 발을 묶어둡니다. 식량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에 굴복하고 태양신의 소들을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던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식을 택하긴 하지만 애초에 제수로 쓰면 안 될 것을 바쳤으니 신들도 이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자신의 가축들이 도살된 것을 알게 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죠. 지상에서 태양을 비추지 않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난바다로 이끌어내서 파선과 전멸을 안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오디세우스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의 첫머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해요. 10년의 전쟁과

귀향길의 수많은 위험을 견뎌낸 부하들은 이로써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여는 순간부터 이들의 파멸을 이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번듯한 음식이 아닐지언정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던져 잡은 새로 연명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령을 어기고 인내하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하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모습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무서운 풍랑으로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은 그는 부서진 배의 잔해의 의지에서 떠다니다가 소용돌이 카립디스로 되밀려가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겪다가 결국 칼립소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칼립소에게서 7년을 지내고 이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간 오디세우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배를 타고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작품 후반부의 핵심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대결입니다. 민담과 동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그냥 몰살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구원자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보복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에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몰살한 주인공의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구원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가차없는 처벌이 그려진 것이었을까요? 영웅에게 사륙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이 시의 시작에서 제우스는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일 구원자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은 거라면 오디세우스의 사륙은 제우스의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보복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제우스의 선언이 빈말이 되고 말죠. 무엇보다도 사륙 직전에 구원자가 에우리마코스가 제안한 타협안을 오디세우스가 일축해버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그의 타협안을 수용을 했더라면 구원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켜버려서 이들의 정치적인 도전의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타협안을 일축하고 사륙전에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 그리고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고비치는 물줄기 왕피천의 여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 울진이 그 은어의 메카라고 하죠, 원래.
2: 은어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1번지가 이제 왕피천 계곡.
0: 맑고 시원한 계곡, 은어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물길을 거슬러 올해도 반가운 여름 손님 은어가 왔습니다.
3: 엄마 노릿노릿하게 완전히 끝내주네.
0: 굵은 소금 툭툭 뿌려 숯불 위에서 구워낸 담백함. 갓 지은 밥의 고소함. 양념 둘러 조려낸 매콤함. 이게 바로 여름의 맛.
4: 맞아. 맛 크게.
0: 혀끝에 퍼지는 시원 담백한 맛을 찾아 울진으로 향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드는 굽이굽이 깊은 청정계곡 왕피천. 왕피천 하류에는 아홉 고개를 넘어야 닿는 오지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굴구지 마을이 있습니다. 고요하던 왕피천이 활기를 띠는 계절. 저마다 긴 장대 하나씩 짊어진 강태공들이 물가에 자리 잡습니다.
5: 다른 낚시보다 좀 길어요?
1: 예, 낚싯대 9m 됩니다. 긴 거는 9.5m, 10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5: 가까이 있으면 못 잡는 건가요?
1: 아, 가까이 있으면 예민해서 자리를 털어버려요. 내 집을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버린다고.
0: 장비도 특이하지만 낚시법도 독특한 은어 낚시. 은어를 미끼로 사용해 은어를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는 은어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1: 은어 습성이 이제 자기 영역을 이제 지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산발 바늘에 굽히는 그런 증상이죠.
0: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속을 부지런히 오가는 은어.
5: 성격이 조금 공격적인가 봐요.
1: 개파하죠. 예. 옆에 오면 가만 안 내비둡니다.
5: 그래요?
1: 예, 예, 완전 조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 소음이 덕분에 강태공과 팽팽한 줄다리기도 쉬지 않고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은어 낚시는 손맛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은어.
1: 예! 예! 예! 좋아, 좋아.

0: 먹었나?
1: 이장님 오니까 바로 잡히네.
0: 아, 이거 우리 고동생 이거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다, 장. 아, 오, 그래. 어이구야.
2: 옛날부터?
0: 네,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대나무로 했거든. 요즘은 이제 뭐, 이게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 낚시대도 비싸다 카자.
1: 오케이. 이장이 보니까
0: 바로 또 잡았나? 우와. 어, 내려간다. 올려. 불살 또 내려간다. 떨어졌다.
1: 힘이 더 안 올라온다고요.
0: 아이씨. 올려라.
1: 예.
0: 오, 좋아. 예. 우와. 보자. 오이. 아, 붙다. 힘이 좋네. 이야, 이거 뭐, 어느 구이 끝내주겠네.
3: 맑은 길고기 키워낸 은어. 길고기 내어준 풍성한 수확. 그래서 은어 낚시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답니다.
4: 많이 잡으셨나요? 몇 마리예요?
5: 은어는 마리수 세지 않습니다.
4: 아, 그래요?
5: 예. 그러면... 엄청 잡히니까. 네. 예. 그걸 마리수를 세고 있습니까? 그냥 잡는 대로 잡으면 되지.
4: 아, 잡는
5: 대로. 끌통이 찼냐 못 찼냐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넘치든 모자라든 왕피천의 즐거운 여름입니다. 또 한바탕 소동입니다.
0: 지금 다 올라왔잖아. 굴러간다 가지고 잘 나가. 아이, 너 빨리 땡겼잖아. 아, 나 힘들어 죽겠네.
6: 와, 힘은 이게 물이 새니까 안 돼.
7: 아, 저 도망갔다. 저 나갔다.
0: 은어가 그래가지고 뭐.
7: 저기 도망갔다.
0: 내가 먼저 자 작전해. 어. 내가 먼저 딱 이렇게 대고 군대다 이러면 뒤에 있다가 막 쫓아오라고. 그래 꼭대기에서 막 훑어내라. 내가 반죽, 아까 형이.
8: 내가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쫓겨 내려올게.
0: 그리고 고무신을 막 밟아야 돼.
3: 작전을 변경해 봅니다.
0: 온나! 자, 온나! 빨리 온나!
7: 내려왔나?
3: 어린 시절, 은어깨나 잡았던 실력을 발휘해 볼 차례. 은어를 잡기 위한 총공세가 펼쳐집니다.
0: 파이널
7: 세. 아니 그래 하면 안 돼. 내려갔다.
0: 한 번 더. 전화 오고 날 놨다.
7: 한번 기다려. 어. 어, 바르스에 들어갔다.
0: 어. 어씨. 거기다 큰 거야. 거 올라왔다. 다시 숨달래.
7: 이제 들어봐.
0: 들어. 자. 에이씨, 몇 마리 안 잡네. 돈을 타면 되겠다.
7: 몇 마리 안 되네.
0: 아이고.
3: 결과가 좀 아쉽죠?
4: 뭐만 잡혔어요?
0: 꺽지, 피레미. 은어는 없네. 요거 은어 비슷한데, 피레미. 오, 꺽지. 이게 마리밖에 안 되네.
7: 이게 마리 20마리 넘구만.
0: 그럼 형님 요거. 네. 바짝 튀기갖고, 보리뱅뱅이 해갖고.
7: 또 잡으면 될까, 이거?
0: 우리 오늘 고생했는데.
7: 어. 더 잡으면 되지.
0: 아, 그럼 한 잔 드십시다. 아, 맛있지.
3: 오지였던 굴구지 마을에서 은어는 여름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9: 이거 몇 단 거 주세요.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10: 그럼 이거를 가지고.
9: 여기다가. 기똥차게 박혔네.
3: 흰 쌀밥이 뜸들기 시작할 즈음 내장을 뺀 은어를 통째로 밥에 올립니다.
9: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올 때 귀한 음식이라고 이 동네는 또 왕이 피난 온 왕피천이거든. 그래서 또 이 은어 같은 걸 잡아서 이제 뭐 임금님 때 이제 뭐 진상도 하고 이럴 때
3: 솥 안에 뽀얀 기름이 가득 은어의 기름기가 밥으로 스며든 은어 밥. 이번에는 이장님이 나섭니다.

0: 타지 않게 은근한 숯불에 은어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면 담백한 은어 구이.
1: 이거는 뼈가 이거 뭐고 엄청 부드럽잖아.
2: 고소해.
1: 대가리 같이 전부 다 그냥 먹어야지.
2: 나는 대가리 안 먹는 게 내 대가리는 형식.
3: 아이고 진짜 잘 굽었어요. 노랗게. 이장님은 우리 이장님은 은어 굽는데 도사야. 그는 인정을 해.
2: 그럼 은어 장사 해도 될까?
3: 아 하세요.
0: 뜰 채로 잡은 물고기는 기름을 두르고 한번 튀기고요. 양념을 얹어 간이 밸 때까지 졸여줍니다. 매콤한 도리뱅뱅이.
3: 밥이 기통차게 됐어, 완전히. 밥은 쬐게.
0: 왕피천을 품은 굴구지 마을의 여름 밥상.
2: 저, 맛있게 먹히나?
4: 고생 많았습니다.
2: 고생했니다.
3: 살만 싹 하니까 갈비 뼈가 샤.
0: 은어 밥에 간장 양념 한 숟가락 얹어 슥슥 비벼 한 입.
3: 이 맛으로 은어 잡아가지고 튀겨서 옛날에는 이게 말하자면 보양식, 보양식.
2: 이게 잘 굽힌 게 뭐냐면 고랑대기 딱 들었을 때 딱 쓰면 이게 잘 굽히는 거예요. 바짝 서 있잖아.
0: 여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2: 맛있게
1: 수박 냄새 아 쌈득하게 맛있어요.
2: 여름에는 덥잖아요. 우리 보양식은 먹고 쉬어야 될까. 농민이 뭐고 보배가 열심히 일해 놓으면 가래 주소 싹 거두면 되잖아. 여름에 놀아라. 이 왕피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좋은 거야.
0: 인심 넉넉한 굴구지 마을 사람들은 왕피천의 시원한 여름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합니다.
5: 자. 재밌어. 재밌지?
6: 여름 바캉스로는 우리 왕피천 계곡처럼 최고인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바캉스로는 왕피천 계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5: 풍경 너무 좋아요. 자연은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0: 굴구지 마을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마을 주민들이 손님 대접에 나섰습니다.
7: 오늘 수북이 언제 수북이?
0: 먼저 돌을 탑처럼 가득 쌓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2: 아, 삼국구이 하는데 예.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제 전통 방식으로 뭐 전기밥솥이나 없을 때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예.
0: 과거 삼을 찌던 가마를 활용한 전통 야외 조리법인 삼굿구이. 갈대나 억새 같은 키 큰 풀을 덮어 수증기를 가두고 음식을 찌는 조리법입니다.
7: 돌을 올려가 돌을 달구진 상태에서 이거를 갈대를 두껍게 이만큼 올려요. 쌓아가지고
0: 달궈진 돌 위에 풀을 쌓고 직접 재배한 감자도 넉넉하게. 거기에 달걀도 넉넉하게 다시 한번 풀

0: 흙으로 덮어준 뒤 남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1: 하나하나씩 잔치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우리가 직접 지어놓은 농산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0: 두 시간여가 흐르고 모락모락 삼곳 구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2: 나눠줄 때 조선에서 나눠주라고.
0: 구수한 냄새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3: 여기. 자, 어른들 들어오세요.
2: 나중에 받아.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5: 맛있겠지요?
4: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5: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다 좋아라 하고 너무 잘 먹어. 언니
4: 엄마.
5: 들어와.
6: 뜨고 있어.
5: 뜨거.
7: 아니, 나 계란 노른자가 보인다.
8: 노른자가.
7: 아, 뜨거워.
8: 아, 뜨거워.
9: 몸을 찾게 하셨군다.
0: 불구지 마을의 구수한 맛.
10: 냄비찌면 좀 약간 수분이 되게 머금었는데 이게 되게 포슬포슬해가지고 먹을 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1: 구수한 향이라고 특유의 삼나무 향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2: 근데 이 자연 속에서 먹는 이 감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협력방탕.
0: 계곡도 사람도 인심이 넉넉한 왕피천의 여름입니다.
13: 청각!
14: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15: 요거 먹으면은 진짜 갈증도 없어지고
16: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7: DB라면 됩니다.
1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7: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7: 됩니다.
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7: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1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7: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7: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7: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7: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17: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7: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7: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7: 돼요.
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7: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7: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6: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3: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2: 야,
3: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2: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3: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2: 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3: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2: 여기는 써도산, 절다산, 보경마루입니다. 산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3: 기류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정을 나누고 지난 여행의 인연도 찾아갑니다.
2: 제대로 차려진 티베트 음식입니다.
3: 그동안 이 맛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2: 오, 진짜 맛있네.
3: 넓은 고원의 주인은 야크.
2: 저기 지금 물에 목욕하는 겁니다.
3: 여행 중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2: 어, 나 왔어. 나 왔어.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3: 숨겨진 비경을 만나러 떠납니다. 티베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야안에서 라싸까지 해발 4,000m가 넘는 고개를 수없이 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품고 있는 비경 때문인데요. 볼수록 경이롭고 갈수록 설레이는 하늘길 여정. 지금 출발합니다. 멀리 하늘 끝 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7,556m. 거대하고 웅장한 궁가산은 티베트인들에게는 신성한 산입니다. 티베트어로는 미냐콩카. 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 미냐와 하얀 눈의 산인 콩카가 합쳐진 말입니다.

0: 입니다. 탄빙을 출발해서 공가산 북단 쪼또산이라는 산을 넘어갈 거예요.
1: 눈앞의 우문은 하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
0: 안개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해발 3000m 어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4289m까지 올라갈 겁니다.
1: 분명 좀 전까지 구름 속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 설원을 달리고 있네요.
2: 여기는 쪼도산, 절다산 고갯마루입니다.
1: 그런데 다들 뭔가 하나씩 들고 있죠?
2: 산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1: 야안에서 출발해 고산병 증세를 겪는 첫 번째 구간.
2: 해수면 가까이 있는 데 비해서 산소가 60%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0m 이상의 산은. 그래서 숨이 많이 차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시면. 절다산 해발 4298m.
1: 쪼도산은 3.18 국도에서 티베트 문화권에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꺾임이 많다는 이름의 뜻처럼 엄청난 급 커브길이 이어집니다.
2: 스첸 양파이미 라이고마?
3: 라이고나
2: 치냐 아 스마.
4: 워메츠 쓰이죠? 오챙우.
2: 메요 토통마?
4: 시간을 와봐서. 와봐서.
2: 헐레이. 단수 왜 숨어 잘라야?
1: 여기서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18 국도를 따라 라싸까지 가는 여행자들인데요. 목적지가 같아서인지 만나면 반갑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광둥성을 출발해 벌써 2000km를 왔대요.
5: 늙으면
2: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5: 너 老了 这个 车 倒下去 我 不起来了 我 还怎么
1: 去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더 늦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습니다. 여행에선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가 됩니다. 자동차로도 쉽지 않은 이 높은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왔다니 놀랍습니다. 이분이 자전거 주인이신가 봐요.
2: 다스 시환 단차마?
5: 네, 단차. 怎么上来?
2: 취 라리아.
5: 라사.
2: 라사. 천장 난로 산이 오빠.
5: 네, 산이 오빠.
2: 산이 오빠.
1: 짐도 옷만 좀 챙기셨대요.
2: 大概 도착 시간 따오 라사야.
5: 네, 20도
2: 20도 텐.
5: 네.
2: 아이야.
5: 네.
2: 저 뭐 거의 마. 어유, 지루.
5: 다
2: 통.
5: 好,
2: 일루 순풍.
5: 일루 순풍.
2: 아,
5: 일루.
2: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318번 루트,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1: 저도 왔으니 인증샷 남겨야죠. 여기가 소문난 인증샷 명소라네요.

0: 이렇게 깃발같이 생긴 경전이 써져 있는 롱따라 그러는데 이거를 걸어놓고 갑니다. 경전에 써져 있는 글귀와 그런 축복의 의미들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라고 묶어놓고 갑니다. 그 묶어져 있는 게 많은 거를 타르초라고 부릅니다.
1: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이 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타르초는 이곳이 티베트 문화권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고도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지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초르텐이 있습니다. 타르초가 바람을 통해 기도를 퍼뜨린다면 초르텐은 그 자리에 서서 대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나 사원 같은 성스러운 대상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라를 행합니다. 저도 세 바퀴를 돌았는데요.
2: 한 바퀴 돌면 전생의 업이 사라지고, 두 바퀴 돌면 현생의 업이 사라지고, 세 바퀴 돌면 내생의 업이 사라진다는 그런 티베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삼보일배 세 번을 합니다.
1: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소망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쩌도산을 뒤로하고 다시 318 국도를 달립니다.
3: 야, 좋다. 멋지다.
1: 이제 또 어떤 비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험준한 협곡은 넓은 고원으로 바뀌고 설산이 물러난 자리에 초원이 펼쳐집니다. 해발 고도를 약 1000m 가까이 내려오는 동안 주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가산이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을에 잠시 들렀다 갑니다. 지난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0: 자신들의! 자신들의!
1: 제 친구 뚱바자시입니다.
0: 야, 하우즈부젠!
4: 하우즈부젠!
0: 하우즈부젠!
1: 뚱바자시 가족은 캉빠짱주로 불리우는 동티베트 사람입니다. 이 집은 동티베트 전통 가옥입니다.
5: 집 안에 야크가 있습니다. 아이고, 송아지도 있고 집 안에 야크가.
1: 1층은 이렇게 야크와 소를 키우는 가축 공간입니다.
5: 뒷발을 먼저 묶고 그 발로 하지 못하게.
1: 고원의 아침은 야크 젖짜기로 시작합니다. 젖짜기는 어머니의 오랜 일상. 퉁파 자시 가족은 캉파 지역에 뿌리를 둔 캉파 티베트인.
5: 닦아요. 부다오 이궁진.
1: 고원의 삶과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5: 송아지가 나를 받아버리네. 나를 받아버려. 야, 받지 마. 지금 낯설어가지고 저를 그냥 훅 하고 받아버리네.
1: 이 녀석과 친해질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보리가루. 고원 보리를 빻아 만든 가루입니다.
5: 주머니에서 보리가루 한 입 탁 먹여주고.
1: 보리가루가 일종의 유인책 역할을 하는 거죠.
5: 깡 차이나 그 짬바 부스 짬바마?
4: 짬바 이치.
5: 아, 짬바 리미 예.
4: 다지 연마하죠, 춤샤.
5: 아, 스마. 아, 야크 친구들은 소금을 되게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름을 부르면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0: 4,000m에서 3,000m 내려옵니다.
1: 그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젖 생산량을 늘려주는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방금 짠 야크 우유는 바로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가공합니다.
0: 야, 아이고, 이제 태어난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애 같은데.
1: 얼마 전 태어난 새끼까지 총 30마리의 야크가 있습니다.
0: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엄마보다 아빠 닮은 것 같은데. 쭈구스 마우니우스 짱주스 야크마.
2: 케마.
0: 케마.
2: 케마.
0: 케마.
2: 진유라이.
0: 진유라이.
2: 라고 소유. 쏴나이.
0: 쏴나이.
2: 하여카의 추루.
0: 바로.
2: 네.
0: 이거도 밍쯔 요바.
2: 요. 它的尾巴或者脸上的那个就是那种有点不一样的
0: 这些.
2: 这里.
0: 这里.
2: 라샤.
0: 라샤. 지리.
2: 그차.
0: 라샤.
2: 그차.
0: 그차.
2: 就是这边白色的就그차.
1: 이들에게 야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귀한 곡식인 보리가루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챙겨줍니다.
0: 아이고야, 좋단다. 꼴롬 줘야지. 꼴롬.
1: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0: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물을까봐.
1: 여기에도 다 노하우가 있네요. 고원의 아침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크들을 방목지로 내보낼 시간. 야크들이 휘파람 소리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휘파람이 야크와의 소통 수단입니다.
0: 따도스 즈지츠, 즈지츠, 즈지츠 후일라의 완성.
1: 오늘 하루를 보낼 방목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0: 풍광도 멋있고 설산으로 들어가는데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침 영하 5도예요, 영하 5도. 해발 3,800m. 안 가니까 밀어.
1: 이곳 사람들에게는 매일 보는 일상이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똥바짜시가 뭔가로 분주해 보입니다. 깨끗한 물도 준비하고 향한 곳은 집의 3층 기도 공간입니다. 티베트 전통 가옥에는 기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올리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의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0: 每天 저양치다오마
1: 자상
2: 보리가루와 야크 버터를 섞어 태우기도 합니다.
0: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먹을거리를 조금 태웁니다. 아침에
2: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아침 기도 의식을 통해 하루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손에 쥔 것은 소라 껍데기로 만든 둥카르라고 하는 소라 나팔. 행복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립니다.

0: 성우, 재성우.
1: 둥카르는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2: 소라는 티벳 팔보 중에 하나거든요. 여덟 가지 보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소라로 나팔 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1: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 바람에 실려나가는 향연기처럼 오늘의 기도가 고원 곳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고원의 아침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용히 시작하는 하루, 부엌에선 아침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티베트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티베트인의 주식인 참바가 빠질 수가 없죠. 먼저 야크 버터와 설탕, 참바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잘 뭉쳐졌다면 이제 반죽 차례. 동그랗게 모양을 만듭니다.
2: 장주도 밍츠 메요마.
3: 요 달러. 달러.
2: 달러.
3: 달러.
2: 달러.
3: 달러.
2: 달러.
3: 달러.
2: 달러.
3: 달러.
2: 야, 발음하기 힘드네. 달러.
1: 참바를 넣어 둥글게 빚어 만든 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왔는데요.
2: 이거는 마이즈.
1: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섞고
3: 소답.
2: 아, 소답. 소답가루.
1: 빵을 부풀게 할 식용 소다도 넣습니다.
2: 스무펀비어.
1: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합니다.
2: 먹는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1: 반죽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펴서 아까 만들어둔 소를 넣고 잘 오므린 후 찜기에 찝니다.
3: 니다 바다 인게 매요 봐. 주시도 안 내시도 매요.
2: 주요 저비엔 공가산 나비엔. 핑스 츠마 저거? 핑스.
3: 주 마마 자오다.
2: 마마 자오니도.
1: 이 지역 한정판 보리가루로 만들어진 티베트식 찐빵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야크 육포가 주재료. 야크 육포를 먼저 기름에 볶아줍니다. 잘 볶아진 야크 육포에 버섯과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 간장, 굴소스, 고추기름을 넣어 다시 볶아주면 끝! 군침도는 말린 야크고기 채소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돼지고기 라로우는 탕요리를 한다는데요. 버섯과 채소를 넣고 팔팔 끓이면 돼지고기 송이버섯탕이 완성됩니다. 그리웠던 궁가산 티베트 가정식입니다. 티베트의 주식 보리가루도 있고 야크 우유로 만든 요거트도 있습니다.
2: 제대로 차려진 티베트 음식입니다. 아, 행복합니다. 와,
4: 谢谢.
2: 그래 그래. 수유.
1: 둥바자시가 잠시 기다리라며 야크 버터를 집어듭니다. 이번엔 수유차를 붓네요. 그리고 보리가루 한 주걱.
2: 아, 아, 아,
1: 이제 알겠습니다. 티베트의 주식 짬바를 만들고 있네요.
0: 야, 이거 보기 힘듭니다.
1: 그릇 안을 꾹꾹 누르고 돌려가며 섞는 겁니다.
0: 이첸스 쪼거스 진천 츠도나
4: 그릇이 지나쳐. 아, 현재 러니아는 도시 시원한 츠저가.
0: 아, 스마.
4: 우리 연치的话就 리냥하다고 早上我们吃 지상 츠저.
0: 아, 스마.
1: 반죽이 물기 없이 쫀득해지면 완성됩니다. 야크 젓으로 만든 치즈 추라와 같이 먹어보라는데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추라와 같이 먹어도 보고요.
0: 이게 약간 새콤한데 이거 같이 먹어야 이제 새콤한 맛이 일품이네요. 이야,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1: 찐빵은 야크 요거트와 먹으면 더 맛있대요.
0: 오, 진짜 맛있네요. 야,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의 단맛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요거트가 아주 신선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1: 탕도 한번 먹어봐야죠.
0: 자, 이 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송이 국물입니다. 송이 국물. 와.
5: 소모 준지야.
1: 이번엔 볶음 요리 차례. 오늘의 음식 평은 모든 게 좋았다입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뚱빠짜시의 아내에게도 또 어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0: 35세 조모 양고 하이지야.
4: 아, 19, 18세 재혼.
0: 오먼 재혼 재양.
4: 我说
0: 니소는. 이첸스 또스 옌칭도스 재혼 재혼놈아. 마마이스.
4: 마마 잡도 아시.
1: 한 동네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이 18, 19의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 지금 이 밥상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되어줄 오토바이입니다.
2: 항상 어디에서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져다닙니다.
1: 뚱빠 자시와 함께 짧은 바이크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근처에 끝내주는 궁가산 조망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풍경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설렘이 차오릅니다.

0: 하얗게 빛나는 만년설산이 눈앞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멈춰서버린 오토바이. 어렵게 시동은 걸었는데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1: 안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깊어서 할 수가 없어요.

장엄한 대자연. 자연이 가진 경이로움과 고원의 고요함에 압도당합니다.

쳐.

0: 궁가산의 감동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건예산을 향해 서쪽으로 향합니다. 건예산으로 가는 길. 뜻밖의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야생 원숭이들인데요. 차가 다가오면 도망가기는커녕 도로 한복판에 앉아 당당하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318 국도에 자주 출몰하는 티베트 원숭이들입니다. 익숙한 듯 차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 다니는데 역시나 목적은 먹을거리.
1: 애기들을 데려온 저기가 있는데 곧 줄 수가 없네.
0: 차 안에 있는 먹을거리 탈탈 털어 줘보기도 했지만 쉽게 비켜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땐 원숭이가 스스로 흥미를 잃고 비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2: 겨울에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도로에 나오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장남로 구간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풍광입니다.
0: 잠시 들렀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여행자들이 추천해준 장소로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3: 우리 차가 너무 느려서 간신히 따라왔습니다. 라일러!
0: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3: 에허. 에허.
0: 모두 318 국도를 따라 여행 중인 분들입니다.
3: 니바! 니바 쳐!
2: 장비가, 야.
3: 야, 非常 漂亮!
4: 와.
0: 이 차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주는데 정말 아낌없이 줍니다.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해 만든 국밥입니다.
5: 아, 보세요, 보세요. 이거 런뜬.
3: 런뜬. 아, 수입엔 주워다.
5: 수입엔 주워다.
3: 아, 멍유로.
5: 멍유로.
3: 아, 강산 리탕 와이더.
5: 네. 아, 이거 우리 자우상 다이고 와이더.
3: 아, 수마, 광동 차이.
5: 아, 네.
3: 저거 수 시장 광동 그 이치더.
5: 네.
0: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니 낯선 공간이 이내 가장 편안한 아지트가 됩니다. 이제야 이곳의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차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5: 저거스
6: 난리도. 저산의 공동산.
3: 광동 자오산드.
6: 저산티.
3: 저산티.
6: 야.
7: 우동차.
3: 예, 네, 우롱.
7: 야. 很高很高的山山.
3: 예, 광동성 우룡차인데 과거에 황제 때 공납됐던 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0: 차의 진심인 왕킴 씨. 여행 중에도 차를 마시는 예법과 격식을 따릅니다. 차오산에서는 차를 마실 때 세 개의 차잔을 사용하고요.
7: 这样叫关公巡城，就是一个杯一个杯巡城，每一次茶杯像一个城楼一样，这样行信点兵，将军在点他的将兵一样。

0: 318 국도에서 차우산 오롱차를 맛봅니다.
1: 야, 드디어 짙은 차를 마십니다.
2: 오케이.
1: 페이창하와.
0: 왕킴 씨는 이 차로 1년에 몇 달씩 여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318 국도 여행도 벌써 여러 번째랍니다.
1: 这是托运过来的。托运过来。对，我们的车上面就我们经过的越野路线。哦，我们已经到现在穿越了大概六七天了。为什么再来？为什么再来？因为这太美了。哇，厉害！
0: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은 필수. 이분은 사춘기 아들과 함께 왔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3: 怎么来儿子带过来呀？这些路线啊，有时候一辈子都来不了的，怎么勤劳的，怎么赚钱的，怎么生活的，主要是这样。有些货我们在家里都沟通不了，所以我们带他出来，让他自己眼睛去看世界，他自己就知道。爸爸一起旅游的感觉怎么样？
0: 헤어지기 전 마지막 기념 촬영으로 오늘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남긴 채 여행자들은 다시 각자의 여행길로 돌아갑니다.
1: 바이바이! 바이바이! 非常好，拜拜。 길 위에 오르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모두가 친구고 잠시 자연에서 쉬었다가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318 천장남로라고 하는 이 무지무지한 자연 속에서 다 동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0: 저도 다시 건해산으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해발 약 4,770m의 태장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기묘하고 거친 암석 지형을 이룹니다. 달리다 보면 웅장한 설산 군봉이 눈앞에 펼쳐지고 드디어 건해산에 도착합니다. 건해산은 티베트 문화권의 성스러운 산으로 건해 신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래쪽은 녹색의 숲과 계곡이, 중간지대는 고산 초원이 펼쳐지고 정상에는 바위와 눈 그리고 하늘만 남습니다.
1: 야짱에 있는 흐르는 얄루짱하고 요 바탕에 흐르는 금사강, 요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신산 중에 하나가 이 건해 신산입니다.
0: 건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초원을 적시고 그 초원이 야크를 길러내죠. 건해산은 티베트 불교의 24대 성산 중 13번째로 꼽히는 신산입니다.
1: 많이 불안한데요. 저 100m 앞인데 그래도 완전히 마르진 않았습니다. 예, 건해 눈입니다.
0: 건해의 눈은 건해산 남동쪽 경사면에 초원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로 대지의 눈동자라고 부릅니다. 또 티베트 고원에서 하늘을 담아내고 바라보는 눈동자로도 불리죠.
1: 물이 차 있어야 하늘에서 보고 이쪽에서 건해 방향으로 보면 건해 눈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0: 물이 차면 실제로 이렇게 푸른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줄 알았더니 드론으로 단체 영상을 찍고 있네요.
1: 멋진 곳에 와가지고 사진 안 찍으면 안 되죠.
0: 사진 한 장 남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4월 건해의 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건해산 아래 작은 마을. 드넓고 평평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마을에 쌓여 있는 이곳의 정체는
1: 야크똥을 많이 쌓아놨네요. 부자입니다, 부자.
0: 고산에서는 생활 자원인 야크똥.
1: 이게 한 칸 한 칸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떡처럼 말려서 말린 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후원에서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야크똥을 잘 말려서 말린 걸 연료로 썼거든요. 좋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야크들. 목가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기 지금 모래 목욕하는 겁니다. 뭐 진드기나 몸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뒹굴러가지고 목욕하는 겁니다.
0: 야크는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털을 정리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고산의 차가운 바람과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한 마리씩 차례대로 야크 목욕탕을 이용하네요. 고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된 생존 기술인 셈이죠.
1: 풀도 없는데 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요 새싹들 이걸 지금 입술로 해가지고 뜯거든요. 뜯는 소리가 바득 바득 바득 바득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주는 어떤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0: 혹시 들리시나요?
1: 이거 풀 뜯는 소리 진짜 좋은데.
0: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최대한 야크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가까이 가서

0: 지금까지 야크가 풀뜯는 소리였습니다. 건해산이 품은 고산 초원. 초원은 어딜 가나 같은 모습입니다.
1: 야, 야크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요. 설산 아래 야크, 그리고 4,600m 해자설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 하,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야, 천장남로 318 도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느낌일 것 같아요.
0: 야크들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해발 4,300m의 고원. 목가적인 분위기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초원을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그리고 하늘과 맞닿는 평평한 땅이 마우야 초원입니다. 평균 해발 약 4,000m 고원에 형성된 드넓은 초원. 마우야 초원은 야크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고산의 바람이 매섭습니다.
1: 아, 이건 뭐 방목이 기본이다 보니까 야크 생애는 가장 행복한 거죠.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뜯고 싶은 곳.
0: 야크들에게 초원은 삶 자체입니다.
2: 여기 난다. 뒤에 지금 요거 양수야, 양수.
0: 우연히 야크 탄생의 순간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1: 야크가 누워 있길래 자는 소인지 알았더니 새끼 임신한 소였는데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나왔어, 나왔어.
1: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습니다. 방금.
0: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생명의 탄생.
1: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0: 경사할 일입니다.
1: 정말 경이롭습니다.
2: 지금 양수 자체가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야, 지금 이제 입으로 혀로 다 핥아가지고 저걸 다 없애줘야 돼요, 막을. 건강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얼굴, 새끼가 지금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나왔어요.
1: 어미도 힘들 텐데 혀로 새끼의 온몸을 핥아줍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체온 조절 잘하라고 분비물을 닦아주는데요.
2: 저 약혼 엄마도 힘들 건데 지금 힘들 건데
1: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2: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일어나려고. 엄마는 혀로 핥아주면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엄마의 응원을 받고 새끼 야크도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2: 일어나요, 일어나.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엔 일어나라 싶었는데 역시나 실패입니다.
2: 일어나라. 그렇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1: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돌아서려는 순간.
2: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1: 드디어 새끼 야크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2: 혼자의 힘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응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1: 초원이의 또 하나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멋진 풍광을 기대하게 되지만 가끔은 어떤 절경보다 더 깊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순간을 만났습니다.

0: 파릇파릇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무 같은 느낌이 막 납니다. 와, 천년의 신비 옌징이 숨어 있습니다. 와, 이게 도화염이래요.
1: 이야, 신세다.
2: 오, 달달한 짠맛인데 먹은 술을 돌로 계산을 합니다.
3: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0: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와, 이거 진짜야?
13: 에이, 설마. AI겠지?
12: 오, AI로 만든 거네.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나는 인형.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안녕.
3: 어서 와.
2: 안녕.
4: 여기.
3: 고마워.
4: 그런데 인형은 왜?
3: 보여줄 게 있어서. 짠! 새 발명품이야.
2: 그게 뭐야?
3: 이건 녹음기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안녕, 난 에디야. 안녕, 난 에디야.
4: 우와, 신기하다.
3: 그렇지.
4: 그럼 인형은?
3: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놓고. 에디가 최고지.
4: 뭐? 뭐 하는 거야?
3: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4: 우와, 대단하다. 나도 해봐도 돼?
3: 그럼. 자.
4: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5: 당연히 루피지.
4: 어머, 정말? 고마워.
6: 나도 해볼래.
4: 그래.
6: 크랑. 누가 멋져, 크랑. 크랑. 크랑, 멋져, 크랑. 이제 나 줘, 크롱.
7: 크랑. 크랑.
6: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5: 크랑!
6: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5: 크랑, 크랑!
6: 싫은데!
5: 크랑, 크랑! 크랑,
6: 크랑! 최고의 오줌싸개는 누구야?
5: 크랑!
6: 맞아, 맞아!
5: 크랑, 크랑! 크랑!
8: 얘들아.
4: 내 인형.
3: 에휴, 저럴 줄 알았어.
4: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7: 크랑, 크랑.
6: 어디 보자. 이거면 되겠지?
5: 크랑.
6: 크롱, 뭐해?
5: 크랑, 크랑. 어?
6: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5: 크랑, 크랑.
6: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5: 크랑.
6: 내가 고칠 거야.
5: 크랑, 크랑. 크랑.
6: 크롱, 이것 좀 봐.
5: 크랑. 크랑.
6: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5: 크랑, 크랑.
6: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랑, 크랑.
1: 아침이

0: 뭐야야?
1: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0: 크롱.
1: 일찍 일어났네.
0: 크롱, 크롱.
1: 어, 아무것도 아냐? 난 크롬.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아휴, 쉬했어. 크랑, 크랑앙앙앙. 저기, 크롱.
1: 크롱?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롱.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롱. 크롱, 크롱.
0: 아휴,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1: 크롱!
3: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4: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1: 크롱!
0: 정말 맛있다.
1: 크롱! 응? 크롱, 크롱.
4: 이거?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4: 어?
0: 어? 뽀로로, 요즘 싼 거야?
4: 아, 그게...
1: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게라고 하더니...
4: 그러게...
0: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1: 크롱, 크롱!
0: 나 갈래! 어?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흥
1: 크랑
0: 놀이터나 가야겠다.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야야.
0: 안녕.
5: 우리 뭐 하고 놀까?
0: 숨바꼭질 어때?
1: 크랑 크랑
3: 좋아.
0: 아홉 열 찾는다. 어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아무도 없네.
1: 크랑
6: 아, 배고파.
5: 들어가서 간식 먹자.
1: 응?
5: 쿠키를 구워놨어.
1: 우와. 빠야야, 크랑크랑.
0: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1: 응? 크랑.
5: 오, 알았어.
0: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4: 벌써 가려고?
0: 응, 난 다 먹었어.
1: 크랑
0: 안녕.
1: 크랑 크랑 크랑
7: 아,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3: 좋아.
1: 크랑 크랑.
7: 자, 이제 시작하자.
1: 크랑 크랑.
6: 이건 여기.

0: 미안해. 빠야야,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0: 빠야야.
1: 그럼 거기 있었어?
0: 빠야야,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0: 그래, 그래.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저게 뭐야?
2: 어? 로봇 괴잖아?
0: 로봇 괴라니?
3: 시리우스!
1: 괜찮니? 저거야! 우리 아가!
4: 우리 아가! 무서웠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5: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전파라고요?
6: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0: 로봇계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1: 이런. 메가시티 5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2: 들깨다!
0: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허클리스 액션.
3: 이카루스

0: 이 녀석 저리 가. 호이.
1: 들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르쳐.
0: 물러나세요.
1: 자,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인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4: 네.
3: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5: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4: 어? 이안, 어? 저기.
5: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4: 야, 뭐하고 있어?

0: 고마워하라고.
1: 어, 그래. 잘했어. 타이탄!
2: 이카루스!
3: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4: 피날레.

0: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1: 이런, 당했어!
2: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0: 뭐라고?
2: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부메랑!
0: 변신을 한다고요? 깽!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숨어야겠네요.
2: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0: 이런 지상 방법을 쓰다니요!
2: 다 보인다고!
0: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겼어!
3: 이겼다고?
4: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5: 대체 누구지?
2: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5: 꼬맹이? 설마 형이야?
6: 오늘의 안전 교육.
7: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4: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8: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6: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9: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7: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파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1: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1: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2: 로로로가
1: 컴퓨터
2: 선생님! 로로로 코딩 컴퓨터
1: 미미월드! 모두의 힘을 모아라!
3: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0: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3: 슈퍼민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4: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3: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0: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저건 골든보이잖아.
2: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닉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올덴 로봇 변신!

0: 너는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 부이!
1: 잘했어, 얘들아!
2: 으아! 모기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나갈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3: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4: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다크워?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 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모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태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좋아,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예,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1: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하!
0: 예! 포기! 섀도우! 정말 귀찮게구네.
2: 이봐, 골드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용 루프.
3: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어? 벌써? 어떡해?
1: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우와!
1: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0: 싫어! 다 보는 내 거야!

0: 하늘이 누나, 우주영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우와! 안 돼!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0: 어?
4: 슈퍼윙스!
5: 포기하면 안 돼!
6: 언제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윙스!
0: 우와! 슈퍼윙스 홍보대사들이야!

0: 눈치보는 거야? 돌아왔어!
1: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2: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3: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4: 좋았어!
5: 어서 도전!
3: 모두 출동 준비!
6: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인어공주 미니.
2: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머리색이 변해.

0: 지하가로 사! 응급이야! 자자자! 자, 빨리. 조금만 참으세요.
1: 괜찮으세요? 상태가 어때?
0: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
2: 너무 어지러워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
0: 소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2: 아기 소리 같은.
3: 아기 소리?
4: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2: 어지러워.
5: 꼬마 거미 꼬미님, 이 애벌레는 꼬미님 애벌레인가요?
2: 처음 보는 애벌레예요.
0: 예? 아니 그럼 누구 애벌레지? 그 친구 거미 애벌레인가?
5: 대부분의 거미는 애벌레 과정 없이 아기 거미에서 어른 거미가 되니까 저 애벌레는 거미 애벌레는 아닐 거야.
2: 이 애벌레 때문인지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0: 저런.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적게 나가.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2: 자꾸 이상한 아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5: 언제부터 아기 소리가 났나요?
2: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목이며 다리랑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 애벌레가 만든 상처겠죠?
2: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뭔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빨아먹는 소리였을 줄이야.
5: 힘드시겠지만 애벌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혹시 수상한 일은 없었나요?
2: 수상한 일이요?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5: 수상한 일 하나?
0: 하나?
2: 얼마 전에 거미줄에 벌이 하나 걸렸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 엄청 버둥대며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6: 와! 요란한 놈이 걸렸군.
2: 어머! 어떻게 거미줄이 걸렸네! 어떻게 걸렸네! 걸렸어! 이걸 어쩌나!
6: 너무 무서워하지 마. 거미줄로 돌돌 말아주지.
2: 거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6: 금방 끝날 거야.
7: 내가 진짜 걸린 줄 알았냐? 예?
2: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은 나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벌침에 맞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살아있다! 살아있어! 벌은 도망...

0: 건가? 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았어. 거미줄에 붙어서 엄청 버둥거렸는데 갑자기 절 공격한 것도 이상하고 끈끈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1: 그렇다면 그 벌이 낳고 간 알이 자란 거겠네.
2: 아무래도 그렇지.
0: 벌 에벌렌지, 나비 에벌렌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3: 안 됩니다. 거미 씨, 거미 환자 괜찮으세요? 응? 어디 봐요.
2: 누구?
3: 아, 저는 맵시 병원의 거미 씨 담당 의사입니다.
1: 네?
2: 맵시 병원?
3: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요한 환자인데 병원에서 나갔다가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0: 네? 제가요? 맵시 병원?
3: 아마 기절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1: 근데 그 꼬미 씨 등에 붙어 있는 그건?
3: 아, 이건 애벌레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애벌레 때문에 꼬미 씨가 큰 병이 난 거죠.
2: 그럼 빨리 제거해야겠네요. 댕댕,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고.
3: 안 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함부로 건드렸다간 꼬미 씨에게 더 위험합니다.
2: 네?
3: 이런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맵시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도록 하죠. 가시죠.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 꼬미 씨, 조심히
1: 하세요.
2: 조심히 받으세요.
1: 안전하게 떼세요. 네.
2: 병원.
0: 아,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
1: 저기 저희 꼬미 환자분 잘 좀 부탁드릴게요.
3: 예, 그럼.
2: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1: 힘내세요, 꼬미님. 화이팅.
2: 맵시 병원이다.
4: 딩딩, 동물병원 협회에 전화해봤는데 맵시 병원이랑 병원은 없대.
2: 꼬미님!
3: 용케도 알고 왔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2: 근데 어서 산소 호흡기.
1: 산소 호흡기. 자, 숨 쉬세요.
2: 어떡해? 당신 정체가 뭐야?
3: 나? 난 이 꼬미 등에 붙어 있는 애벌레의 엄마. 얼루 꼬마거미 맵시 벌이다.
2: 맵시 벌?
3: 우린 다른 벌들에 비해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가 좋아. 맵시 벌이지. 난 꼬미를 속이기 위해.
5: 일부러 거미줄에 걸린 척 연기를 했지.
0: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0: 꼬마거미가 알아채고 빨리 오도록 혼신의 연기를 하며 거미줄을 흔들었지.
1: 에? 거미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2: 흥! 끈끈한 거미줄에 안 붙나?
1: 대주세요! 대주세요!
0: 우린 발끝에 가시 같은 미세한 털이 있어서 거미줄에 붙지 않지. 그렇게 연기하다 꼬마 거미가 다가오자 걸려들었어. 난 배에 난 침으로 꼬마 거미를 찔러서 잠시 마비시켰지.

0: 마취가 아주 잘 됐군.
1: 그리고 난 기절한 꼬마거미에게 알을 낳았는데.
0: 나의 소중한 알. 꼬마거미야, 내 알을 잘 부탁한다. 지금은 잠깐 마취된 것뿐이라 곧 깨어날 거야. 미안해. 여기서 문제. 우리는 꼬마 거미의 어디에 알을 낳을까? 1번, 거미의 아래쪽. 2번, 거미의 등 쪽.
2: 아! 아까 애벌레가 등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이겠지.
0: 맞아.
2: 와, 맞았어, 맞았어. 제가 맞았대요. 등에 붙어 있는 거 맞았대. 내가 등에.
3: 거미님.
1: 맵시벌은 거미의 등 쪽에 알을 낳지. 등 쪽은 거미가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닿지 않아 알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실수로 아래쪽에 낳는 맵시벌도 있어. 그러면 거미가 마취해서 깨어나 다리로 알을 떼어내버리지. 등 쪽에 낳아야 안전하지. 얼마 후 알에서 깨어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가 눈치 못 채게 등에 숨어서 몰래몰래 거미의 체액을 쪽쪽 빨아먹지. 천천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불쌍한 꼬마 거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0: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지? 뭐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건 또 무슨? 언제 상처가 났지? 이상해. 내가 왜 이러는지. 어지러워.
2: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서 꼬미님이 이렇게 뼈만 남은 거였어.
3: 꼬마 거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0: 거미 등에 붙어있으면 쉽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거미줄이 적을 막아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2: 아무리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지만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0: 기생 몰라? 응? 원래 남한테 붙어서 피해 주는 게 기생이야. 우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3: 거미에게 너무 가혹해.
0: 우리야말로 지금 피해받고 있잖아. 어? 우리 소중한 이 애벌레가 이제 코치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소중한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와 천만다행이었지.
1: 거미줄에 온 애벌레는 거미를 계속 빨아먹으며 커졌어. 그리고 거미를 깨물어서 거미를 조종하기 시작했지.
4: 조종한다고?
1: 그래. 거미는 시키는 대로 거미줄의 가운데로 가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수 있게 더 튼튼하게 거미줄을 쳤지. 그리고 나서 애벌레는 거미의 남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거미를 몸에서 떼어버렸어.
2: 숨숨. 그래서 꼬미님이 더 안 좋아진 거야.
3: 꼬미 씨를 이지.

0: 안경으로 만들어놓고 네 애벌레는 태연이 고치를 만든 거야.
1: 맞아.
2: 숨 쉬세요.
3: 우린 애벌레에서 어른 맵시벌로 변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야 하지. 여기서 문제.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일까? 1번 똥이 나가는 구멍, 2번 바람이 나가는 구멍.
0: 아, 진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문제는 무슨 문제?
2: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0: 나도 조금.
2: 아, 그러니까 얼음 벌로 변할 때 열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라고 바람 구멍을 뚫어 놓은 건 아닐까? 정답은 2번 바람 구멍.
3: 그럴 듯하지만 땡. 이 구멍은 똥이 나가는 구멍이지. 그동안 거미 등에서 들킬까봐 딱하게도 똥을 못 넣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똥 한꺼번에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된 거야.
1: 이제 좀 있으면 이 고치에서 나를 잃 멋진 맵시벌이 나올 것이다.
2: 진짜 당신 아니만 소중해?
0: 꼬미 씨는 어떡해?
1: 아쉽지만 내 알바 아니군. 아니 그리고 우리도 목숨 걸고 꼬마 꼬미에게 따라가는 거야.
3: 우리 언니는 꼬마 거미에게 알라으러 다가갔다가 거미에게 당했다고. 언니
1: 꼬마 거미들도 진화해서 이제 만만치 않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게 대자연의 법칙.
0: 난 운 좋게 승리했지. 아들아의 법칙.
2: 진짜. 꼬미씨 정신 차리세요.
0: 꼬미씨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치에서 어른 맵시벌이 나왔다. 살기 위해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는 냉정한 세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동물의 세계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 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네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이 녀석.
4: 빙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빙기,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5: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5: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6: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4: 아니야.
5: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3: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7: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8: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4: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8: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4: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8: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4: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8: 그래, 망아.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4: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2: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9: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10: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11: 감사합니다.
9: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11: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9: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바꿔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대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원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야.
1: 와!
5: 조그마 왕님.
6: 조그마.
5: 저입니다. 알지?
7: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5: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8: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사랑이 언니 빠르다.
0: 정리쌤 잡히겠어.
7: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9: 이게 바로 어둠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팀 술래!
2: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어,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1: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0: 우와, 맞아요.
1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1: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5: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11: 워낙에 큰 것 같아.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0: 어머네! 어머네!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1: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네!
2: 간다!
3: 암흑보석 내 노랑!
0: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3: 거기 사람!
4: 어떡해!

0: 수술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땅!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봉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6: 야옹이다!
3: 뽀삐뽀삐뽀삐 야옹!
4: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6: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4: 과거에.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0: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4: 이 도장은 혹시
1: 아니에요.
4: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0: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7: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3: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7: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0: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4: 비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8: 사랑이 같았어?
4: 뭐야, 어떻게 알았어?
8: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4: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0: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4: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얍.

0: 기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터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5: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6: 잘 먹겠습니다.
5: 많이 먹어.
7: 딸 둘이 아니다.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8: 얘나 그럼.
7: 오늘부터 에그마요가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5: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7: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8: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7: 흥!
5: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
7: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1: 보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이는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4: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4: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5: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4: 지구 하늘이 안녕.
5: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4: 키위? 오, 아닌데.
5: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4: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4: 어, 사랑.
5: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키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2: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2: 하나다, 키위.

0: 네가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1: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사랑아,
0: 나도 너 너무 좋아.
2: 나도
1: 사랑해.
3: 사랑해.
4: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5: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6: 번개맨 잡아왔습니다.
7: 응? 바로 여기.
1: 장난하지? 이건 누가 봐도 모르지잖아.
8: 어떻게 알았지?
7: 그게 모로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8: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돼.
7: 마라탕도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8: 아니
9: 머리 만지지 마.
1: 니들은 AI도 모르냐?
8: AI요?
1: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0: 또 배 아파. 나도.
11: 널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2: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3: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2: 가짜요?
13: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2: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13: 왜? 왜 달라? 냄새.
12: 괜히 치위만 들어줬나.
5: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2: 네? 무슨 얘기요?
5: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2: 저 몰라!
5: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2: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5: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와서.
12: 왜요?
5: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2: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5: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4: 나 어떡해.
5: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2: 싫어요.
5: 너...
12: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5: 사랑아, 너 아니야.
12: 얍! 내를. 얍!
5: 너 사랑이 넌!
12: 태우리 분신술!
5: 사랑아, 그만해! 어지러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